그래서 그 부족은 나이를 먹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걸 축하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졌다는 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것이 아닌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어느 부족의 전통,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 우리가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음악으로 듣기 좋은 곡 골랐습니다. 생소병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입니다.

정갈한 조화를 이루는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진한잎 중에 평롱을 연주했습니다. 생황과 단소, 생소병주, 수룡음, 롱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가 생일 때 흔히 하는 축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호주의 어느 부족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생일이 돼서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축하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먹는 건데 그걸 왜 축하하냐 하면서 의아해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걸 축하한다고 하죠. 그런데 더 훌륭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서 축하 파티를 언제 열어야 할지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본인 스스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생일 파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도 만일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축하 파티를 연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족의 관습 이야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네요. 나이 드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자.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둘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천년만세 듣겠습니다. 정롱아큐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를 이어 연주하는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농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영산회상 한바탕을 모두 연주한 뒤에 남은 흥을 더하기 위해서 뒤풍류로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성격의 음악이라서 좋은 뜻의 잔치자리가 있을 때 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잠시 호우와 관련된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09시 15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해 주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 자제하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하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수고 없이 나이 먹는 생일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하셨어요. 오늘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생일파티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사실 생일파티는 나이 먹은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그날 낳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한 파티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호주의 어느 부족처럼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먹는 거니까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것보다는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0408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천년만세 들으면서 도서관 갑니다. 7월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합격하고 나아짐을 축하하는 파티도 할까 합니다. 힐링되는 목소리로 좋은 음악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고 하트를 전체 6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100배 곱하기 해서 60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좀 잘 치러서 나아진 거를 축하하는 파티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또 윤혜성 님도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모두가 하늘 아래 있는 것이니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누구라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만 한다. 이런 내용의 시조입니다. 참 의미 있는 가르침이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우리들을 고무시키는 내용인데요.

조선 중기 문인 양사원이 지은 시조십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외만 못다 하더라.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끝에 하더라를 생략하고 외만 높다 하고 뚝 자르듯이 부르는 그 지점이 참 매력적이죠.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조선 중기의 문인 양사원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함께해요 하셨고요. 봄봄님께서 장마철이라 끈적거리지만 산책길 함께 걸으며 상쾌한 기분 느껴봅니다. 또 1007님께서 지난주 생각의 향기 곰곰이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냈어요. 내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남은 한 주의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내일 금요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런저런 글 읽으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까 엄선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난날 행악 계열의 음악으로 연주됐던 곡들인데요.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서 연주합니다. 첫 곡으로 취타 암영으로 만파정식지곡을 연주하고 짧은 연결가락이 이어지고요.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연주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음악을 좀 특별한 편성으로 고즈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리와 아쟁 두 대 악기로 연주한 음악입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취타 연결가락,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 타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취타 연결가락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쭉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의 피리 그리고 명인

아드님이죠.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피리와 아쟁이 함께하는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아쟁은 원래 이 음악 연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죠. 피리와 함께 어떻게 어울리도록 할지 궁금했는데요. 주요 선율선을 위주로 연주해서 더욱 풍성한 음향을 전해주었습니다. 호우경보와 관련된 안내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09시 2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하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호우경보 때문에 여러 지역이 지금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모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마들제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생일도 축하하고 나아지는 것도 축하하고 자주자주 축하해요. 그런 의미에서 산책지기님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축하하는 일 참 좋죠. 저도 마들제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글동무님께서 오늘 시작 멘트로 생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이 제 생일이라서 뭐 하면서 보낼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악산책 듣고 에어컨 나오는 도서관에서 책 보려고요. 생각해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매일을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제 생일은 다음 주 일요일 7월 19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미리 축하해드려야 되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날 그렇게 도서관에서 아주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계획 정말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저의 취미 중에 하나도 좋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가서 책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서관 개관을 했다 하면 열심히 찾아다니는데요. 제가 가보고 싶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번 휴가 때에 고창에 황윤석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그 종묘 건축하고 비슷하게 그 모방에서 유현중 건축가가 설계했고 그거를 세웠다고 하는데 아직 못 가봐서 저도 도서관 탐방을 이번 휴가 때 한번 가볼 계획도 미리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글동무님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시조 한 수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시조가 석자로 시작된 그런 노래였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첫 시작이 두 글자로 시작되는 두자머리 시조 사나 물어보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석자로 시작되는 시조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두 곡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나 물어보자 고금사를 내 알리라 고왕금내 호걸들은 몇몇이나 지나든 고 이후란 문눈이 있거든 나도 함께 일러라 하는 내용의 작자 미상의 시조십니다. 산은 이동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지나온 역사를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예로부터 호걸들이 몇몇이 지나갔는지 산은 다 아는데 만약에 이후에 누군가가 호걸이 몇몇이 지났는지 문눈이가 있다면 그 호걸 명단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일러라 이렇게 산에게 주문을 하는 거겠죠. 시조의 초장 앞부분이 사나하고 두 글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두자머리 시조인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두자머리 평시조 사나 물어보자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나 물어보자 고금사를 내 알리라 고왕금례 호걸들은 몇몇이나 지나든고 이후란 문눈이 있거든 나도 함께 일러라. 초장 앞부분이 두 글자로 시작되는 두자 머리 시조였습니다. 보통 시조시는 첫 시작이 세 글자로 돼 있죠. 동창이 밝았느냐, 청산리 벽계수야, 태산이 높다 하되 이렇게 세 글자로 시작이 되지만 방금 들으신 사나 물어보자와 같은 시조는 초장 첫 번째 구가 두 글자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에 노래할 때 박자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초장 처음에 다섯 박을 노래할 때 첫 세 박이 생략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 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선율과 박자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시조 사나 물어보자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일을 해서 제가 돈을 버니 사고 싶은 책 사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을 안 할 땐 겨우 빌려 읽고 못 읽었거든요. 저에겐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문 당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책 좋아하시는 거 심지어 필사까지 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사진 속을 보니까 제사를 폐함 3대 여자들의 종가 혁신 연대기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종갓집 며느리였던 분이 쓴 책이죠. 제사 제도가 좀 달라지긴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인데 저도 궁금

궁금해지네요. 어떤 책일지요. 다 읽으시고 또 소감도 한번 올려주셔도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금능 빛내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금능 빛내농악은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 광철리 빛내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농악입니다. 김천은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내륙지역에

금능 빈대 농악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매기굽부터 상사굿까지 12마당으로 구성되는 판굿 중에서 상사굿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금릉 빈내농악의 판꽃 열두마당 중에 상사꽃 들으셨는데요. 손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금릉 빈내농악은 지난 2019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호우경보와 관련된 안내 하나 더 해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10시에 경기 화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하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초실님께서 경기 서부권 장맛비가 억수로 옵니다. 오래전 비 오는 변온에 개구리 소리 생각납니다. 개구리가 비가 오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기분이 좋아서 운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도 이 호우경보 알려드렸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된 곳이 많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지금 그 부근에 계신 듯 한데요. 안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별주부가 토끼를 불러야 하는데 잘못해서 호생원하고 부르는 바람에 호랑이와 마주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노래합니다. 별주부가 이 호랑이를 상면하자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자 살아날 방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별주부가 마침내 호랑이의 급소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급소를 물린 호랑이는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후 내용을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한참 울다가 별주부라님이 생각을 하던 것이었다. 내가 이왕이 죽을 판이면 요 호랑이 넙덕 때려라도 내가 씹어먹고 죽을 것이다. 하고서 모가지를 쭉 꼽내가지고 여보 우리 통성명 다시 합시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기가 막혀 뭐 이것이 이롱증이 있는 겁니다요. 내가 금방 호랑이 호생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뭣이냐? 어? 명색이 별주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네 이놈 네가 호랑이냐? 네 이놈 호랑이면 내 목까지 나간다. 함서 아까급던 대급박이 강담 틈에 구랭이 대군이 나오듯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보니 으뜩이 징그럽고 무섭던지 깜짝 놀래갖고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아 여보시오, 그렇게 모가지가 길게 나오다가는 하루 수만 발 나오게 생겼소. 백관절 네가 무엇이냐?
1: 별주부 하는 말이 오, 나는 수국 전호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노라.
0: 호령이란 님이 무식해갖고 자라 별자를 모르고 별날이 별날이 같으면 그 어째 모가지가 저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두용치기를 험서 거기다가 저렇게 그냥 모가지가 쏙 들어갔냐?
1: 별주부가 하는 말이 오냐?
0: 내 내령 들어와라, 내 내령 들어보아라. 우리 수국 지은 지가 15,564년인데 우리 수국 되려가 처녀간 기왕장을 내 솜씨도 옮길 적에 저만 끝에 발을 붙여 이리저리 다니다 한발 실종하야 그 중에 떨어져서 목이 자꾸 떨어져 우방거지가 되었기로 토사의 무력은이 호랭이 실개를 열뿐만을 먹으시면 내 병이 낫는다 하기로 송도장기 세 잡아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올 적에 백두산에 들어가서 다섯 놈 잡아먹고 금광산을 들어가 세 마리를 잡아먹고 삼각산 당도하야 한 놈을 잡아먹고 지리산을 당도하야 내가 네 놈이 적음이다. 네가 진정 호랭이면 내한테 죽어봐라. 수공돌이랑 귀신기 있느냐? 호랭이 있구나. 피소금 드는 칸으로 호랭이 배를 촥 쨍고서 뜨거운 머리 쓸게 먹자. 아토리랑 아토리랑 하고 달러든 게 호랭이가 수궁토리랑 귀신이 있다는 바람이 겁도 났지만 모가지를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야가 겁이 나가지고 마마마마마마마마 하다가 자라가 홀짝 뛰면서 호랭이 그냥 거기를 꽉 물어 심었단 말이야. 본래 고수 자네도 알지만은 자라 이빨은 그 옥리가 돼갖고 쇠조범도 지끈지끈 부러지는디 호랭이 그 낭심줄 그 똥똥 한 놈을 꽉 물고 뺑뺑뺑뺑 돌아노니 호랭이가 겁이 나갖고 대번 두 눈구녕에서 불이 확 쏟아지는데 이놈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참나무 소나무를 그냥 후 둘러보 자갈밭으로 덜장밭으로 잔대미밭으로 모세밭으로 새태백이로 갈고 생 연병을 하고 다녀도 피만 무장무장 나고 떨어지지 않네. 그래 아이고 어쩌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참 뛰는 판인데 아 그 심줄이 그 날카로운 이빨에 달아가지고서 심줄이 톡 끊어지는 바람이 호랭이 도망간다 호랭이 도망간다 우둥둥둥 우둥둥둥 견전히 살다도 귀여버리 반짝반짝 자란다듯 매직 먹다도 괭이지고 지다듯 쟁병강상이 요조다도 우둥둥둥 우둥둥둥 도망가는 네 뜻밖에 별똥이 머리 위에서 쭈르르르르 떨어지니 왔다 이런지 매를 오를 둠이 여기까지 떨어왔네. 우둥둥둥 우둥둥둥 우둥둥둥 우둥둥둥 어떻게 이놈이 겁집이 도망을 해놨던지 전라도 해남 관머리서 도망간 님이 대번 의주 압록강을 턱갔던 것이었다. 가만히 보인 게 압록강 근처에서 그 강둑으로 올라오는 남생이란 님이 앙곰 앙곰 기어오르니 호랭이가 고거

그것을 별주부로 보고 왔다 이놈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거기서 훅 뛴 것이 함경도 세수령 고개가 턱 올라가 앉아가지고 귀를 털털 털며 어허 그놈 참말로 아 내가 촌놈 호랭이 같았으면 그놈한테 영락없이 죽을 뻔했네. 그 산 중에서 내가 20여 년 살아도 도대체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고 전분의 밥인디. 아 조막땡이 말한 것한테 귀신 모를 죽음할 뻔했어. 아이고 그런디 이것이 웬일인가. 가운데 또막이 욱신 욱신 욱신 하는디 호랭이가 말로 나 사타리를 만져보니 아이고 피나네. 이래 만져보니 알불안쪽이 빠졌구나. 아이고 이제는 내가 호자가 아니라 고자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를 어을까. 내가 만일 죽거든면 저 성을 들어가 면지 조상들이 나를 보고 너는 남녀간이 며칠이나 두었냐 이렇듯이 묻거든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별주부의 목이 길어진 걸 보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호랑이가 그걸 많이 징그러워하네요. 또 급소를 물린 호랑이가 너무 아프고 놀라서 전라도에서 순식간에 의주 압록강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남생이를 보고 별주부가 따라온 줄 알고 다시 도망을 갔더니 함경도까지 갔습니다. 과장의 극치인데요. 급소를 물린 호랑이의 입장이라서 그런대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호자가 아닌 고자라 하면서 애통해하는 호랑이의 모습 안타깝네요.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금능 빛내농악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0878님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누, 아주 어렸을 때 제 동네 까치골 어느 분 돌아가시면 꽃상여 나가며 동네 아재들이 온 동네 울리던 소리와 비슷하네요. 참 오묘한 분위기였어요 하셨는데요. 농악가락에서도 그런 아련한 기억을 소환하는 가락 들을 수 있죠. 또 6944님께서 풍장가락에 실려있는 신명이 흐린 날씨로 가라앉은 마음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쇠가락이 이런 흐린 날씨 들으면 고무되는 그런 효과도 있죠.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반메기 비나리 골랐습니다. 이 음악은 불교 화청 소리의 하나죠. 고사 소리를 부를 때 뒷소리로 하는 축원을 위한 소리를 반메기라 합니다. 부처의 공덕으로 액사를 몰아내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고사 연불인데요. 반메기 비나리 듣겠습니다. 김유리의 소리, 최강일의 장구, 김승철의 아쟁, 김승태의 징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한참 남네요. 축원이 갑니다. 덕담가요. 건고곤명 모시댁의 문전축원 고사덕담. 지극정성으로 여쭌 뒤일랑. 석산 가산에 꽃이 피고 힘든 나무가 꺾여지리요. 이러니저러니 할지라도 밤이 되면은 불이 밝고 낮이 되면은 물이 맑아. 불과 물은 다 수화 상극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 들을 수 있었죠. 반매기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김유리의 소리, 최강일의 장구, 김승철의 아쟁, 김승태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호우경보 발효된 지역이 많았는데요. 모두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도 지금 연주되는 비나리, 비오는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두루 그 오늘 같은 날씨 그리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음악이었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석류 아쟁산조, 이분은 남도 음악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음악을 온몸으로 받아서 연주하는 분이라서 이분이 만드는 산조는 참 산조다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만든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분의 아드님이죠.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스름에서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해서 첫 시작 부분부터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네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 명인의 아드님 서영호의 아쟁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서영호의 아쟁 연주는 보흥이 특별한데요. 약간 거칠지만 힘이 있어서 아쟁 소리에 깊은 생명력을 안겨줍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음원 중에는 서용석류 아쟁산조를 아쟁 병주로 해서 아버님 서용석과 아드님 서영호가 병주로 연주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이 음악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맹꽁이에 풍자한 그런 해학적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랫대 맹꽁이들 다섯, 우대 맹꽁이 다섯을 노래하는데요. 여러 곳에 서식하는 맹꽁이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동수구문 두 사이 오간수 다리 밑에 맹꽁이가 나옵니다. 오간수 맹꽁이는 오뉴월 장마에 떠내려오는 헌 남악 신짝을 선유배라고 여기고 순풍에 돛을 달고 명기 명창 가게에게 가진 풍류 질탕하고 배반이 낭자하는 선유 노름을 벌입니다. 인간 세계와 똑같죠. 또 훈련원에서 놀던 맹꽁이도 나오는데요. 이 맹꽁이는 첫 남편을 이별하고 둘째 남편을 얻었더니 도둑질을 하다 포청에 갑니다. 또 셋째 남편을 얻었더니 6, 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 쌓여 밟혀 죽어서 경무청으로 잿돈 타러 가는 맹꽁입니다. 잿돈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죽은 경우 나라에서 주는 장례비를 말하죠. 그 잿돈을 타러 가는 부인 맹꽁이입니다. 맹꽁이들 사연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맹꽁이가 있어요. 손자 맹꽁이를 무릎에 앉히고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쥐암쥐암 하면서 손자의 재롱을 보는 맹꽁이가 아마도 여러 맹꽁이 중에 가장 행복한 맹꽁이가 아닐까 싶네요. 인간사회를 맹꽁이에 비유해서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을 이 시간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맹꽁이가 번식하는 시기죠. 맹꽁이가 알을 낳으면 하루 이틀 후에 올챙이가 되고요. 대략 보름 정도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맹꽁이 소리 들으셨는지요? 이 맹꽁이가 울 때 한 마리가 맹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꽁 해서 두 마리 소리가 합쳐져야 맹꽁 맹꽁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겨운 맹꽁이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 맹꽁이도 살기 좋아지는 거겠죠. 이 시간 끝곡으로 이춘희의 소리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요즘 장마철이니까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아직도 데뷔 전후에 쓴 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쓸쓸하다. 내 연민에 빠져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이 내게 다시 흘러와 내 가슴을 적실 때 그때의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박나연 시인의 말입니다. 예술에는 누군가의 삶을 오래 바라본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천상병 시인의 글 그리고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로 나의 가난은 듣고 왔습니다. 예술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게 해주죠. 그런 상상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시선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 남긴 멋진 문장,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타인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님과 함께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디세이아를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또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트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소리 이봉근의 싸움 타령.

너놈 말 듣거라. 너희들 모두 다 졸장구다. 위곡자 불고 가라. 예, 그래도 길러 입고

임사평생하니 요와 삼척 들으러 갈로 오환양진 장수 버리를 선 뜻땡그릉 베어들고 장끝 대도

소리 이봉근, 싸움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새싹 청취자님이시네요. 2023번 쓰시는 분,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 문학을 언제 한번 또 이렇게 훑어보겠습니까? 오디세이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 비극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고, 또 과연 이 정말 이 위대한 이 작가인 호메로스라는 인물의 정체, 이것에 대한 어떤 추측들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오디세이아 이야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볼 텐데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성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체가 24권인데 1권에서부터 4권까지는 텔레마코스,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트로이아 원정에 함께했던 아버지와 함께
0: 네.
1: 그 영웅들 네스토르와 메넬라우스를 찾아가는 그런 일종의 여정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5권에서부터 12권

0: 으로 오디세우스가 그 귀향을 결정하고 칼립서의 곁을 떠나서 출항을 하게 되지만 포세이돈에 의해서 폭풍을 만나서
1: 네.
0: 파야케스족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 바닷가에 조난자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거기서 이제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알키노스 왕 궁정에 서 환대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극적으로 오디세우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칼립소에게 도착하기까지의 네. 모험담을 마치 자신이 호메로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1: 네. 네,
0: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 요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하자면 조난자에서 트로이아를 정복한 영웅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복구되고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그 13권에서 24권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인데요. 오디세우스는 결국 파이아케스족의 그 호송을 받아서 그 이타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오디세우스는 처음 이제 시골에서 아들 텔레마코스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오디세이아를 보면 텔레마코스의 액션과 오디세우스의 액션이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1: 네.
0: 부자가 이렇게 재회를 하면서 두 액션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1: 만나게
0: 거죠.
1: 되는. 네. 예.
0: 그러고 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거지로 위장을 해서 궁정으로 이제 잠입을 하게 되고
1: 네.
0: 그곳에서 많은 그런 무도한 구원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지만
1: 네.
0: 굳굳이 참아내면서 복수의 네.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다가 이제 페넬로페가 활쏘기 시합을 제안하게 되고 그 활쏘기 시합에서 거지인 줄 알았던 오디세우스가 내가 왔노라 이렇게
1: 네,
0: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1: 네.
0: 무도한 구원자들을 모두 이렇게 응징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페넬로페와 이게 재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 아버지 라에르테스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좀 내전의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들이 살해가 되었기 때문에
1: 네.
0: 구원자들의 그 가족들이 그죠? 그 오디세우스와 오디세우스 가족을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이런 어떤 내전의 어떤 위기 속에서 아테네 여신이 결국은 도시국가의 여신으로 개입을 해서 결국은 이타케의 평화를 정착을 시키는
1: 그렇게
0: 끝이 나게 되는
1: 마지막으로
0: 거죠.
1: 이어지는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서요. 재난 안내 방송을 먼저 해드리고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실까요? 예, 2026년 7월 9일 11시 5분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또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또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또 축 때,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비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재난 안내 문자까지 왔네요. 자, 선생님께서 오디세이아의 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고대 그리스 문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리고
0: 네, 맞습니다.
1: 오디세이아를 히라보 원문을 읽고 번역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히라보 원문을 본 적이 또 없고 이 원문으로 읽는 오디세이아는 어떤 느낌이었고 번역하실 때 그때 좀 특별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0: 예, 그 오디세이아는 그 닥틸릭 헥사메타라고 하는
1: 네.
0: 유금보의 운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장단단, 장단단. 그래서 장에서 약간 파도 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단단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음보, 여섯 번째 음보에서는 장장 또는 장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0: 근데 그장 단단 대신에 장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단단 대신에 장이 올 수가 있고,
1: 네.
0: 그래서 이그장 단단 장 단단 하면은 이게 경쾌하게 빠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요. 장장 하면은 느린 템포로. 그래서
1: 그
0: 이렇게
1: 리듬을 지금 말씀하시는
0: 그렇죠. 리듬을
1: 거잖아요.
0: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품의 내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1: 그러겠네요.
0: 이렇게 장 단단 장 단단 이어지게 되면 이게 경쾌하게 전개가 되는 거고, 장 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중한 거죠. 그래서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단단에서 내려오는 이게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걸
1: 그러네요.
0: 좀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전개된다라는 점이고, 사실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1: 그래요?
0: 이거 어떻게 살려요? 예, 왜냐하면 단어마다 이렇게 장단음이 있는데 우리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번역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여섯 개의 음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리가 여섯 개가 되도록, 또는 적으면 다섯 개나 네개 정도 되도록 이렇게 좀 음보는 적어도 맞춰보자 라는 도전을 제가 했던
1: 해
0: 거죠.
1: 보셨군요.
0: 예.
1: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이아 1권부터 4권의 서사를 좀 따라가 볼 텐데, 제목은 오디세이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1권부터 4권까지는 이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아닌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설정을 선택했을까요?
0: 예, 이게 상당히 그 고전학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1권에서부터 4권 텔레마코스의 그런 액션은 나중에 그좀 추가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또 가설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텍스트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쨌든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타케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무질서가 지금 뭐죠? 그러니까
1: 왕이 없으니까요.
0: 왕이 없고 게다가 무도한 구원자들이 이 환대 법도를 완전히 짓밟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인 없는 집에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막 탕진하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1: 탐하려 하고,
0: 위협하면서 결혼을 강요하고 있고,
1: 그렇죠.
0: 더 나아가서 그 후계자인 텔레마코스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타케의 현실,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거는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로서 어떤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디세우스가 비록 부재하긴 하지만 이 부재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오디세우스의 존재를 부각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겠네요.
0: 예.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방문하게 되는 그런 영웅들의 어떤 보고를 통해서 오디세우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디세우스의 존재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5권부터는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나오긴
0: 네, 어떻게
1: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텔레마코스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자신의 그 이타카의 도시국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도 역시 그런 위협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면, 후계자가 될 아들이잖아요. 또
0: 맞습니다.
1: 성인이 되었다고
0: 예,
1: 쓰여
0: 성인이 이제
1: 있고,
0: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1: 과정이었고, 그러면 빨리 후계를 해서 다시 이 안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 근데 이제 말씀 주셨을 대로 오디세우스의 어떤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제 계속 설명한다고
0: 맞습니다.
1: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이타카를 그 위기 상황에서 살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0: 근데 그
1: 예.
0: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년에서 지금 성인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1: 네.
0: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니까 108명이나 되는 그런 구원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상당히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사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어떤 그 태도? 어머니의 마음도 아들로서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보면은
1: 예.
0: 구원자들을 아주 내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들 중에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상당히 어떤 좀그 어머니의 그
1: 심리를 알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0: 예, 물론 이제
1: 네.
0: 호메로스는 늘 여자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작품 곳곳에서
1: 네.
0: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세우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어머니가
1: 네.
0: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 아,
0: 트로이아
1: 그런가요?
0: 원정을 떠날 때는 20년 전에
1: 네.
0: 어머니의 그 강보에 갓난
1: 아,
0: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1: 네.
0: 당연히 그 텔레마코스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내가 정말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맞나?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신은 본 적이 없다는
1: 네.
0: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알아요?
1: 그렇죠.
0: 모릅니다.
1: 네.
0: 예, 이런 어떤
1: 아.
0: 상황이죠. 예.
1: 예.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생사도 알기 어렵고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못했던가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고 어머니는 지금 재혼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 100명이 넘는 구혼자들이 이 도시 국가를 점령하고 있고 바로 이때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이 텔레마코스에게 용기를 주게 되죠. 예.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신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와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테스로 위장을 해서
1: 네.
0: 이타케를 직접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는, 정말 언제나 그 아버지가 돌아올까 이렇게 백일몽을 꾸고 있는
1: 네.
0: 그 텔레마코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1: 네.
0: 그죠? 그러니까 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텔레마코스가 각성을 해서
1: 네.
0: 지금 그 아테네 여신의 계획대로 우선은 그 이타케의 집회를 소집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무질서 상황인데 이타케의 집회를 소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구원자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면 텔레마코스가 상당히 웅변가의 어떤 모습을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1: 네.
0: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1: 오디세우스의
0: 아들
1: 아들이잖아요.
0: 답죠. 맞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구원자들을 고발하고 또 경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이타케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구원자들이 무도하냐. 하지만
1: 네.
0: 이타케 백성들은 무기력하죠.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신의 어떤 전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1: 네.
0: 하면서 그 구원자들이 얼마나 그 불경한 존재인지를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네스토르라고 하는 영웅을 이렇게 방문하도록, 필로스로
1: 네.
0: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1: 네.
0: 다음에는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영웅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그 이런 여행을 하게 되면 텔레마코스는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아테네 여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이 부분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소풍이나 어떤 여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건지 약간 좀 모호하죠.
1: 그런 과정 속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0: 예.
1: 통해서 명상을 얻을 수 있다. 뭐
0: 네,
1: 이런
0: 뭐 그런 것
1: 뜻이,
0: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 텔레마코스가 각성을 해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뭐
1: 예.
0: 그런 것 같은데.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하고 좀 각을 세우는 부분이 좀 재밌는
1: 아,
0: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 그래요? 예.
0: 주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아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엄마하고 맞서고, 엄마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출하고 길을
1: 네.
0: 떠나고 이런
1: 네.
0: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그이 집안의 가장이다, 오디세우스의 후계자라는 점을

0: 어머니하고 맞으면서 강조하기도 하고,
1: 네.
0: 어찌 보면은 구원자들이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간이 부었나?
1: 아니, 그렇게
0: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1: 나약해
0: 같아요.
1: 보이던
0: 예,
1: 텔레마코스가
0: 갑자기 그,
1: 갑자기, 예.
0: 예,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뭐 후계자다, 이
1: 후계자임을
0: 집안의
1: 자처하면서,
0: 주인이다.
1: 예.
0: 연설은 뭐 어떤 이런 사내의 어떤 덕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아, 근데 또
0: 놀라죠.
1: 이 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아까 그 올림푸스의 신들이 어쨌든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결정하면서
0: 있습니다.
1: 이제 아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왜 직접 그냥 오디세우스 구해서 그냥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을 왜 텔레마코스를 격려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0: 이거는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1: 예.
0: 신들은 그냥 그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줄 뿐이죠. 뭔가
1: 아,
0: 어떤 얼개,
1: 해결해 주진 않고,
0: 예,
1: 네.
0: 얼개나 어떤 큰 계획을 이렇게, 그죠? 대충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그
1: 네.
0: 내용을 내그 내용은 인간이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거죠.
1: 네.
0: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키는 어떤 존재인 거고, 특히 이제 아테네 여신이 그 텔레마코스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갈 때도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토르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거든요.
1: 네.
0: 멘토르라고 하는 게 요즘 그 멘토,
1: 네.
0: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1: 아,
0: 결국은.
1: 그렇습니까?
0: 예.
1: 네.
0: 그래서 이게 멘토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하다. 뭔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도 스스로 이제 귀향을 해야 되는 거고,
1: 네.
0: 텔레마코스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 비상황 때문에 이 재난 안전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잠시 방송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11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또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또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 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999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누아르 브라헴의 연주로 바그 엘라 나브바.

0: 아누아르 브라헴의 연주로 바그 엘라 나브바 파도 배는 항해다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시 재난 안내 문자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11시 30분 경기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또 교량 등으로 통행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도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오디세이아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텔레마코스의 어머니죠. 이 페넬로페라는 여성이 그래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1: 예, 페넬로페를 대한 평가는 구원자들의 리더인 안티노스의 연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페넬로페야말로 가장 멋진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직조하는 어떤 직물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고귀한 마음을 품고 기질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여인도 이렇게 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을 하고요.
0: 네.
1: 사실 그 구원자들은 페넬로페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었죠.
0: 아, 그런가요?
1: 왜냐하면 그 시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위를 완성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0: 수위가 완성이 되면은 너희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 아,
0: 알고 보니까
1: 네.
0: 낮에는 이렇게 수위를 짜면서도
1: 예.
0: 밤에는 풀어버리니까.
1: 그 수위를 다시 풀어서 다시 시작하는
0: 예,
1: 거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되는
1: 아,
0: 거죠.
1: 시간을 버는
0: 예.
1: 작전이네요.
0: 그래서 주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직조물이나 이런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여성의 어떤 계략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1: 아, 네.
0: 그리고 그런 그 뭔가 치밀하고 정교한 계략 뭐 이런 거를 함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근데 이제 그 이런 페넬로페의 계략은 불충한 하녀들이 이제 밀고를 해서 드러나게 됐죠. 예.
1: 고혼자들에게요?
0: 그리고
1: 예.
0: 구혼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 동조하고 있는 그런 하녀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밀고로 지금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제가 그 오디세이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오디세우스와 상당히 같은 과인 것 같아요. 같은 과고 어찌 보면은 오디세우스를 능가하는 어떤 측면도
1: 지략가,
0: 있는
1: 전략가이면,
0: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페넬로페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 궁정 안에 일종의 울타리 안에 이 구혼자들이 갇혀서 돼지들처럼 마구 먹어치우고 뭔가 이렇게 페넬로페의 그런 매력, 그런 어떤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궁정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돼지들과 같은 어떤 존재로 어찌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구혼자들이 그 압도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사실은.
1: 굉장히 함의를 담은 그런 묘사들이 담겨 있네요. 네,
0: 그렇습니다.
1: 이 오디세이아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테나 여신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가장 먼저 향하게 된 곳이 어딜까요?
0: 필로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고요.
1: 예.
0: 그곳의 왕이 이제 네스토르라고 하는 영인데, 우리가 이제 일리아스에서 그 네스토르는 노인장으로 굉장히 그 현명한 조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리아스에서는 꿀보다 더 감미로운 말을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방문한 이 필로스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타케라고 하는 도시국가하고 상당히 대조적으로 환대의 모범이 지켜지는, 환대의
1: 네.
0: 법도가 살아있는, 그리고 경건한
1: 예.
0: 예, 그러한 어떤 도시국가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죠. 예.
1: 그이 필로스의 네스토르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면서도 지혜로운 나이가
0: 맞습니다.
1: 많은 그런 왕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타케라는 도시국가하고는 다르게 이 필로스는 환대의 법도가 살아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곳의 왕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텔레마코스가 이 네스트로에게 아버지의 행방 같은 것을 물어봤을 것이고 또 조언을 받았겠네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래서 스파르타로 한번 가보거라 이런 조언을 받게 되죠.
0: 맞습니다. 예.
1: 정확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0: 주로 이제 그 여러 영웅들의 귀향의 문제가 있거든요.
1: 네.
0: 트로이아를 정복하긴 했지만은 트로이아에서 이제 그 죽은 영웅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
1: 네.
0: 여러 영웅들의 귀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를테면 아킬레우스라든가,
1: 네.
0: 아킬레우스는 그곳에서 죽었죠.
1: 네.
0: 그다음에 아이아스나 뭐 안틸로코스 등등 그런 영웅들의 어떤 귀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성공적인 귀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거의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
0: 맞습니다.
1: 건가요? 예.
0: 그리고 특히 이제 오디세우스와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이 이제 아가멤논이거든요. 아가멤논의 부인은 클리사임네스트라고 정부가 있었고, 정부하고 모의를 해서 아이기스토스가 결국 아가멤논을 살해했죠.
1: 네.
0: 게다가 근데 이제 아가멤논에겐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아이기스토

0: 크로스를 죽여서 복수를 해서
1: 네네.
0: 엄청난 명성을 얻었거든요.
1: 네네.
0: 이렇게 아가멤논, 클리타임네스트라, 오레스테스가 그 오디세우스, 페넬로페, 텔레마코스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당연히 오레스테스를 본받아야 되겠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1: 네.
0: 페넬로페는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는 상당히 대비되게 정숙의 어떤 전형이죠.
1: 네.
0: 물론 로마 시인은 너무 좀 고지식한 거 아니냐,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막
1: 네.
0: 기다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필로스의 네스토르 왕이 가장 비중 있게 이 미케네 왕국의 왕이었던 아가멤논 가문의 저주 이야기를 지금 텔레마코스에게 해줬다는 것인데,
0: 맞습니다. 예.
1: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말씀 주신 대로 그 아가멤논의 아들처럼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페넬로페 엄마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0: 아니죠,
1: 텐데,
0: 아니죠. 예,
1: 네,
0: 그럼
1: 뭔가 이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 거네요. 예.
0: 어떤 모범을 제시해주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어도
1: 아,
0: 되겠느냐.
1: 예.
0: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역할을 그 네스토르가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스스로 내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라. 뭐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것을 간접적으로
0: 예, 그렇습니다.
1: 조언을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텔레마코스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0: 네, 메넬라우스는 그 아가멤논 왕의 그 동생이고요.
1: 예.
0: 스파르타의 왕이죠.
1: 네.
0: 근데 이제 메넬라우스는 와이프가 더 유명하죠. 헬레네.
1: 네.
0: 그래서 트로야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재밌는 그 독이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원래는 그 트로야를 정복하고 나서 헬레네를, 자신을 배신한 아내
1: 네.
0: 헬레네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1: 예.
0: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1: 예.
0: 그래서 칼을 거의 부들부들
1: 네.
0: 거의 떨어뜨릴 뻔하고,
1: 네.
0: 그리고 그
1: 행하지
0: 독이화를 보면,
1: 못하고.
0: 맞습니다.
1: 네.
0: 에로스가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1: 예.
0: 그 메넬라우스에게 뛰어드는 그런
1: 아,
0: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그 보게 되면은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인 헬레네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예. 메넬라우스가. 예.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그 헬레네는 하지만은 제우스의 딸이기 때문에 메넬라우스는 제우스 신의 사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점이 좀 고려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축복된 자들이 가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결국
1: 네.
0: 죽어서. 예. 예,
1: 메넬라우스가요.
0: 맞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 메넬라우스는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그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그이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어떤 의미를 줄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곳 중간중간마다 만나게 되는 왕으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가 이 아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테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0: 예, 메넬라우스는 물론 이제 헬레네에도 뭐 오디세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보고를 하고 있고, 메넬라우스도 오디세우스에 대한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이제 모험을 하면서 바다에 늙은 신이 있거든요. 프로테우스에게서 오디세우스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지금 오디세우스가 칼립소 여신의 섬에 억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1: 아.
0: 여행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죠. 아버지의
1: 예.
0: 소식을 찾아서 떠났고,
1: 그렇죠.
0: 아버지가 지금 칼립소에게 억류되어 있다.
1: 네, 그리고 생존해 있다라는 걸
0: 맞습니다.
1: 확인하게
0: 예,
1: 된
0: 그러니까
1: 거네요.
0: 그런 어떤 목표는 달성을 하게 된 거죠. 예.
1: 네. 아,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네. 자, 1권에서 4권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왕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요 이야기를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0: 인물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 위한 연출일까요?
1: 예, 뭐 부제를 통해서 뭐 존재를 부각하는 뭐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타케가 무너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
0: 네.
1: 그거는 작은 발걸음이긴 하지만은 이타케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라는 어떤 영웅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죠.
0: 예.
1: 근데 어쨌든 그 네스토르와 메넬라우스 헬레네의 어떤 보고를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어떤 인물로 드러나게 되냐면,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담력이 있는 영웅이다.
0: 네.
1: 그다음에 그 훌륭한 조언자다. 그러니까 사실 일리아스를 읽어보면요, 전쟁하는 신도 많지만 네. 사실은 회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회의.
0: 예.
1: 예, 회의를 많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0: 오디세우스가요. 예.
1: 그다음에 신들의 총애를 받았다.
0: 네.
1: 특히 이제 아테네 여신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략에 뛰어나다는 거죠.
0: 네.
1: 임기응변에 능하다. 위기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네네. 리더다. 라는
0: 예.
1: 점들이 상당히 그 여러 영웅의 입을 통해서 그 오디세우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0: 예. 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갈수록 더 입체적으로 이제
1: 맞습니다.
0: 드러나게 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디세우스가 등장하기 전인 1권부터 4권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도 오디세우스의 이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오디세우스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좀 궁금한 점은 모든 어떤 그 역사의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간중간 아버지의 그 존재감, 그 위엄, 그 지략, 그 지혜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구나.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뭔가 이 권위를 탈환하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텔레마코스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1: 그 어디서
0: 네.
1: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는 저 오이디푸스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텔레마코스에게는 보이지 않고요.
0: 네.
1: 어쨌든
0: 예.
1: 그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물론 이 잠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영웅이고, 그리고 아테네 여신의 총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구원자들하고 뭐 전투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그 아버지의 명성을, 아버지가 그 이루었던 어떤 명성을 이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 네.
1: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 언급을 해드리면, 네스토르 왕이 아까 어디 왕이었죠?
1: 필로스.
0: 네, 필로스의 왕인 네스토르가 이제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그 아버지인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꽤 재밌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9년 동안이나 우리가 부지런히 온갖 속임수로 트로야의 재앙을 짜냈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가까스로 이루어주셨지. 그곳에선 어느 누구도 꾀로는 고귀한 오디세우스와 겨루길 원치 않았는데 그가 월등하게 온갖 계략으로 모두를 능가했으니까 그대의 부친 말일세. 정말로 그의 아들일까? 자네를 바라보고 있자니 놀람이 날 사로잡는군. 네,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1권부터 4권까지의 이야기 중에 혹시 지금 좀 빼먹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다면요.
1: 뭐 구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요.
0: 네.
1: 특히 이제 그 물론 이제 구원자들이 108명이나 되고 구원자들의 어떤 세세한

0: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들의 리더격인 두 구원자 안티노스와 에우리마코스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구원자가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데
1: 네.
0: 안티노스라고 하는 구원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오만해요. 굉장히 불경합니다.
1: 네.
0: 이 노골적으로 어떤 악을 드러내는. 그래서
1: 네.
0: 안티노스 이놈이
1: 이놈이.
0: 텔레마코스 살해 계획까지 막 세우고
1: 네.
0: 굉장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 예.
0: 다른 한편으로 에우리마코스라고 하는 구원자는 굉장히 교활하고 위선적인 어떤 정치가적인 어떤 모습. 예.
1: 네. 예.
0: 상당히 노골적이라기보다는 교묘한 어떤 악의 화신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더좀 추가하고 싶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오디세우스가 등장을 하는 5권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김기영 선생님과 오디세이아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재난 문자를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홍수 특보가 발령되었으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호강 청주시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또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90-05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11시 40분 경기 광명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도 자제해 주십시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 요청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텔레마코스여, 나라면 기꺼이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귀향 날을 보고 싶어 할 것이네. 김기영 선생님이 번역한 오디세이아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공명의 연주로 연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받아 마시는 낡은 컵이나 출퇴근길마다 손에 쥐어서 이제는 반질반질해진 이어폰 케이스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낯설고 빳빳했던 물건들도요. 매일 사람의 손때가 묻고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의 일부처럼 가장 편안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요. 화려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새 것보다 오랜 세월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켜내면서 부드러워진 물건들이 가끔은 더 깊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마음 역시도 그렇게 날마다 쌓이는 작은 정성들로 조금씩 깊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내 삶의 결을 가만히 다듬어갈 이야기들과 음악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정현민의 음악, 최여완의 노래로 세월 전해드리죠.

정현민의 음악, 최여환의 노래로 세월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매일의 손때가 묻어서 길들여진 익숙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만들어내는 단단한 일상의 이야기로 오늘 한번 출발해봤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어쩌다 찾아오는 거창하고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닐까 싶죠. 늘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걸어서 일터로 향하고요. 다정한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는 그 소박한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가장 든든한 뼈대를 만들어내는 걸 텐데요.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문득 내가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 불안해지는 날이 있다면 내가 보낸 그 무수한 평범한 오늘 속에 이미 깊고 단단한 뿌리가 내렸음을 한 번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아도요. 나만의 결을 따라서 깊어지는 인생이라는 음반에 오늘이라는 또 하나의 소중한 트랙을 새겨넣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도라지꽃의 전설 2.

둘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가고 있죠.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역사학자 전우용의 역사의 시선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돌아봅니다.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길라잡이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아름답게 회고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백석의 시를 김나리가 노래한 곡, 늙은 갈대의 독백 전해드립니다.

0: 김나리의 노래로 늙은 갈대 독백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어요. 검은고 앙상블 다비의 연주 만나보실까요? 검은고 풍류 이중주 전해드려요.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12시 1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도림천 서울시 신대방일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조선시대의 상소문들은 흔히 임금을 의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임금이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무심하다고 비판하는 글도 있었고, 자기가 나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방문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그들이 말하는 나라의 병을 고치는 의술의 첫 단계는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세조가 가장 뛰어난 의사로 꼽은 심의와 조야의 지식인들이 생각한 나라를 구하는 의사의 덕목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먼저 환자의 마음을 열고 그 뒤에 약을 쓰는 것. 현대 한국인들이 결의의 성군으로 추앙하는 세종은 어가를 가로막고 하소연하는 굶주린 백성들의 불경이 아니라 왕의 이목을 어지럽힐까 걱정해 왕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은 고위관리의 충성심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왕정의 도리이며 그 길을 막는 신하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과 판단이 맞기를 바라지만 희망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용인하는 체제입니다. 다른 것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다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르다를 틀리다로 쓸 뿐 아니라 싫다와 나쁘다를 구별하지 않으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인의 덕목인 힘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졌다. 뒤이어 1960년대 군사작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고 건설하는 돌격 건설의 시대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힘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일 요소로 자리 잡았다. 경쟁력, 지도력, 매력, 친화력, 지력, 경제력, 창의력, 사고력, 이해력, 논리력, 판단력 등 온갖 것들. 심지어 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까지 힘이라는 글자가 들러붙었다. 생각을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 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반면 사랑, 배려, 연민, 도덕, 염치, 기계, 지조, 양심, 정의 같은 단어들에는 력자가 붙지 않았다.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12시 10분 경기 과천,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부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로 돌의 풍류 전해드렸는데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백성과 함께 즐긴다라는 뜻인 여밀락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된 곡이었어요. 진정한 풍류정신으로 온 나라와 백성이 태평성대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 돌의 풍류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역사학자 전우용의 역사의 시선 중에서 일부분 함께 해봤습니다. 나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마음을 읽고 소통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고치는 의사인 심의를 으뜸으로 꼽았다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열어두고자 했던 세종의 서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타인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에는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 그렇게 선을 긋고요.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 라면서 밀쳐내는 그 조급함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 옛날 심의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의술은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과 포용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잣대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한옥 찻집, 오늘은 전우용의 역사의 시선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말하지 못하는 속내를 끌어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송소희의 노래로 아리라리 듣고 옵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12시 30분 경기 성남 용인동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의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송소희의 노래였어요. 아리라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용감한 달빛이라는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면 고통과 문제가 해결돼서 어둠이 어둠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도의 연주로 용감한 달빛 전해드릴게요.

용감한 달빛 듣고 오셨어요. 이도의 연주였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울림을 주는 좋은 글, 또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1부 끝곡은 김보연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태평가 양산도 전해드릴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가야금 사중주단 여울의 연주로 세븐스 트레인 A30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바쁜 일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열차 안 출근 시간을 그린 연주곡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 순서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길라잡이의 유래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 곡은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돌아오는 일상에 대해서 노래한 곡인데요. 월요일, 지옥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으로 시작하는 곡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 이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즐길 수 있도록 일탈을 꿈꾸면서 즐겨보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 전해드려요.

이라니 금방이라도 내려치고 싶지만 금세 나를 가로막는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등교길, 버스와 지하철 안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바쁘게 넘기면서 너튜브 쇼츠나 릴스, 짧은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도요, 1, 2분짜리 하이라이트로 먼저 맛을 본 다음에, 그리고 아 이걸 정주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화면을 넘겨버릴 만큼 콘텐츠를 소비하는 속도가 참 빨라졌어요. 오죽하면 요즘 동영상 플랫폼이나 OTT 회사들도요,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이동 중에 가볍게 웃을 수 있도록 아침 7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짧은 코미디 영상을 공개할 정도라고 하네요. 긴 호흡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짧아진 집중력을 붙잡기 위한 나름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문득 세상이 온통 1분짜리 속도전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오늘 이 시간 라디오 채널을 딱 고정해두고 묵묵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우리 가락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삼스럽고 참 고맙게 다가오네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결코 뒤처지는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이 두 시간만큼은 화면을 바쁘게 넘기던 손가락 잠시 멈추고요. 느릿하고 편안한 우리 소리의 호흡을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베이스, 장구 연주로 새로운 흥겨움을 그린 우리 음악의 소리 만나보시죠. 고니아의 연주로 덩기덕 듣고 옵니다.

고니아의 연주로 덩기덕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대나무 숲 만나실 텐데요. 장명서, 박한결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마루야, 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멘토 맡았다며? 어때?

0: 할만해?
1: 아, 말도 마. 나도 내 일하기 바쁜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무슨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말이야.
0: 에이, 그래도 처음엔 다 모르는 법이잖아. 네가 좋은 길라잡이가 돼줘야 그 친구도 빨리 적응하지.
1: 하, 알지. 알긴 아는데 누가 내 인생의 길라잡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때? 음악이 네가 해줄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툰 누군가에게 방향을 일러주는 든든한 등대 같은 존재, 바로 길라잡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동안 서점에 가면 책 제목으로도 정말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길라잡이라는 말은 보통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척 익숙하고 다정한 단어지만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려면 조금 낯설고 독특한 한자어를 먼저 만나야 하는데요. 바로 지로나장이라는 말입니다. 사극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조선시대의 높은 고을 수령이나 관리들이 외출을 할 때 가마 행렬 맨 앞에서 길을 트고 인도하던 이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바로 지로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가리킬 지에 길로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길을 가리키며 인도하는 나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로나장이라는 한자어가 세월이 흐르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점차 순 우리말과 섞여서 길나장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가 붙으면서 길나장이라는 말이 먼저 생겨났어요. 이후에는 길라가 자연스럽게 길라로 변형되고요. 길을 잡아서 이끈다는 뜻의 자비가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길라잡이라는 말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가마 앞을 지키던 옛 호위 인력의 명칭이 오늘날 누군가의 삶을 이끄는 동반자의 이름이 되었다니 말의 변화가 무척 흥미롭게 다가오죠.

김민지의 가야금 연주로 짙은 어둠 듣고 오셨어요. 이 곡은 어둠의 시간, 그 캄캄한 밤의 시간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희미한 빛이 나를 감싸서 그 빛이 나침반이 되어 안내해 줄 거라는 그 짙은 어둠을 그러니까 즐기라는 마음을 연주한 곡이었어요. 오늘은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길라잡이, 이 단어 속에 담긴 재밌는 역사적 유래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기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참 막막하고 불안할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일러주는 책 한 권 혹은 든든한 사람 한 명이 곁에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대로 내가 먼저 걸어온 길의 경험과 지혜를 처음 걷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누군가의 든든한 인생 등대가 돼주는 건 역시도 참 보람차고 위대한 일이겠죠. 대단한 조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주변에 조금 서툴고 지쳐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길라잡이와 함께 해봤어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이 곡 감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들의 항해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요. 이용원의 피리, 예술숲의 연주로 별빛 항해 전해드립니다.

별빛 항해 듣고 오셨는데요. 이용원의 피리, 이술숲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곡 우리 하나가 되어 듣고 오실 텐데요. 아리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리수의 노래로 우리 하나가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이유라의 해금연주로 하얀 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엄마와 뾰약볕이 번갈아 찾아오는 7월인데요.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틈새나 보도블록 사이에 당당하게 뿌리를 내린 작은 풀꽃들과 눈이 마주치곤 해요.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아도 매서운 빗줄기와 뜨거운 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기어이 조그만 초록빛을 피워내는 녀석들이죠. 그 척박한 틈바구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계절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삶을 버텨내는 지혜가 담겨 있구나 싶어서 가만히 감탄하고 바라보게 돼요. 내 발밑의 작은 생명력이 더 큰 위로를 건네는 계절, 우리도 힘을 내봐야겠죠? 음악에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구세 의미와 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선 동해안 별신꽃 굿도 보고 떡도 먹고가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참 정겹죠?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인 동해안 별신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꽃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공동체 의례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문꽃과 부정꽃, 성주꽃, 뱃노래 등 동해안 별신꽃의 대표적인 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평생 굿판을 지켜온 전승자들과 젊은 연행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의 깊이는 살리면서도 오늘날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선 다노네, 다노세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핵심 요소를 한 편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제례와 단오극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무원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까지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 흥겨운 가면극, 그리고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등노래국까지 이어지며 강릉 단오제가 품고 있는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통이 품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와 신명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두 공연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언제나 설레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풋풋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제26회 전통예술제전이 열립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미래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멋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전교생이 함께하는 힘찬 삼도설장구를 비롯해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승무, 그리고 창극 적벽대전까지 가, 무, 악, 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선 대구 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젊은 국악인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이름 그대로 젊은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 소금, 타악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협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우리 음악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춤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혜원 신윤복의 회화 세계를 모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의 제목인 화차는 전통 동양화에서 그림의 여백에 감상과 찬사를 담은 글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글 대신 춤으로 그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며 회화와 한국 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0: 파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같이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네요.
1: 여행 전문가 100명과 국민들이 함께 관광 명소를 추천하고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돌파를 해가지고 17일까지 추천과 투표를 연장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이야, 일주일 만에 3만 명.
1: 네, 3만.
2: 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명소, 나만 알고 싶었던 대한민국 명소들 서로 추천하고 투표하고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자연 생태는 당연하고요. 건축부터 레저, 스포츠 체험 분야, 또 K-콘텐츠 명소, 미식의 명소 등등등 다양한 주제로 대한민국 명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예전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었던 것 같아요.
1: 네.
2: 명소 같은 거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여행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렇죠.
2: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면은 장마도 슬슬 마무리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여름 휴가 때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죠.
2: 네.
1: 자,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는 17일까지고요. 자, 바투의 상사디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 명인명창 풍류람과 가진 호세.

0: 백년동달등정구영월 거여가며홀일월미우느라.
1: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기가 막힌 병창이었죠. 신쾌동 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 듣고 왔습니다.
2: 네, 6186님께서 두 분은 새벽에 별일 없었었나요? 광주는 새벽에 천둥이 요란했었다고.
1: 전국적으로 난리였죠.
2: 그럼요. 네. 저도 새벽에 뭐 보니까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네. 우르르쾅쾅 막 진짜 하늘에서 구멍이 났는지.
1: 서울에는 오전에 정말 한 1시간 정도였나요? 비가 그야말로 쏟아 부었죠.
2: 그렇습니다. 네. 아,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이 명소 발굴 프로젝트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1: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바라는 점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밥이나 해장국 명소들 다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고,
2: 네.
1: 뭐 혹은 멍 때리기 좋은 곳. 뭐 이런 것도 좋고
2: 힐링 뭐 네. 그런 공간
1: 일출 일몰 명소인데 그 명소 시간대별로 네. 딱 또 정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2: 네네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명소 프로젝트 발굴된 그 프로젝트의 기록물을 보고 외국인들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자주 다닐 수 있겠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끼리예요.
1: 우리끼리 아무 공신력 없어요.
2: 없어요.
1: 네.
2: 참고도 안 됩니다.
1: 네. 네.
2: 그냥 우리끼리 대한민국 명소도 좋고요. 내가 아는 아니면 우리 동네의 명소 요걸 한번 자랑해 보면 어떨까요?
1: 좋아요.
2: 우리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딘데
1: 네.
2: 뭐 광주인데
1: 네.
2: 광주의 뭐 어떤 곳이 뭐가 뭐 맛있다든지
1: 네.
2: 아니면 뭐 유명하다든지. 그런 것들.
1: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이제 흔히 알려진 막 이런 데들 말고 뭔가 진짜 숨어 있는 명소들. 이런 곳들이 들어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2: 좋죠, 좋죠.
1: 네. 뭐 혹은 뭐 짜장면 면발이 이 집이 쫄깃했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사소하게라도 아 여기 목욕탕에 갔더니 세신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2: 때가 진짜 잘 나온다.
1: 예,
2: 진짜 지우개가 된다.
1: 예, 기가 막히게 작업을 끝내시더라. 뭐 이런 것들.
2: 제가 아는 그 짜장면 집인데 그 세종시에 있는 짜장면 집 있어요. 그 맛집입니다.
1: 소문으로 들으신 거예요? 가보신 거예요?
2: 소문이 어마어마합니다.
1: 소문이 많이 나는 집이 있어요. 세종시에?
2: 있대요. 있대요.
1: 오호.
2: 가보려고 합니다.
1: 거기 CEO가 누군데요?
2: 에?
1: 아시는 분이에요?
2: 이제 차차 알아가야죠.
1: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동네 명소들
2: 네?
1: 숨어있는 명소일수록 더 좋습니다.
2: 네?
1: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2: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우리 동네에 뭐 작아도 괜찮아요.
2: 네.
1: 명소들 서로 추천해 주시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2: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됩니다.

0: 라폴라의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예. 자, 여러분들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런 숨은 명소가 있어요. 혹은 뭐 숨어 있진 않아도 네. 자랑할 만한 명소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귀여워님께서 지금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0: 어떤 사진이요?
1: 폭포인데요.
0: 폭포?
1: 와.
0: 제주도예요?
1: 볼게요. 돈네코라는 제주에 있는 계곡입니다. 깊이가 꽤 있어가지고
0: 와.
1: 아이들은 튜브 타고 들어가야 해요. 제주도 오셔가지고 바다, 산 말고 계곡도 가보시면 정말 좋아요.
0: 이야.
1: 그리고 이 사진은 원앙폭포 사진입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원앙폭포예요.
0: 원앙폭포요?
1: 와,
0: 야,
1: 진짜 멋지다.
0: 너무 맑다.
1: 아니 안에가 다 보여요. 물이 투명해서.
0: 돈 내고.
1: 와, 이거 돈 내고도 들어가겠다.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유, 무식 중에.
0: 왜 이렇게 부장님 스타일이 됐어요?
1: 아, 죄송합니다. 아이, 필터링 했었어야 되는데.
0: 와.
1: 아니, 그만큼 정말 네. 너무 멋진 폭포네요.
0: 진짜.
1: 아, 이 폭포 보니까 저는 또 예전에 경기도 연천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0: 어?
1: 제인 폭포를 배경으로 했었거든요.
0: 아, 제인 폭포.
1: 제인 폭포도 기가 막혀요.
0: 맞아요. 거의 좋습니다.
1: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도 지정된 그 한탄강에 맞아요, 있는 맞아요, 폭포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0: 에이.
1: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제인 폭포가 와, 자연의 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아, 우리나라 진짜 숨은 명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0: 저도 거기 좋았었는데 화적연이라고 제인 아. 폭포 근처에.
1: 상화 씨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했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0: 화적연. 포천에 있는.
1: 맞아요.
0: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에는.
1: 캠핑.
0: 조성준 씨하고.
1: 아, 포천에?

0: 예. 그다음에 요거 화저견. 아, 여기 유명한 거 같아요.
1: 그렇죠.
0: 기가 막혔어요.
1: 거기서 캠핑도 가능하고.
0: 네, 네 맞아요.
1: 그리고 막 그 암벽들이 막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층암절벽들이.
0: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것도 진짜 사진 멋지더라고요.
0: 꼭 괜찮더라고요.
1: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로 저도 네, 즐겨 찾게 해놨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보겠습니다. 네. 2919님께서는 네, 네. 나의 고향 전북 부안 국립공원 변산반도 고사포 해수욕장 입구 명인 바지락집
0: 바지락집일 것 같아요.
1: 네, 바지락집 제천의 덩실 분식 찹쌀떡 꽈배기 그리고 서초동 양재동 그 로터리 쪽에 이거 근데 상호 얘기해도 돼요?
0: 안 될 것 같은데 땡땡 땡동 콩국수 네.
1: 정말 맛집이라고
0: 네.
1: 어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셨어요.
0: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야. 남겨주셨네.
1: 우와 지금 메모장 여신 거예요. 2919님은 본인만 알려고 이렇게 아껴놨다가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바투 해상사리 하니까 요 정도 내주자 하고 지금 내어주신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네. 살아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저기 충북 제천이거든요.
1: 제천 너무 좋아요.
0: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뭐가 맛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1: 네.
0: 분식집 저거 네.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1: 덩실덩.
0: 그래 덩실덩실 한다고 해서 덩실. 오케이.
1: 찹쌀떡 꽈배기가 유명하고요.
0: 네.
1: 저도 예전에 제천을 공연차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냥 자연 경관이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0: 거기가 레저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학교도 좀 괜찮은 학교들도 좀 있고 물론 네. 이제 대안학교긴 한데 예 네. 그렇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1: 나중에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간다면 저는 항상 충청도 쪽을 충청도.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0: 충청도 좋죠.
1: 제천도 그 중에 하나예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좋습니다. 양재동은 감사합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또 가봐야겠네요.
0: 저 집은 되게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1: 콩국수 집. 아 요즘에 또 콩국수 제철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먹어야죠.
0: 4만5천님께서 저의 집에서 버스를 타면 한 10분 정도만 가면 양주별산대 노래라고 있습니다.
1: 어허.
0: 서울 사직골 딱딱이 폐에서 배운 것을 양주에 정착시켰습니다. 초파일 단오 추석에 공연을 합니다. 때가 되면 보러 갑니다. 이렇게.
1: 네. 양주 별산대 놀이 네. 유명하죠. 엄청 유명해요.
0: 그죠, 그죠, 그죠.
1: 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놀이들은 네. 확실히 누가 한 명이 막 묘기 쇼 이렇게 부리고 감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막 참여하고 함께 부득끼면서
0: 맞아, 맞아, 맞아.
1: 속어라도 하나 들고 때리면서 맞아. 즐겨야 돼요.
0: 같이 대동놀이 하면 그 진짜 재밌죠.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연희 축제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0: 네.
1: 악기를 만들어 보는 뭐 체험 부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많아진 건 좋은데
0: 네.
1: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네. 체험으로 만들어진 악기를 연주에도 같이 할 수 있어야 그런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진짜 전통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닌가.
0: 내년쯤에 뭐 또 되지 네. 않을까 싶네요.
1: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체험과 공연은 연계돼야지
0: 그
1: 분리가
0: 옆에,
1: 되면 안 된다.
0: 그 옆에 옷 렌탈 무료로
1: 좋아요.
0: 그 마치 해수욕장에
1: 네.
0: 그 뭐지? 그 조끼 있죠.
1: 네. 네. 구명조끼
0: 구명조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렌탈을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뭔가 옷으로도 변화를 주고
0: 네.
1: 악기도 그 속어 어차피 소리도 잘 안 나거든요.
0: 그죠, 그죠.
1: 틀려도 티가 안 나요. 이거는 그냥 진입장벽에 낮춘 거야. 그래서 두드리다 보면 같이 즐기다 보면 진짜 와
0: 대박
1: 이 맛이구나.
0: 그렇지.
1: 우와 우리의 농악 놀이 아, 이 맛이야. 이거 한번 맛보면 정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7010님께서 부산 사하구 하단 오일장 입구 식당은 간판과 달리 횟집인데 여사장님은 주방에서 남자 사장님은 홀에서 두 분이서 하시는데 손수 밑반찬 다 만드시고 매운탕도 진하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단 토박이로 주장도 있어서 가까이 계시면 한번 가보시길 강추합니다.
1: 야.
0: 어디서 퍼뜩 하고 7010님께서
1: 디테일하다.
0: 사하구 하단 오일장 입구에 있는 식당이에요.
1: 진짜 아끼는 식당인가 봐요.
0: 진짜 찐 맛집인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유명해진 거 말고
1: 네.
0: 나만 아는 우리 지역의
1: 맞아요.
0: 우리 동네의 맛집 이게 난 좋은 것 같아요.
1: 로컬 맛집.
0: 네.
1: 요것도 기록해 놔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네. 부산 사하구 하단 오일장 입구 식당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간판과 달리 횟집이다.

0: 이런 기록들.
1: 맞아요. 그리고 홀의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만 있고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 있는지 계시는지.
0: 아 근데 또 알바를 고용하게 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게 중에 부산 사하구 하단 5일장 입구 식당이 있어요. 네.
1: 간판과 횟집이에요. 달리 횟집이래요.
0: 맞아요. 네. 땡땡 식당인데 땡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는 작약님께서 거제도로 가십니다. 거제도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제도에 큰 리조트 하나 있죠. 사우나 가면요 시설도 깔끔하고요 좋은데다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엄마 집에 갈 때마다 꼭 가요. 거제도 가시는 분들 꼭 씻고 가세요 하셨는데
1: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네요.
0: 와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요.
1: 좋네요.
0: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네요.
1: 기가 막히네요.
0: 이런 데서 진짜 몸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그야말로
1: 좋죠.
0: 예. 진짜 목욕재계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지는.
1: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저도 이제 어디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이제 마지막 스케줄은 올라오기 출발 직전에.
1: 네네네.
0: 꼭 사우나를 갑니다.
1: 목욕탕을 가.
0: 아들과 와이프가 네네네. 이제 가서 깨끗하게 씻고 밥도 먹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아들을 바로 잘 수 있게. 네, 차 안에서.
1: 네네네.
0: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도착하면 아들 바로 침대 뉘어주고.
1: 뉘어주고.
0: 이렇게 마무리 항상 하거든요. 예. 사우나는 맨 마지막에 꼭 들러야 될 코스 중에 하나예요.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예.
1: 우리 아이들도 지금 목욕탕 언제 가냐. 제발 가자 가자. 지금 계속 지금 압박을 지금 저한테.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조만간 진짜 가려고 생각.
0: 가세요. 저 강서구 쪽에.
1: 네네.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0: 가실 만해요.
1: 우리 동네도 많은데
0: 강서구 쪽에
1: 우리 지역부터 살려야
0: 거기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음식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고 네네. 그리고 안에 게임장이 있어요.
1: 게임장이 있어요.
0: 네, 네. 그 안에서 진짜
1: 찜질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사우나와 찜질방이 함께 있는. 거기 진짜 갈 만해요.
1: 네네네.
0: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시설도 깨끗하고.
1: 강서구.
0: 네.
1: 강서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 가겠네.
1: 아니 멀어.
0: 닭폼이 안 가겠어.
1: 아니 멀잖아요. 우리는 냉탕만 있으면 끝납니다. 냉탕만 있으면
0: 맞아.
1: 예, 네. 끝나고
0: 가까울수록 좋아요.
1: 거기가 또 좋은 게 네. 남자 손님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0: 아,
1: 예, 예.
0: 경쟁률 낮은 곳 좋죠.
1: 예.
0: 네.
1: 그래서 한산합니다.
0: 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1: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 좋아하죠. 예. 제 또 막 사람 너무 많고 그러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네. 알겠습니다.
0: 목욕탕에서 어떤 경쟁을? 그 탕 경쟁을 하게 되죠. 탕 경쟁.
1: 아 그렇죠.
0: 예, 예.
1: 아 괜히 그 뭐. 그 저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서 진짜 네, 어릴 때 네. 바구니를 막 놓잖아요 자리마다.
0: 맞아요.
1: 예, 네, 그가 그런
0: 자리가 없어가지고
1: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많으면 애들이 냉탕에서 막 놀 때 어른들이 막 뭘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그리고 그 탕이 막 넓 수영장처럼 넓은 게 아니어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고 그래요.
1: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네, 적당히 네. 거의 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뭐 잘 되고 그러지 않은
0: 맞아요. 네. 가까운데 나랑 맞는 데가 최고인 것 같고요.
1: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 강서구 거기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해요. 네. 귀뚱으로라도 들어주셔가지고 얼마나 듣는 신용이라도 해주신 게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들
1: 줘야죠,
0: 네 숨어있는 여러분 동네만의 명소들 계속 문자로 네. 남겨주시고요.
1: 네
0: 앙상블 신화의 플러팅 듣고 오겠습니다.

0: 앙상블 시나이와 서정미 씨가 함께 한 음악이었습니다. 플러팅 듣고 왔습니다.
1: 아유, 목소리 참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진짜.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소리 들려주셨을 때도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숨은 명소들. 4510님. 서울 인사동 근처 조개사에 가면요, 요 며칠 연꽃을 볼 수 있어요.
0: 아, 조개사에.
1: 땡볕인 날보다 서늘한 날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0: 네네.
1: 비 온 뒤에 가면요, 구불구불 연잎 위에 빗방울이 고여 굴러다니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0: 기가 막히겠네요.
1: 은은한 향기와 지늘게도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0: 표현이 예술이시네요, 진짜.
1: 이야.
0: 이 인사동 뭐 그 일대 진짜 사람 많고 특히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1: 네.
0: 이렇게 이제 조교사도 이렇게 뭐 진입장벽이 뭐 그런 거 없으니까
1: 네.
0: 구경하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연잎이 실제로 청백리의 상징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맞아요.
1: 좀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0: 맞아요.
1: 예, 깨끗하게 피어나고 네. 더럽혀지지 않고.
0: 그래서 궁에서도 그 연꽃을 맞아요. 그 이제 심고 이제 하잖아요.
1: 맞아요. 예. 그 청백리의 상징.
0: 그렇습니다.
1: 2919님. 온천하면 땡구 온천이 최고입니다. 울진 응봉산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말하고 싶다. 땡구 그러니까. 온천.
0: 이 깨끗한 그런 물에서 목욕하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피로 해소가 되고 좋죠.
1: 우리 그 몸에 진짜 물이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의 닿는 몸에도 굉장히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온천이 네. 진짜 많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보면은 진짜. 지역마다 진짜 네. 좋은 온천들이 또 있어요.
0: 옥수수님께서 온천하니까 제 고향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수안보. 수안보에 있는 온천 물이 정말 좋습니다.
1: 야, 기록해야 돼. 수안보에 있는 온천물.
0: 저 기록해 놓으세요.
1: 네. 네. 보름달님께서는 네. 저희 동네에는요 벚꽃로가 있습니다. 벚꽃 필 시기에는 어딜 다녀도 참 예쁜 동네지요 하셨어요. 요즘에는 진짜 벚꽃길이 굉장히 그래도 많아졌어요, 그죠?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벚꽃 보러 가면 윤중로 가거나
0: 네네네.
1: 뭐 이랬었다면 요즘에는 진짜 동네에서 다 해결이 가네요.
0: 동네가 어디실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456님께서 평냉세권, 그러니까 평양냉면세권이라고 해도 되려나요? 성시경 씨가 땡튜브에 나온 평양냉면집이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사람 없을 시간에 웨이팅 없이 호로록 다녀오는 맛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1: 명소는 이렇게 갔다 와야 돼요. 사람 없을 때.
0: 혹시 거기 아닙니까? 그 남산 쪽 밑에 충정로역.
1: 네네네. 거기, 그쪽에 하나 있죠.
0: 거기 갔던 것 같은데요. 성시경. 저도 가끔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1: 저는 거기서 한번 먹어봤었습니다.
0: 맛있죠?
1: 아유 모르겠던데. 이걸 뭔 맛으로 먹지?
0: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1: 이게 다들 뭐, 맛있다고 드시는데
0: 이게 뭐지?
1: 저 혼자 그냥 아우 시원하다.
0: 소위 말해
1: 시원한 맛으로 그냥
0: 자극적이지 않고.
1: 에.
0: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고 뭐 밍밍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슴슴한 맛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걸로.
1: 전 만두만 많이 집어 먹었던 기억이 나. 만두. 맛있다.
0: 거의 그냥 물만 먹고 온
1: 들이켰죠.
0: 개념이네요. 에. 그런 약간 개념이네요.
1: 약간 맛있는 느낌으로 먹고 왔어요.
0: 아 진짜. 맛있어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자체가
1: 약간 그 허름한 집이에요.
0: 아 저는 그렇진 않은데
1: 제가 간 곳은
0: 아 그래요?
1: 다른 곳인가 보다 그러면 거기도 오케이. 진짜 맛집이라고 하여간 있습니다.
0: 에.
1: 2156님 얼마 전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0: 잘해놨죠.
1: 물빛광장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뛰놀고 외국인도 유유자적하게 앉아있는데 분위기만큼은 센트럴파크 저리 가라 였습니다 하셨는데
0: 진짜.
1: 저도 자주 갑니다. 물빛광장.
0: 우리 네. 한강 뭐 공원 진짜 잘해놨어요. 에.
1: 잘해놨는데 물빛광장은 더 진짜 잘해놨어요. 아이들과 물놀이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뷰가 너무 좋아요.
0: 맞아요.
1: 네.
0: 주말마다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 뭐 주차장 뭐
1: 자리가 없어요.
0: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0: 그쵸? 네.

0: 2379님께서 안녕하세요. 청주에 숨어있는 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청암 명암 약수터라고
1: 어허.
0: 우암산 자락에 위치해서 숲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1: 요.
0: 산책하기도 좋고 호숫가에는 오리배가 있어서 탈 수도 있고
1: 어허.
0: 잉어에게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가 있고
1: 좋다.
0: 둘레길도 있고 경치도 좋고 카페 식당 모두가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랍니다. 한번 즐기러 오세요.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아,
0: 청주 청 명암 약수터 명암 명암 주세요 할 때 명암 약수터 오케이. 아까 덩실덩실
1: 네,
0: 분식집인데 맛있어가지고 덩실덩실이요. 네. 그 사람 뭐지? 아 명암 명암 약수터.
1: 아, 네. 명암 약수터.
0: 명암 약수터.
1: 근데 명암만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지역이 어디였더라?
0: 청암 청암 청주 청주. 청주. 오케이.
1: 근데 진짜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주차해 놓고 네.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한.
0: 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다시 집에 올 수.
1: 맞아요.
0: 있는.
1: 놀거리도 네. 많고. 그럼 너무 네. 좋죠.
0: 네.
1: 아, 문자가 엄청 많네요. 1312님. 네. 아직 여름이지만 집 주변 역 근처에 붕어빵 맛집이 있습니다.
0: 아, 붕세권이시군요.
1: 운동 끝나고도 그 집을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몇 번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0: 와.
1: 아니 저도 붕어빵을 좋아하지만 붕어빵 네. 맛있게 하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0: 어렵고
1: 저희 동네도 붕세권인데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붕어빵이 붕어가 너무 빈약해요.
0: 아.
1: 네. 조금 가격을 올리시더라도
0: 팥을 좀 안 넣으시는
1: 팥도 그렇고요. 뭔가 희말대기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미실미실한 못 먹고 자란 애처럼 아 좀 든든히 먹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0: 이겨야 되는데
1: 네. 아. 가격은 저렴한 한데 아 그래서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아. 가격은 올리고 차라리
0: 네.
1: 이 퀄리티를 제대로. 올리시는 게 어떨까.
0: 저는 그것도 부럽네요. 저희 집 와보셨잖아요.
1: 네.
0: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골목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에
1: 붕어빵
0: 파는 네. 사장님이 있어요. 우리 이 사장님은 지금 장사를 안 해요.
1: 아 경기가 안 좋으셔서?
0: 아니요. 더울 때는 안 합니다.
1: 아 더울 때는 보통은 안 하죠.
0: 네, 근데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하신다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1: 네.
0: 우리 사장님은 6월까지만 딱 하시고 다시 10월부터 하십니다.
1: 양천구 한번 오세요. 강서구 들렀다가 가까운 네. 양천구 한번 오세요.
0: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럴 네. 만한 게
1: 네.
0: 되게 보면 되게 젊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75대셨어요.
1: 어이구.
0: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네. 눈이 너무 부셔서
1: 맞아요.
0: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 될 판이래요. 그래서 네. 이제 더울 때는 영업은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단호박중님 네.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 먹고 싶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0: 돼지국밥
1: 맞네.
0: 전구지 넣어야지요.
1: 저는 그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당연히 맛있고
0: 네.
1: 그 근처 어디였더라 어디 지역 갔는데도 거기도 돼지국밥 맛있더라고요.
0: 맛있죠.
1: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특징이.
0: 네.
1: 어쨌든 대구에서 이제 막창도 먹고 싶고요. 맞아요. 광주에서 상다리 부러지는 한상차림도 먹고 싶고 벌교에 가서 꼬막 정식도
0: 야.
1: 먹고 싶다. 주말 한 바퀴 돌아볼 거나 하셨는데 너무 좋네요. 마투어
0: 맞아요 맞아요.
1: 다 먹고 싶은 것들이네요.
0: 광주 전주 여기는 진짜 반찬들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1: 그리고 대구 저는 이제 일이 있어서 대구 자주 갔었는데 막창이랑 네.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세트 메뉴를 줘요.
0: 네.
1: 진짜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
1: 정말
0: 맛있어.
1: 네. 대구도 정말 맛집이 많아요.
0: 맞습니다. 파나나사공님께서 요즘 논뷰 카페 검색해서 다니는데
1: 논뷰
0: 네.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더라고요. 여름에 더워서 네 실내에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이런 곳에 일하면 여유도 있고 좋더라고요.
1: 논뷰 너무 좋죠.
0: 그죠 그죠 그죠. 네.
1: 뭐 강뷰 바다뷰 다 좋지만 네. 또 논뷰만의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0: 제가 그때 제천 쪽에 갔을 때 거기가 논뷰였어요.
1: 맞아요. 제천은 다 논뷰.
0: 네. 네.
1: 산이 있고 논뷰.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논이 엄청 넓은데
1: 네.
0: 거기에 딱 그 카페 하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 그 느낌 있죠.
0: 그 특이하더라고요.
1: 거기도 이제 원래 논이었겠죠.
0: 네. 네.
1: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전환해가지고.
0: 용도 변경을
1: 해가지고.
0: 아.
1: 장인어른이랑 저도 그런 데를 갔었는데
0: 네.
1: 장인어른은 계속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
0: 사업가시니까
1: 아버지 좀 즐겨보실까요?
0: 사업가시니까
1: 아버지 또 이걸 용도

0: 변경을 했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1: 수지타산이 맞나? 네. 이렇게.
0: 오케이. 저 공연 보러 오셔서도 네네네. 계속 그거 계산하세요.
1: 뭐라고?
0: 저 티켓 수익의 단가가 이거니까 사업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 머리가 바로바로 돌아가니까.
0: 바로바로 돌아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사업가이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평양냉면이 입에 잘 안 맞으시다면 부산의 밀면을 한번 잡숴보세요.
1: 오.
0: 아주 자극적이고 맛있어요.
1: 아 그래요?
0: 작양님? 오.
1: 우리 일단 봉영씨는 함흥쪽이거든요.
0: 네. 부산 서면 쪽에 추나 추땡 본점을 2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 기록해놔요.
1: 서면 쪽에
0: 추나 추땡 본점으로 가야 되는군요.
1: 밀면
0: 밀면 서면 쪽에 있어요.
1: 땡기면 말고 밀면.
0: 아저씨.
1: 예.
0: 저한테 아까 뭐라 그러시더니.
1: 아까 뭐라 그랬더라. 무슨 코라 그랬나? 기억도 안 나네 갑자기.
0: 돈 내코.
1: 아 돈 내고 가야 된다고. 아 참. 제주도 돈 내코.
0: 예, 제주도 돈 내코. 이렇게 연상해야 기억이 오래돼요. 그죠. 연상법으로.
1: 돈 내코. 네. 알겠습니다.
0: 어유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1: 어? 네. 음악 듣지 말고
0: 네
1: 바로 티켓 이따가 티켓 네. 이따가 예
0: 혼잣말을 계속 방송에서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이 숨은 명소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2: 이놈저놈
4: 묻지마
2: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2: 파투의 상사디아.
5: 허허 안녕하시오. 나는 전우치올 씨다우다우다우다우.
6: 어이 초랭이 전우치님이 등장하면 추임새도 놓고 그래야지. 왜 웃고만 있나?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것이냐?
7: 가만 있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영국으로 가서 런던으로 가가지고 대형 박물관으로 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6: 어허 초랭이 너 이놈 개우주도 아닌 것이 어디 감히 내 말을 땡무시하느냐.
7: 내가 갠데 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BTS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이 영국 대형 박물관과 손잡고 아리랑을 테마로 한 특별한 문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이었는데.
6: 그래 대형 박물관이 아리랑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7: 그렇다니까. 런던 도심을 무대로 BTS 더 시티 아리랑 런던 이라고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6: 그렇다면 이 전우치님은 도술로다가 지금 당장 대형 박물관으로 가야겠구나. 너는 어찌하겠느냐 초랭아.
7: 지는 전우치님 꽁무니 쫓아서 따라가야죠. 어여 갑시다. 어여. Hello, my name is 초랭이.

0: 네, 모락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어제부터 23일까지 대영박물관 한국관에서 BTS 더 CTR이랑 런던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열리는데요. 아무튼 이 BTS가 쌓아온 글로벌 영향력이 K-POP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이 더욱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리고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 열리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 컨트리 공방과 소리꾼 정윤영의 놀음 티켓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총 다섯 분께 티켓 선물 드리니까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1: 자, 똑대기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아기가 울거나 보채면 여러분은 어디를 쓰다듬어 주거나 토닥여 주시나요? 최근 일본 도호대 의대 연구진은 아이들의 어디를 토닥여 줄 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진정 효과가 있는지 실험 연구를 했거든요. 부위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아기의 어디를 토닥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1: 1번 뒤통수, 2번 배, 3번 등.

0: 이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맞아요.
0: 근데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네. 어떤 연구 수치가 나온 겁니다.
1: 아기 아기의 어디를 토닥거려 주는 게 진정 안정적인 어떤 진정 효과 면에서 가장 네. 좋은지. 네.
0: 근데요, 이 네. 아,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되지? 아까 우리 목욕탕 얘기했었는데.
1: 네.
0: 목욕탕에서 서로가 서로를.
1: 네.
0: 밀어주죠.
1: 밀어주죠. 이 부분은
0: 네.
1: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0: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 곁에 사람이 필요한 그 물리적인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자기 여기는 잘 안 닿아요.
1: 절대.
0: 네.
1: 아 물론 뭐 너무 유연하신
0: 계신 분들은 뭐 이제 혼자 어. 또 하는데 그래서 사람 곁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요게 힌트가 될까요? 아 오답이 들어오네요.
1: 아니 애기들 애기 진짜 애기들 그 우유 먹이고 트름 시킬 때 여기죠 여기.
0: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때.
1: 네.
0: 그때 일단 아기도 뭔가 진정을 하고요.
1: 네.
0: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를 토닥토닥 해주면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죠.
1: 맞습니다.
0: 근데 묘하게 저는 그렇게 하면 아기만 진정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도 약간 진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래 그래. 맞아요. 자
0: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1: 네.
0: 예. 어, 궁따리 샤바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약간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1: 네. 자, 트름 시킬 때 애기들. 네. 네.
0: 아, 스매싱.
1: 아, 여기.
0: 아, 그렇네.
1: 땡짝.
0: 예.
1: 땡짝.
0: 예.
1: 아하.
0: 오케이, 스매싱 오케이. 할 때.
1: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1: 3번.
0: 등이었습니다.
1: 등.
0: 등. 힌트 좋고 하셨고요.
1: 네. 배나 뒤통수가 아니라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가장 빠르게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0: 어른들끼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가슴 맞대고 서로 이렇게 등을 토닥여주면 네. 마음이 진정이 좋죠. 되고 안정이 되고.
1: 맞아요. 배를 만지면 좀 아, 뭐 하는 거야?
0: 불쾌하죠.
1: 이렇게 되고.
0: 네, 네.
1: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면
0: 나 무시하는 거야? 내 등을 토닥여주는 건 아, 내가 토닥거리는 것보다 남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진짜 따뜻하죠.
1: 알았어. 내가 해줄게요.
0: 아니 저는 괜찮아요. 오케이. 저는 지금 이미 안정되어 있어요.
1: 오케이. 아니,
0: 근데 지금은 토닥이 아니라 치는 것 같았었는데 방금. 아유,
1: 선물 드리세요.
0: 김치는 2111님께 드립니다.
1: 네. 아이고 잘하네.
0: 감사합니다.
1: 잘하네 잘하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네.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떠러럭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어느새 5년째 한국의 재료로 한국의 맛을 더한 메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마늘과 돼지고기, 대파, 고추, 고구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찰옥수수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멋진데요.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현상과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 모델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지역이요.
0: 네.
1: 지역을 기반한다고요.
0: 네.
1: 지역을.
0: 그렇습니다.
1: 네. 1번 아노미. 2번
0: 노미로 끝나죠.
1: 페코노미. 3번 로코노미. 중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아노미, 페코노미, 로코노미 중에 네.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가 이제 합쳐지면서
1: 그렇습니다.
0: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합성어예요. 합성.
0: 합성어예요.
1: 합성어입니다.
0: 네.
1: 네. 자,
0: 드라마 장르 중에
1: 네.
0: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웃음이 번지면서
1: 네.
0: 아! 막 웃으면서
1: 네.
0: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네. 과정을 담은 어떤 네. 스토리 네. 스토리텔링의 하나가 있지 않나요?
1: 뭐가 있을까요?
0: 그 장르가 있어요.
1: 아,
0: 줄여가지고 응응라고 하는데
1: 예, 예.
0: 영화도 있고
1: 예, 예. 예, 예. 자, 아노미 페코

0: 어미 로컬 어미 지역 네, 그죠?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1: 뭐 자요?
0: 아니 자라고 자라고 이제.
1: 왜 이제 이 자만 들으면 메시지가 들릴까요?
0: 아 힌트를 주라고 하네요.
1: 줘야죠.
0: 딱히 생각이 안 나요.
1: 근데 안 나긴 해요. 네, 진짜 마땅히 없어요.
0: 네.
1: 아
0: 뭐요? 있어요?
1: 아 아니요.
0: 없어.
1: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0: 응.
1: 여기를 우리가 이제 아 아니요.
0: 뭔데요, 뭔데요?
1: 아 어려운데 한자 힌트였었을 것 같아요. 한자로라도 한번 해보시죠.
0: 한자요?
1: 예. 네,
0: 네. 아까 그 제주도에 있는 그 계곡 뭐 내 응 한다고 했죠.
1: 예.
0: 네, 네. 네. 아니 오늘 안 되는 날. 자, 안 되는 날입니다 오늘.
1: 실패.
0: 실패.
1: 둘 다 실패.
0: 자, 그렇다면
1: 네.
0: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1: 3번
0: 로코. 노미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역을 지역을 말하는 로컬 네. 그리고 경제를 말하는 이코노미 합성어 로코노미.
1: 네.가
0: 정답이었습니다.
1: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부가 창출을 일으키는
0: 네.
1: 이러한 현상들 로코노미라고 부르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또 끄집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될수록 우리가 다채로워지는 거니까
0: 네.
1: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자, 유산균 선물 저는 1542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1078님께서 로코노미 정답 외치시면서 우리 집 벌꿀도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0: 아 벌꿀 저기 양봉하시는
1: 네 양봉업을 하시는
0: 사장님이시구나.
1: 네.
0: 맞아요. 예전에 문자 보내주셨죠.
1: 네.
0: 요즘 막 벌들이 많이 뭐랄까
1: 맞아요. 네. 개체 수가 줄고 있죠.
0: 네. 그래서 고민이 커요. 그 기억이 납니다.
1: 꿀도 그냥 기존에 유통하던 방식 말고
0: 네.
1: 꿀과 뭔가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콜라보해서 어떤 뭐 새로운 문화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런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0: 아니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1: 맞아요.
0: 검증이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래
1: 뭔가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해.
0: 그래 맞아.
1: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어 나 그거 어딘지 알아. 이게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아 어렵긴 한데
1: 사업은 어려워요.
0: 네. 아무튼
1: 자 한번 머리 잘 네. 한번 써보시고 로코노미 정답
0: 네.
1: 맞춰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 네. 자 1부 끝곡 솔솔의 민들레는 민들레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파투의 상사디아.

0: 돈으로 혼줄 낸다는 게 돈줄이지?
1: 그렇지. 아마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있을걸? 돈줄 낸다는 게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옳은 일을 했을 때 응원하고 공감한다는 건데 2021년부터 유행어로 등장해서 자리 잡은 말이지.
0: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하면서 맛살, 어묵으로 유명한 수산물 가공식품 업체가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장 폐기 이야기가 나왔잖아.
1: 아,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상장 폐기 위기 소문이 돌자 인터넷 누리꾼들과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그동안 참전 용사들을 돕고 챙기는 일을 해왔다면서 돈줄을 내주자고 나섰다잖아.
0: 맞아. 소비자들이 애국 기업은 못 보낸다고 응원의 의미로 돈줄 구매 운동과 응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주가가 또 상승을 했대요.
1: K 구매 운동 돈줄 이것도 참 멋지지 않니?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9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원초적 음악집단 이드의 배치기 듣고 왔어요.
1: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멋있어요. 그죠?
0: 맞아요. 인간미가 있어요.
1: 네. 아닌 거는 또 뭐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0: 네. 네.
1: 옳은 거 그리고 훌륭한 일 하신 분들은 막 또 도와주고 그게
0: 그냥
1: 있어요.
0: 지나치지를 못하죠.
1: 맞아요.
0: 네.
1: 이 K 구매 운동, 돈줄 내기. 참 이런 돈줄 멋있는 것 같고
0: 말도 잘 만들어냈어요.
1: 네, 네. 이 수산물 가공 식품 업체는 그동안 참전 용사 관련 행사를 후원해 왔다는 이 사실을 소비자들이 기억을 해서 돈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자 이 회사도 최근에 홈페이지에 칭찬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렸더라고요.
1: 이야.
0: 그러면서 자기들이 칭찬받기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당부로 남겼던데
1: 네.
0: 그야말로 멋진 시민들 또 멋진 기업이네요.
1: 상장 폐지 위기를 K돈줄 구매운동으로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 이 좋은 기업이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까지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뭐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이긴 하나
1: 네.
0: 기업도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공연 티켓 선물로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열리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 컨트리 공방과 소리꾼 정인영회 노름 공연 티켓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악방송 앱 덩독쿵으로 공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죄송하지만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쪽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자 이제 우리 김수영 성우 만나서 또 재밌는 이야기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1: 할수 환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한슐랭
1: 폭염을 동반한 기습 장맛비 때문에 당분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다행히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하네요. 더위는 가고 수영 김수영 성우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수영 김수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어떻게 날도

0: 좀 덥기도 에이, 했고
1: 입맛도 네. 없을 것 같고
0: 에, 장마철이기도
2: 입맛이요?
0: 하고
2: 어 그러신가요?
1: 아니 또 덥고 그러면
2: 어, 그러면 초계국수 같은 거 먹어야죠.
0: 아 그래 그러면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음식 네. 몇 개만 추천 좀 해주세요. 메뉴
2: 어, 당연히 이제 닭과 함께 하는 아,
0: 닭과
2: 것들이
0: 초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어. 네. 보신도 해야 하니까 네.
1: 아니 또 우리 저 수영 성우가 말씀을 네네. 잘하시니까 예. 그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아
2: 중간입니다. 아, 먹긴 먹는데 네, 엄청 좋아하는 정도.
0: 합치자 함흥.
2: 함흥 좋다. 함흥.
1: 그러면 약간 더 함흥 쪽이에요.
2: 국물에서 고기 맛이 나야죠.
0: 그럼요. 슴슴함은 쓰나.
2: 네. 먹으러 가는 거죠.
0: 딱 먹었어 타격감 빡 와야죠.
2: 그래서, 단백질. 네.
1: 자 이제 일합시다 이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남경장사 뱃사람들에게
2: 네네네
1: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예
0: 계약할게요.
1: 예 계약할게요까지 그렇죠. 지금 됐죠.
2: 그렇죠. 예. 우리 심청이가 인당수로 갈 터이니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올려달라는 약속을 하고 네. 아버지 신봉사에게는 연마을 승상댁 수양딸로 가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0: 네 하얀 바로, 거짓말이죠.
2: 그렇죠.
0: 착한 거짓말.
2: 바로 그 대목으로 판수레 여러분 눈대목 극장 판슐랭 이어갑니다.

0: 무시라고? 아니 네가 그 무슨 수로 그 많은 300석을 올렸단 말이오?
1: 아버지 그게 저기 승상댁 부인 있잖아요. 그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데려가시기로 하고 쌀 300석을 주시어 몽은사로 올렸습니다.
0: 아이고야 그 참말이냐? 잠깐만 동네에 그 소문이야 나갔지만은 아이고 승상댁 수양딸로 가는 것이야 누가 날 보고 딸 빨아먹었다고 흉을 보겠느냐 어쩌거든요 아이고야 잘됐다 잘됐어 네. 아이고 좋다
1: 아버지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속이다니 하지만 이 거짓말도 저의 효심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2: 누나 눈 백발 부친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15세에 죽다니 정신이 아들 흐여 눈물로 지내던 예 아따 아따 시간 참 빠르다 인당수로 떠날 날이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는디
1: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버지와 이별하고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봄 가을로 입으실 옷들 좀 지어놓자 겨울옷은 솜을 넣고 누더기 옷은 빨아서 다시 깁고 헌 버선도 덧대놓고 우리 아버지 돈 주머니 전대는 구멍 막아서 동냥하실 때 쓰시라고 저기 선반 위에 올려둬야겠다 내일이 떠나는 날이라니 어머니
3: 청아 아이고 이 야심한 밤에 어디를 가느냐 아이고 그 짝길은 네 어머니 무덤 아니냐 청아 조심이야
1: 어머니 청이에요 달 밝은 밤이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약주 한 병 산나물 한 접시 가져왔어요

0: 죽으러 떠나요. 아버지 하늘 풀어드리려고 남경 뱃사람들 따라서 인당수로 가요. 마지막 하직 제사 받으세요. 어머니.
1: 심청기. 네 번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 모르는구나. 사당에 하직하러 뒤쪽들로 돌아가서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0: 할머니, 할아버지, 불효손녀 청이 오늘부터 조상 제사 못해요. 아버지 잘 지켜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철든 다음부턴 밥을 빌었지만 제가 가고 나면 이제부터는 동네 거린이 되실 것인데 사람들 눈치인들 오죽할 것이며 멸시인들 오죽하오리까. 다리 위로 해가 지니 구름처럼 슬픔이 일고 동쪽 사람 서쪽 가니 아는 이 하나 없고 전쟁터로 간 남편들과 여인들은 부부 이별 이런 이별만큼만은 다 살아서 한 이별이라 소식 들은 날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녀 이별은 언제 다시 만날 거나.

0: 달가, 달가. 너 죽어가는구나. 개야, 울지 마라. 너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는 건 괜찮지만 의지할 데 없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잊고 가란 말이야.
1: 심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어찌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난 속인 것도 또한 효성이라. 사세 부독 부친을 속여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데
2: 쓰고 채
1: 눈 어두운 백발 부친
2: 하 쓰 채

사람비의 세상에나 15세의 죽을 이

있을지어 부친 보글 지으리라. 춘추의복 상첸 겹거설을 바꾸어지여 동에 놓고 동자주복 소물도 부에 싸서 동에 놓고 한겹껏 두덩노비 가지가지

시다오 실공국 예군 저 놓고 감.

지고 헌주를 평에 놓고 나무새 한 접시 두고 배속은 저거 받쳐들고 모친 분묘 찾아가서 계하에 진서로고 분향 사업에 우는 말이

0: 요요색 청인원
1: 아, 시구야.
0: 부채농

없소서. 사배하지 건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부친은 잠이 들어와 물은 줄 모르는구나. 사당에 아직 자로 후원으로 돌아가서 사당 문을 가만히 열고 동국 사배우는 말이 선대조 할아버지 선대조 할머니

제가 저를 안겨놓아 밥비리를 놓았더니 이제는 하들없이 동네 거린이 될 것.

초동 천음보자 이별 변삽수유 소예리는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 양관 무고인은 유성어 풍우 이별 정계관산 무계종 무휴계의리 부부구이별 이런지별 많건 많은 사로당 언지별이라 소식 들다리 있고 상봉을 다리꾼 많은 우리 부녀 이별이야 그때는 오늘 밤 우경시절 함기에 머무르고 명조의 돈

몇만 원 일경을 오가예예 헌데 천지가 사정 없어 이웃고 달기에

0: 마라.
1: 좋지.
0: 반자치 인간어 맹상군제가 아니로다. 네가 울면 다리 세고 다리 세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설자노나. 어째겁는 우리 부친 구구이 구구구 가장 바디냐.
1: 꼬꼬꼬꼬 꼬꼬.
2: 어이, 저거 어디더라? 이 집인가? 아, 이 집이든가?
3: 아이고, 그렇지. 심낭자 계시오? 심낭자.
4: 잠시만요. 저희 아버지가 주무셨어요. 오늘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제가 아버지께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상태라 아버지 아침상만이라도 지어드리고 떠나면 어떨까요?
3: 사정이 그렇다면 그리하시오. 심낭자.
4: 예.
3: 저 우리는 여기서 그 뭐 닭들하고 뭐 개하고 같이 놀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편하게 다녀오시오.
4: 아, 감사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아버지.
5: 뭐야?
4: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5: 아이고 잘 잤다. 아, 다운디 오늘 아침밥은 어찌 이렇게 일찍 온 것이냐? 아이, 그나저나 말이다. 청아.
4: 어, 네.
5: 아유, 참말로 유상하다. 내가 이 꿈이 참말로 유상이요.
4: 어, 무슨 꿈 꾸셨는데요, 아버지?
5: 예, 들어봐라. 간밤에 말이다.
4: 예.
5: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네가 말이요. 저 큰 수레를 타고, 아니, 어디로 한없이 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제 막 놀래가지고, 너를 막 붙들고 뛰고, 막 울고 불고 뒹굴고 야단을 하다가 내가

0: 꿈에서 깨물었어.
1: 큰 수레를 타요 제가?
0: 예.
1: 무슨 꿈일까요?
0: 딱 그래갖고 내가 이제 손수 꿈 해몽을 이렇게 딱 해보니까
1: 예.
0: 청아, 그 수레라는 것이 말이다. 본디 그 귀한 사람들이 타는 거 아니더냐? 아, 그자뇨. 아무래도 말이여 오늘 어? 승상댁에서 너를 아마 저 가마 태워서 갈 꿈인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1: 아버지.
0: 무겁구나 이제. 어따 야 이거 이거 아주 만나다. 응? 아이고 아이 걸개도 차렸다. 응? 너도 왜 먹거라. 응? 가만 있어봐라. 내 이 담뱃대가 어디있더. 옳지. 여기 있구나.
1: 그럼 아버지 밥상 내놓고 오겠습니다.
0: 그려.
2: 신남자. 아 이제 가야 될 시간이요. 시간이 많이 늦었소이다.
1: 잠깐만요.
0: 타등 방문 펄쩍 열고 부친 앞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부친의 목을 안고.
1: 아이고 아버지.
0: 아이고 청아. 아야 이게 웬일이냐? 아 뭔 일이요? 아 뭔 일인데 이리오? 아가 청아. 침 자고고 뭔 일인지 말을 한번 해보거라. 아니 아침 반찬이 좋더니 아 뭘 먹고 체했느냐? 아 체 안 되는 이 소금이 좋으니까 소금 한 주먹 받아봐라 이거. 아가 청아. 아이 청아. 아유 기절을 했느냐 아가? 아니 저 혹시 그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흉을 보더냐? 아이고 답답하다. 말을 해보거라. 답답해 죽겠어. 어여 말을요. 청아.
1: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0: 아따 녀석아. 아 속였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아 그라고 효심 있는 네가 뭘 그렇게 큰 일을 속였다고. 아, 이 아비 그냥 깜짝 놀랐다. 응? 아니 그려 뭘 어째 속였는디 그러는 것이냐? 응? 말해보거라.
1: 아버지.
0: 응.
1: 제가 공양미 300석이 어디 있어서 맞췄겠어요?
0: 응?
1: 남경 장사 상인들에게 제물로 몸이 팔려. 오늘 떠나요.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아버지.
0: 잠깐만 이게 제가 내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시방 정신이 아득하다. 네가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무시해치고죠. 네가 어디로 팔려서 어디로 간다고? 안 된다. 아이고 청아!
3: 이렇듯 설리 올제 동방은 점점 밝아오는데 이날인적 행선날이라 발사 선인들은 문전에 당도하여 길대를 재촉하니 심청이 가만히 나가 선인들께 하는 말이 오늘 응당 갈 줄 아오나 부친을 속였으니 부친의 조반이나 망종 지어드리고 떠나면 어떠하오리까. 선인들이 허락하늘 심청이 들어와 눈물 섞어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들어오며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신봉사 일어나며 아이고 야야 오늘 아침 밥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했냐. 아 그런데 그 참 꿈도 이상하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아 간밤에 내가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아 어디로 한없이 가더구나. 그래 내가 떠를 붙들고 뛰고 울고 굶굴고 야단 하다가 꿈을 깨가지고 내 선수 해몽했지야. 수레라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라. 아무래도 오늘 성상댁에서 너를 가마 태워갈 꿈인가 보다. 심청이 더욱 기가 막혀

0: 말 못하고 진지상 물려내고 담배 붙여 울린 후에 문을 열고 나서 보니 선인들이 들어서서 물때가 늦어간다 채촉이 성화가던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부친을 영영 속일 수는 없는지라 닫은 방문 활짝 열고 부친 앞으로 부친은 뭐가 을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그 자리 없더라. 어쩌소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아가 이게 웬일이여. 어허 야, 아침 반찬이 좀 좋더니 뭔 먹고 체했느냐. 그 체헌디는 소금이 좋느니라 소금 한 조목 먹어봐라. 아가 아가 아니 이것이 기절호였는가. 아가 아니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전개하더냐? 에이, 이거 어쩐 일이여? 아이고, 가까보다 말어여라. 심청이 정신 차려. 아이고, 아버지. 천하 몹쓸 부려 여식은 아버지를 속였대다. 신봉사 듣더니 원 이 자식아, 아 네가 나를 속였은들 효성 있는 네 마음에 무슨 그렇게 큰 일을 속였으리라고 아 이렇게 해비를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그래 뭘 어쨌단 말이냐.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300석이 어디 있어 바치니까 남경장사 선진들께 지수로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종 보옵소서. 신봉사가 천만의 왜 이런 눈 빠질 말을 들어놓으니 정신이 아득하여 한참 말을 못하다가 실성발광 미치는디. 아니 무엇이 어째야 이것이 다 말이라고 하느냐. 허허.
1: 오종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심청이 하직하는 부분 듣고 왔고요. 오늘 네. 이제 계약상을 오픈하는 그런 날이었죠.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저 갑니다. 뭐
2: 그 계약상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무슨 계약?
1: 남경장사.
3: 닭소리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치, 그치.
1: 아 기호님께서 역시 신봉사는 김봉영 씨입니다. 진짜 신봉사 같아요. 이렇게. 네.
3: 아니, 뭐 신봉사 역할을 이제 제 작품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1: 봉사 전문이죠.
3: 예, 네. 제가 봉이 들어가잖아요. 네.
1: 아. 근데 돈네코부터 오늘 진짜.
2: 오늘 자꾸 라임을 맞추시네요. 네.
3: 아 근데 진짜 저는 심청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심청가는 사실 내내 슬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가장 슬픈 데가 어디지? 라고 따지면 저는 사실 여기예요.
2: 여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눈물 참으면서 했어요.
3: 진짜 소리 부를 때도 들을 때도 여기가 제일 짠하고 심청이 마음도 이해되고 신봉사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가난 때문에 헤어지는 맞아. 이 부녀지간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2: 맞아요.
3: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슬픔 이게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그쵸, 것 같아요.
1: 심청이도 짠하고 닭도 짠하고 닭도.
3: 그 닭은 분명히 모가지가
1: 잡지 않아.
3: 그렇게 왜 이렇게 우는데? 그래서 한 어머니가 분명히 잡았다.
2: 귀덕 어머니가.
3: 아 귀덕 어머니가.
2: 일로 와.
3: 소쳤다. 끓였다.
1: 단호박중님이 진지하게 들으니까 너무 슬프네요. 청이 너무 불쌍하다고.
2: 집중하면 약간 오히려 더 슬퍼서 사실은 형님께서 닭 소리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3: 한계가 됐어요. 한계.
2: 네, 한계가 됐어요.
1: 자기 형님께서 아 오늘 닭 울음 좀 과하네요. 자 퀴즈 가야죠.

0: 퀴즈
1: 가야죠. 네. 편스를 입은 눈동극장 판슈울레인 퀴즈 드리겠습니다. 심청이가 남경 상인들 따라서 인당수로 가야 하는 날 아침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주자 신봉사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그때 이것을 타고 떠나는 청이를 봤다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말, 2번 수레, 3번 배.
2: 쉽네요.
1: 이야기 몇 들으셨으면. 번이고 얘기했죠.
2: 네, 바로 알아차실 수 있는 정답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무리할 때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판슐랭 네. 가볼까요?
1: 네, 오늘은 무시무시한 마녀 여왕이 등장하는 세계 명작 동화 백설공주인데요. 무시무시한 마녀 여왕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스 오픈 어 타임. 마법에 걸린 숲 주변의 백설 왕국에는 마음씨 좋은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여왕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깼어요.
3: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좋은 아침이구나.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4: 허허, 딸이요. 왕비, 우리에게도 딸이 생겼어.
3: 오 마이 베이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구나.
1: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를 낳고 착한 여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0: 백설공주야, 인사하여라. 아름다운 헬라. 그리고 이쪽은 내 딸 백설공주라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 네가 백설기구나.
1: 아니, 오늘 백설이야.
2: 백설기지 뭐. 아.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가 얘기하는데 웃어? 아, 아무튼 내가 네 새 엄마란다. 이 나라의 새 왕비지. 그렇죠, 왕이시여?
0: 그렇소, 그렇소. 이리 오소서, 업고 놀게.
2: 아우, 그만둬요, 그만둬요. 아우, 진짜. 먼 길을 왔더니 아우, 피곤해. 아우, 아우 피곤해. 그럼 이만. 가오라, 가오라, 가오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0: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2: 아우, 좋아. 딩동 댕동 드르당당당당당 드르당당당 치똥치똥
0: 과다.
2: 좋구나, 가오라.
3: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지만 어느 날 아빠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1: 아빠.
0: 슬퍼하지 마라. 백설공주야, 곧 돌아오마. 그리고 여왕, 우리 백설공주를 잘 부탁하오.
2: 네. 아, 좋았어. 이 턱선, 그리고 옷도 캔커, 그리고 두툼한 입술, 정말 얼마나 좋아. 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0: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셨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백설공주거든요.
2: 뭐? 백설기? 아, no! no! 안 돼! 안 돼!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없다고! 사냥꾼!
4: 예, 여왕님!
2: 저기 저 마법의 숲으로 공주를 데리고 가서 심장을 가져와!
4: 예!
1: 어머나, 세상에 다친 새가 있어요. 잠시

0: 잠시만요. 자, 이제 괜찮지? 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새 집에서 쉬면 될 거야.
1: 세상에, 너무나 착한 공주님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에이, 안 돼. 아이, 못하겠어. 공주님.
0: 어, 네?
1: 제 새 여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공주님처럼 이 착한 분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꼭 숨으십시오. 심장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돼지를 잡아가겠습니다.
0: 고마워요, 사냥꾼님. 어이, 무서워. 너무 어두워. 그리고 너무 피곤해. 안 되겠어. 오늘 밤에 여기서 자야겠어. 그나저나 사냥꾼님은 괜찮을까?
1: 여왕님, 여기.
2: 아, 그래? 나이스!
0: 여긴 어디지? 아빠가 이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하셨는데. 와, 저기 저 집은 진짜 작다. 세상에, 창문도 너무 작아. 아무도 없나?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어딜 간 거지? 어머, 이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수프가 있네? 먹어도 될까? 나중에 사정을 말하면 되겠지. 아, 너무 맛있다. 아, 졸려.
3: 빵이랑 수프가 없어.
2: 에? 뭐야? 저기 저 크고 예쁜 사람은 내 침대에서 자고 있네.
4: 우와, 예쁘다.
2: 예쁘다.
0: 어머, 죄송해요. 근데 누구세요?
3: 우린 이 집에 사는 일곱 단장이에요.
2: 맞아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 공주예요. 사실 새엄마가 사냥꾼더러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2: 아, 진짜 공주님. 네. 우리가 작지만 우리들 집에서 함께 지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4: 전라도 어?
2: 우리는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공주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0: 노래?
2: 불러주세요.
4: 노래 불러주세요.
0: 그럼 네가 좋아.
2: 좋다.
0: 네가 좋아.
2: 와.
0: 네가 착해서 좋아.
2: 심심한데 미모나 한번 체크해볼까? 가오라, 가오라. 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4: 오랜만에 물어보셨지만 제 대답은 일곱 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요.
2: 아니야!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없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어.
0: 누구세요?
2: 맛있는 사과 사세요.
0: 사과요?
5: 공주님, 저희가 일을 하러 나가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뭐 이렇게 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아셨죠?
0: 에이, 별일 없겠지. 사과는 못 참지. 사과요.
2: 네,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 먹어보세요.
0: 정말요? 먹어도 돼요?
2: 맛있어. 바보 같은 백설공주, 그것은 독이 든 사과라니까. 빨리 거울에게 물어봐야지.
4: 슬픔에 빠진 난장이들은

0: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혀 배에 띄워 강으로 보내는데요. 바로 그 강가에서 이웃 나라 왕자가 백설공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1: 아니, 당신은...
0: 어, 왜 과해, 다. 다 과해, 다.
1: 아니, 당신은 내가 꿈에서 본 그 여인?
2: 진짜.
1: 하지만 이렇게 만나다니, 잘 가요, 공주님. 하지만 마지막 키스를 당신께 드리겠어. 공주님.
2: 뭐야? 이게 뭐야?
1: 공주님.
2: 이게 뭐야? 누구야?
1: 공주님, 제 노래를 들어보세요. 네가 좋아.
2: 안 돼.
1: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얼마나 좋아?

0: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허니 허니 듣고 왔습니다.
1: 영혼이 가시질 않아요.
2: 그러니까
0: 작양님 소개 좀 해주세요.
2: 작양님께서 안 갈진 마녀 크크크 닭 울음만큼이나 과하네요. 크크크크.
1: 저 환생한 줄 알았잖아요.
2: 그러니까 마녀 목소리에서 닭 울음 소리가 났어요. 에.
0: 그래서 오늘 총평은 과하네요. 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2: 아 그리고 단호박중님은 아주 짧게 굵게 남겨주셨어요. 에. 아 너무 싫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쪽이었을 거예요. 쪽. 아니 쪽 소리를 왜 이렇게 잘 내세요?
0: 애기. 애기라고 생각했죠.
2: 이렇게 하셨나?
0: 우리 애기였죠?
2: 우리 애기. 와 기가 막히네. 와 진짜 속이 뒤집어진.

0: 줄 알았어요.
1: 지금도
0: 나는 같은 남잔데도
1: 지금도 뽀뽀를 해주니까. 5234님께서 사냥꾼은 조선에서 오셨나요? 아 그래도 되게 멋있었어요.
0: 네. 어, 난쟁이는 또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오셨고요.
2: 퀴즈 발표할까요?
0: 네. 아 귀여워님께서 네. 웃겨 네네. 죽는 줄 알았다고 네. 아이고 배하셨는데 아,
1: 수영 씨 오시면 항상 네. 즐겁습니다.
0: 여러분이
1: 아,
0: 즐거우셨으면
1: 정답
0: 좋겠고요.
1: 발표와 선물 네네. 오늘 유산균이네요.
2: 네,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는 날 아침 청이가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주자 신봉사는 간밤에 심청이가 이것을 타고 떠나는 꿈을 꿨다고 했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수레고요. 네. 5669님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네. 드리겠습니다. 네.
1: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사과 씨의 쪽 소리 때 수영 씨가 진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2: 지금 저는 정면으로 그 표정을 보고 있거든요.
0: 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관전 재미였어요. 와 아, 이거 정말.
2: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얼른 딴 데를 봤는데 제가 놓쳤어요. 다른데 보는 타이밍을 놓치고 봐버렸어요.
0: 아, 왜?
2: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시기는
0: 거예요. 진짜 거를. 엔딩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래서
1: 네. 아 열심히 하는 모습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2: 아, 제가 뽀뽀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0: 아,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우리 수혁 씨 고생하셨고
2: 뽀뽀 차
0: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아 재밌네요. 유쾌하고.
1: 아이고. 배꼽, 하지만 네, 배꼽 빠진 줄 알았어요.
0: 아, 저희가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셔서 더 재밌는 거고요. 네. 내일도 그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뭐 비 피해 좀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1: 봉영 씨 오늘 고생하셨어요.
0: 아, 상우 씨 이제 퇴근하셔서 네. 편히 좀 쉬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자입니다. 내려. 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전에 여기저기서 울리는 핸드폰의 긴급 재난 문자 소식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열차가 멈추기도 하고 번개가 쳐서 잠시 정전이 된 곳도 있다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지역에 따라서 위험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식중독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이 편하지 않을 때 매실차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독작용을 해주고 몸속에 열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래가 좋다는 궂은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댕기 보내드립니다.

박준영의 소리로 공초댕기 보내드렸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계속 습하고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음식물 관리에도 신경들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오전에 아이들 그 밥 챙겨주는데 예,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제 해놓은 음식이 오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실차, 뭔가 병원 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편하진 않고 약간 이럴 때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실의 단맛보다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좋다면 둥글레 차도 좋다고 합니다. 둥글레 차도 더위로 지친 몸의 기운을 든든하게 북돋아준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갈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하니까 그냥 물보다 둥글레 차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별일 없었나요? 광주는 새벽에 천둥이 요란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어제 새벽에 중간에 잠을 깰 정도로 날씨가 요란했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좀 흐려서 운동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오면서 햄버거를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빨래를 요즘 야외에 널진 않으니까 창문을 제가 열어놓고 온 거예요. 밤에 열어놓고 자서 아 햄버거는 틀렸구나 이러고 집에 빨리 와서 창문을 닫았는데, 지난주 비 올 때 창문 열어놨다가 제 침대 시트를 다 적신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급하게 창문을 닫았는데, 아무튼 이 창문 단속부터 시작해서 음식 단속까지 날씨가 이러니까 다들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오전에 그 친구들 SNS 올라오는 거 보니까 천안 뭐 이쪽에서는 산책로인데 이미 물에 잠겨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고, 와 저건 좀 위험한데 하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장구 산조 중에서 일부 보내드립니다.

0: 김덕수의 장구 연주로 장구 산조 중에서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명인의 장구 산조 공연 보러 가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쉬지 않고 연주하셔서 일단 1시간 10분을 쉬지 않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표현 방식이나 이렇게 그 체가 붙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흘리는 소리, 이렇게 막아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분명하게 나서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싶은데 배울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가 보통 덩다다공다공다공다공다공 이렇게 이제 장구 구음을 하면 김덕수 선생님은 항상 덩따따쿵따쿵따쿵쿵따쿵따쿵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장구 구음을 해서 아마 그 발음이 장구에 그대로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입이 참 부지런해야 되고 어떤 마음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2009님께서도 노래가 좋다 황디님 출첵 인사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시간이 가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여서. 1028님께서 노래가 좋다가 국악방송 청취자 랭킹 월드컵에서 그런 게 있군요. 월드컵이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희. 국악방송 청취자 랭킹 월드컵에서 1위를 하든 못하든 최고의 선곡에는 골든볼, 최고의 진행자에게는 골든부트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러브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스포츠가 합쳐진 느낌이죠. 제가 꾸준히 듣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방송 선곡 안내 페이지가 가장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저희가 초창기 방송 시작하고 나서 뭐 지금까지 PD님들께서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잘 써주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전통곡이라 그 곡 제목이나 부르신 분들, 노래하신 분들, 연주하신 분들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곡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데는 없으니까 확인하지 않으면 국악방송에서 다시 듣거나 혹은 뭐 외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다시 들을 때도 이게 참 요원한 다시 듣기가 요원한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게 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말씀하신 선곡 안내 페이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또 알아주시니까 이미 골든글러브를 받은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 성주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김덕명의 소리,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건승할 때 금년 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자승 장승 윤고자는 적덕주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정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정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정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겼소 한강 정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겼소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제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자라나서

따라 치치따라 그 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 못

내다가 무슨 놓고 84,000 조항님은 정지 안에다 무슨 놓고 아무 이런 산신님은 옥당에다가 무슨 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무슨 놓고

가연하고도 열석달 무병무탈 전지하소 주은 진례 주은 일례 대주 양반의 주은 일례 금년 해부

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어가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 또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분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어가 부엌신을 울리자 자구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 한 가물음에도 우물 층층 뒤

길이 줘서 자고자 합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고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양동마가 티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 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적넘을 마구자 참구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세 분이 연습을 해서 하신 노래가 아닌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찰떡같이 예, 잘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상도 성주풀이 들었는데요. 김덕명의 소리,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 전주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주 세계 소리축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그 중에서 8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판소리 다섯 바탕 흥보가 공연에 노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김차경 명창의 만정제 흥보가를 들을 수 있는데요. 김차경 명창은 어려서 강독은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뒤 김소희 명창에게 흥보가 한 바탕을 모두 배웠다고 하죠. 이날 고수로는 김태영 씨가 함께하고요. 예인협회 인천지의 무대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소리와 함께 줄타기 그리고 줄타기를 포함한 연희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고 하니까 어떤 무대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보유자 이춘희 명창의 자서전이죠. 경기 소리길 위에 서서 아침을 기다린다에 담긴 이춘희의 이별가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노래 중에서 정선아리랑 이별가, 기나리랑 금강산 타령을 듣노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애조 띤 노래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좋다. 특히 이별가는 영혼의 노래이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 영화음악으로 이별가가 삽입된 적이 있다. 임권택 감독이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김영동 선생이 나에게 영화음악으로 이별가 녹음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감기가 심하게 걸린 상황이라 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음반으로 대체하자고 말했고 이춘희 민요 가락 음반에 수록된 이별가를 영화 음악으로 넣게 된 것이다. 이춘희 민요 가락을 녹음하기 이전 1983년에서 84년 즈음에 나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있었다.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학생들에게 이별과 수업을 하는데 그 순간 가슴 절절히 시려오는 감정이 이입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다. 몸과 마음이 각인된 그 순간의 감성이 오래

동안 나를 지배했으며 이별가를 부를 때면 나도 모르게 시리고 저린 느낌이 소리에 실리면서 이 노래가 나의 18번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2017년 아는미 컴퍼니의 아는미 예술감독은 이별가를 듣고 놀라운 기운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을 하였다. 이춘희 선생의 노래를 들을 때면 나는 이 경기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곤 한다. 경기는 말 그대로 경기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선생의 경기 소리 중 하나인 이별가를 부를 때면 내게 그 경기라는 낱말은 놀라다를 뜻하는 경자와 기운을 뜻하는 기자로 다가온다. 그렇다. 선생의 소리에는 놀라운 기운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듣는 자를 놀라게 하는 기운이기도 하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이별가 보내드립니다.

0: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이별가 보내드렸습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이춘희 명창의 자서전이죠. 경기 소리길 위에 서서 아침을 기다린다에 담긴 이춘희의 이별가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명창께서 사인을 하셔서 제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송구하게 이 대목이 기억이 잘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특히나 전통음악 하시는 명창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노래가 좋다 해서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그분의 어떤 일생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춘희 명창처럼 이렇게 자신이 지나온 길을 그 마치 일기를 보듯이 수필을 보듯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이 좀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의례 한 권씩은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에 특히 노래가 좋다에서는 이제 유성기 음반 속에 명의 명창부들 소개해드릴 일이 많은데 생물 연도도 알기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글로 명창의 자서전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거 참 뜻깊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영춘, 최영숙의 소리와 장단으로 장대장 타령 중에서 장대장네 집 이별, 부모와 사별하는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1: 지성이면 감천이라 백일정성 효염 있어. 아 이때부터 부인의 뱃속에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은 지 열흘 만에 일개 옥동자 하나를 낳았다.
2: 태끼 새끼인가 열흘 만에 낳게?
1: 대감한테 급한데 언제 열 달 기다려?
2: 하긴 대감한테는 급하니까 열 달이 열흘 걷겠지.
1: 어쨌든지 이렇게 늦덩이를 낳아 장지영이라 이름을 짓고 잘 기르는데
2: 아시고.
1: 이 아이 자라면서 남자를 늦어요.
2: 한두 살에 말을 배워 서너 살이 되니 말이 청산 유수요.
1: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지라 장대장 부모 그만 깜짝 놀라 이리 똑똑하다가는 탐명할까 염려돼요. 저 건넌말 별관 불러 자식을 맡기는데 풍류 잡기를 가르치겠다.
2: 시구.
1: 이리하여 장대장이라는 변호를 얻고 한참 논일 적에
2: 시구.
1: 장대장의 부모는 그만 병으로도 시름시름 앓다가 밥숟가락을 놨지.
2: 황천.

이렇게 장대장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대장은 가산을 탕진하여 살 길이 막막더라. 옛날에는 말이오, 양반이 망하면 저 남산골로 이사를 갔다는데 말이야.

0: 장대장 내 집을 볼짝시면 위에서는 맨 첫 집이요 밑에서는 맨 끝집이렀다.
1: 저 마루택이 꼭대기란 말이군.
0: 헌데 다른 집은 기둥이 4개인데 이 집은 기둥이 8개예요.
1: 뭐 2층 집을 지었나 보지.
0: 아니야,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봐 여벌 기둥을 세운 기지.
1: 어시구.
2: 백영춘 최영숙의 소리로 장대장 타령 중에서 장대장의 집 이별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적벽가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세타령 대목을 준비했는데요. 김경호의 소리 조용한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웜 찌름찌르니 정욱이 여짜오되 어메의 승상님 아 무게 만한 중에 말 허리 누울이다 어찌 목을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말마라 내 귀전에서 화살이 윙윙하고 양 눈위에 칼날이 번뜩번뜩 하는구나. 정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 목을 늘려 사면을 털어 살펴보옵소서. 야 그 진정 조용하냐. 조조가 막 목을 늘려서 사면을 살피랴 을지. 아, 의 외의 말 굽턱머리에서 매초리란 놈이 푸르르르르르르르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코 여봐라 정우가 내 목 달아놨다 목 있는가 봐라. 웠다 그 눈치 박소. 아, 그 조그마한 매초리를 보고 그다지도 놀래실지니 큰 꿩을 봤으면 그냥 기절 초풍할 뻔하시겠소. 조조 속없으라고. 야, 그것이 매초리냐? 아, 그놈 비록 조그마한 놈이지만은 털 착 뜯고 가진 양념해갖고 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은 아, 그 술안주 몇 점 쌈빡 하느니라마는 정욱이 기가 막혀. 아, 적벽에서 백만 군사 몰싸우고도 그 입맛은 안 변했소 그려. 야, 이놈아 예전에 있던 입맛 어디로 갈 것이냐? 한참 이러할지 그새 적벽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서 조승상을 보고 원망을 하면서 울어 쌌는디 이것이 적벽가 세타령이었던가 보더라. 산천

0: 아이고
1: 다 좋지.
0: 작은 봉그 바람이 치니
1: 쓰고 좋다.
0: 하천 복시 없었으니 행운한게 끝이었나니
1: 하을씨구야
0: 새가 어이지 우야만원 첫별화저르그 죽은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

0: 것이라.
1: 파울 씨구야.

사인 군사 고향을 몇 대를 모아.

0: 요.
1: 잘 쓰고 야 산후량은 세지인하여 촌비도량이 이 한때로구나. 소태행 저윤전세 백만 군사를 차량터니 금일 백군지의 일곱

들기로만 판단 깨꼬리 소리로리로 추억 깨꼬리 초평대로로 산촌진몬 고리가 아 잠깐만이 가려운 타주린

다우고 헛구 얼씨구 헛헛구 장녀는 말을 들고 좋지 얼 살이 없다

뚝뚝 난 풍불 내가 말고 출연우냐 더울 저바람 마이 철방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더라 노고제리 노고제리

0: 내 입은 내 땅옥 땅옥이 저 땅옥이 활용도가 푸른 예루다
1: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제주민요 진사대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노래 하면 보통 이제 그 해녀 노래, 이어도 사나 이런 거 많이 꼽으실 텐데, 아, 제주도의 어떤 육지의 노래, 그러니까 섬도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있으니까요. 육지의 대표적인 노래 하면 바로 이 진사대 소리, 사대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자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고 그 흥보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10월을 그렇게 보낼 적에 그의 겨울을 다 지내고 봄철이 다 다르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처마 안에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쳐 밥물어다 먹이면서 참호구구 즐기더니 천만 의외의 대맹이가 들어와 제비를 새끼를 잡아먹는지라 흥보가 보더니 깜짝 놀래 경서로에 쫓는구나. 무상어다 천대명아 대먹을 것 많으구나. 청초지대왕 처처와요 준미어를 불각쳐 처로라. 허대학원 것 다 버리고 구태여 내 집에 와 집 새끼 먹단 말가. 한고주오 적소금으로 내 허리를 비워줘 남학사 원정아 신병을 보내다가 큰 목을 자르고지요 급급히 쫓고 보니 새끼 땀에 못 떠나고 어미의 제비도 죽었으며 여섯 새끼 다섯 먹고 개욱 하나가 남았구나. 다만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발목이 제끝 부러져서 빈

재고 발발더니 흥보양주어진 마음 새비새끼 주어들고 한없이 반시건다. 불쌍다 내 집이야. 가궁은 너 목숨 대명에게 완육기여 완명인 줄 알았더니 제경이 왜 지르냐. 내 집이 가난하노요. 사람은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내양 찾아오니 가난밖에 안 놓이기는 아무리 빗물이나 제비도 이쁘지로다. 좋은 집을 가버리고 국명산촌 박흥보지 험한 곳에 와 삼겼다가 철갑지 화지 웬일이냐. 병태껍질과 당사실을 놓도다가 부러진 다리를 친친대며 제비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춥지 말고 멀고먼 말지강남 부대수 얘기 잘 가거라. 제비가 흥복 은혜를 갚으려거든 죽을 리가 있으려. 십여일을 지내더니 다리가 나은 날기꽁 모힘을 쓸지 고마워.

일대 향강 밝은 무럭 배를 쓰셨어도 보고 평가는 어른들의 아재앙 아재앙 걸어도 보고 길게 매일 빨래줄어 한들 한들 놀아도 보고 새우와 찾은 날개 실근 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흥보가 보고 주하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제불을 만져보고 집안에 짓을 때는 집에 하고 소일을 알제 7월 주와 8월 화는 제설에서리되고 금포인이 삽삽하여 9월 9일에 당도니 동방요실 쏘르러 기쁜 소식 전해하고 장웅 홍안성은 문대 소식 띄어온다 용산을 술 마시고 망향대에 손문을 쳐 섭섭 다 내 집이야 달바리 구가 되느냐 강남이 뭐다는데 며칠 되면 당도 걸거나

아주 고노라 집이 저도 섭섭해요. 나갔다 돌아와서 이별을 아끼는 널 지지우지 울고 우는 양원 흥부 보고 사례건들 흥보는 원래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집이 오고 이별을 하면서도 슬픈 두

역시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건 만났을 때의 반가움보다는 이별할 때의 슬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구절절한 제비와 흥보의 이별 대목이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를 구하고 흥보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는 대목이었는데요.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입니다. 생전에 두 분이 함께 공연을 같은 무대에 서신 일이 많았다고 하죠. 박일심, 전태용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천 환장 해진 사냥 그대의 생각뿐이 너무나 죽자 야가 단 터라는

박일심, 전태용 두 분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련하고 있는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준비했습니다. 최옥삼 명인은 한때 최옥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선생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최옥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생은 1905년에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고요. 한성기와 김창

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웠으며 14살 때 소년 가야금 연주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최옥산 명인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좀 무뚝뚝했던지 뚝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70년대 초에 함동정월과 김명환에 의해 재조명됩니다. 선생의 제자였던 함동정월 명인이 당시 함께 살았던 김명환 명고의 도움으로 가락을 기억해내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산조가 알려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많은 분들이 연주하고 있죠.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힘이 있고 선이 굵은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가장 남성적인 산조로 통하고요. 음정을 낮게 그리고 줄을 팽팽하게 하고 연주해야 제맛이 난다고들 합니다. 장단의 배열도 다른 산조와 좀 달라서요. 중중무리와 자진무리 사이에 늦은 자진무리가 있고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의 자진무리에는 말 달리는 대목이라고 하는 가락이 있는데요. 옛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이 자갈길을 힘차게 달리는 소리가 나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의 엄지, 식지, 장지 이 세 손가락에 모두 힘을 고르게 안배해서 눈으로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고 힘있게 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래서 옆에서 반주할 때 가야금 연주자들이 이 말 달리는 대목 여기만 하면 가야금 안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늦은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대목까지 함동정월의 가야금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8397님께서 아 참 좋다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어휴 참 좋다 얼쑤라고 보내주셨는데 최욱삼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늦은 자진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대목을 들었습니다. 함동정월의 가야금 김명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남도민요 남원산성 참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 아시는 곡이죠.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남원산성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님께서 덩덕쿵 사연 게시판으로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저 대신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만큼이나 참 배려가 깊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생방송 그 끝곡을 보내드릴 텐데 오늘 생방송 끝곡은 대풍류 구음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고 다른 분들도 대풍류를 기악 연주가 아니라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사실 이 음원을 포함해서 이 구음을 하신 최경만 명인은 이제 피리의 명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음반 녹음하고 하실 때는 대단히 쑥스러워하시고 내가 무슨 노래 녹음이야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음반 녹음할 때 녹음인지 모르고 이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모든 녹음 준비가 끝마쳐져 있고 자 이제 노래해 라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 뒤로 이제 명인의 그 서도 소리 혹은 또 구음 그리고 오늘 들으실 대풍류 구음도 포함된 여러 음원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건데 참 주위 지인분들이 현명하신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끝곡 최경만의 구음으로 대풍류 느린 허튼 타령부터 굿거리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네로 데라로 데라로 데라로 데라니시레 너네로 네라로 데라로 나네시레 너네로 나네라로 나네로 나네시레 너네로 나네라로 데데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장구 하나로 정말 다양한 멋과 개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5회 서울연희대전 장구대전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서울연희대전은 장구와 북, 소고, 부포처럼 풍물연희의 다양한 악기를 주제로 이어져온 공연 시리즈인데요. 올해는 풍물의 중심 악기인 장구를 주인공으로 유파마다 다른 장단과 연주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황규원류와 이수영류 설장구를 비롯해 우도농악 설장구, 이부산류 설장구, 김경수류 채상 설장구, 호남여성농악 설장구까지 여섯 유파의 설장구 멋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장구라도 유파에 따라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주자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야,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구 연주자들의 개성 있는 연주를 한 무대에서 이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신명나는 장단과 화려한 개인 노름이 어우러지는 풍물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장구대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전통을 새롭게 풀어낸 국악 공연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에 재즈와 영상, 대중음악까지 더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들인데요. 이번엔 충주와 대구에서 열리는 두 편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선 풍류열악의 탄금풍류 우르게 길이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르게의 삶과 예술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융복합 국악 공연인데요. 이번 작품은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제작 지원사업 더 넥스트쇼 선정작으로 전통 국악에 재즈와 멀티미디어 영상을 더해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선 영남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 국악 한판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알리가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과 성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장르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던 옛소리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설릉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는 옛 명인들의 연주와 전통음악의 원형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연인데요. 연주뿐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전승 과정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전통음악을 더욱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7일엔 해금 연주자 김정림이 무대에 올라 해금, 신하위의 뿌리를 통해 경기 무속음악 속 해금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24일엔 피리 연주자 김철이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을 주제로 60년 전 녹음과 오늘의 연주를 비교하며 정악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31일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한성기 가야금 산조를 통해 가야금 산조의 원형과 즉흥의 멋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와 함께 오래된 소리가 오늘의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세상엔 분명 2개 국어, 3개 국어 혹은 그 이상도 능통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나는 모국어조차 막힘없이 술술 나오지 않는 것인가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원하는 페이지가 바로 뜨지 않고 로딩 중 표시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핸드폰 화면처럼 두뇌와 말 사이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못할 땐 저기, 그거, 거시기 이런 지시 대명사들이 로딩 중인 말의 빈 공간을 채우곤 하는데요. 저기야,

정확히 원하는 액션을 취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게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함께 인지하기에 척하면 척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여기서 함께 나눈 시간이 특별한 것도 말보다 앞선 마음의 맥락들이 함께 쌓여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나는 그냥 다은이가 같이 가재서 따라간 것 뿐인데. 오빠 욕할 필요까진 없잖아. 나는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러 간. 저기요 그쪽이 먼저 저한테 술만 먹고 가라고. 아니 그땐 술만 먹고 가라더니 아 이제 간다니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즐겁게 얘기했으면 됐지. 아 왜 자꾸 그러세요?

0: 오빠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그날 같이 갔던 다은이한테 전화해보던가.
1: 여보세요? 저 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건데.
2: 오희야,
3: 이제 네 말을 못 믿겠어.
2: 오희야,
3: 전화로 다 들었잖아.
2: 오희야, 이거 전부 오희야.
3: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무진이야.

0: 경로 이탈의 연주와 노래로 오해야 들으면서 7월 9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의사소통이 언어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란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분명 외국어도 아닌 모국어인데 어려운 단어도 아닌 일상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뭐더라?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지시대명사에 의존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거 저만 공감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젠 청년의 기준을 벗어난 나이니까 젊은이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아 제가 나이를 먹어서 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어른들께 혼날 만한 나이인데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론 지시대명사만 가지고 얘기해도 누군가와는 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흔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하죠.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공유한 사람에게는 개떡같이 말해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찰떡같이 이해해 주기도 하죠. 오늘도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의 맥락까지 찰떡같이 이해해 주실 것만 같은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박순동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몽케지마랑
1: 아맹 요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뚫어도 되는 게 아맹 골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요가 지네 아맹 요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뚫어도 되는 게 아맹 골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요가 지네 멍케지마랑 어멍허라 어멍허라 멍케지마랑 어멍허라 어멍허라 뭐라도 했어 뭐라도 했어 뭐라도 했어 사라지는 이 꼬만 시민 멍청한 고민 뭐든 거 이 심각해 멍케지마랑 어멍허라 어멍허라 멍케지마랑 어멍허라 어멍허라 아맹 요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두런대느니 아맹 몰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요가 찌느니 아맹 요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두런대느니 아맹 몰맹지게 살아도 살당 몸이 요가 찌느니

박순동의 노래로 몽캐지마랑 듣고 왔습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음악축제 여락페스티벌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여러분 초대하는데요.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얼씨구야의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동해안 별신구 전승교육사 박범태가 함께하는 록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만나서 펼치는 공연이고요. 조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들이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 제목도 생기로운 장단 생활인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이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홍 앱 사연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삼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그건 너무.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네, 어머님. 그럼요. 아, 서준애비한테 말 안 해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어머님. 요 며칠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네, 어머님. 저 이제 집에 도착해서 끊어요. 걱정 마시고 오늘은 푹 주무세요. 네.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무리하며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이미 통화 내용을 살짝 들은 모양이다. 현관 앞까지 쪼르르 나와서 내가 신발도 벗기 전에 묻는다.
1: 뭐야? 뭘 나한테 비밀로 한다는 거야?
0: 여보, 당신 어머님 성격 잘 알지? 어머님 자존심에 당신 아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아시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어머님 앞에서는 절대 아는 티 내면 안 돼. 알았지? 내 표정에서부터 뭔가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도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있잖아. 사실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이 톡으로 주소를 하나 적어 보내시고는 거기에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달라시는 거야. 근데 그 주소를 검색해보니 오산경찰서더라고. 경찰서에 무슨 일로 가시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가는지만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가서 알려드릴게요 했더니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오라고 하시더라고.
1: 아니, 경찰서는 대체 왜? 게다가 오산이면 우리 작은 이모 사시는 동네인데 혹시 이모가 또 사고 치신 거 아니야?
0: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아니면 어머님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니까 방문 요양 중인 집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머님의 이 화법의 문제, 이건 당신도 잘 알지. 대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6회 원칙에 따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스무고개를 하시잖아.

0: 스무고개 하듯이 찔끔찔끔 단서를 던져주시는 어머님을 추궁해서 알아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오산경찰서의 김진우 형사라는 사람이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는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 강력계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단다.
1: 뭐야? 아,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누가 강력계 소환을 전화로 해? 서면 소환장을 보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에 절도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0: 그래, 나도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긴 했었어. 근데 어머님 폰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게 설정돼 있었잖아. 그 녹음 파일을 찾아서 들어봤더니 몇 월 며칠 오산에 있는 모 옷가게에서 옷을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어머님 깨톡이랑 통화 내역을 뒤져보니 그날 이모님 만나러 오산에 가신 게 맞고 옷가게 두 군데 들러서 옷을 세 벌 사오셨다는데, 카드 결제 내역을 뒤져보니 한 군데서 두 벌 사신 내역은 있는데 나머지 한 벌은 결제 내역이 없는 거야.
1: 뭐야? 아, 그럼 진짜로 결제도 안 하고 그냥 옷을 가져오셨다는 거야?
0: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아,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일부러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 남의 물건은 껌하나도 손 안 대시는 분인데. 아마도 옷 하나 고르신 거 팔에 걸쳐두고 더 구경하시다가 결제하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오신 거지. 아우, 나도 정신없으면 깜빡깜빡하는데 어머님 연세 너무 있을 법한 실수잖아.
1: 아이, 그럼 진짜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온 소환 전화가 맞았던 거야?
0: 내가 확인해보니까 진짜로 오산경찰서에 김진우 형사가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가끔 전화로 소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대.
1: 아니, 엄마는 그런 일을 왜 나한테 비밀로 하래? 내가 엄마 아들인데.
0: 에구, 당신이 이렇게 어머님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그렇지. 평생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 고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심정이 어떻겠어? 지금 경찰 조사 그 자체보다 어머님이 받은 충격이 더 큰 문제라고. 안 그래도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으시고 늙으니 노망이라고 자괴감에 빠져 계시는데, 아무리 가족이어도 본인이 수치스러워하시는 일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더 괴롭지 않으시겠어? 그러니까 경찰서에 동행하고 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법률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몰래 지원해주고 이 일은 세상 끝까지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다. 알겠지?

소망과 춘몽의 연주와 노래로 난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시어머니와 또 그런 시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고 조용히 도움을 드리려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았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내 심정을 헤아려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승준의 노래로 꽃 앞서 듣고요. 이어서 안정아와 한음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간이 간다고 얄리얄라.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정부 대전청사 기상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동안에도 비만 그치면 금세 후덥지근해지는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한 이후부터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해지면 그동안 내린 비가 뜨거운 태양열에 증발하며 습도를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습도가 높으면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는 땀의 증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울 때 땀을 내보내고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땀이 쉽게 마르지 않아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더뎌지고 같은 기온에서도 더위가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상청에선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와 바람의 세기,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종합한 체감온도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기온 및 습도, 체감온도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온열질환 없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춰 춤을 춰.

오주하의 연주한 노래로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목요일은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1부 끝곡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7 Steps to Heaven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생기로운 장단 생활, 공연 티켓 선물도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이고요. 티켓 신청은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봉근의 노래로 이별에게 듣고 올게요.

김나리의 노래로 꿈길에서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우락 페스티벌의 한 무대인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가라앉았던 농촌 마을에 10년 만에 새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쁨의 주인공은 지난달 12일 정선군 화암면 백전 1리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백전 1리는 84가구 139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아이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그곳에서 무려 10년 만에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는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축복이자 희망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찌감치 내 일처럼 기뻐하며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했고요. 화암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들은 화암면 주요 거리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수막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고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눈길을 끕니다. 김태수 백전 1리 이장은 새 생명의 탄생은 우리 마을 주민 모두의 진심 어린 경사라며 이 귀한 아이가 온 동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구김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을 주민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했고요. 이종혁 화암면장은 인구 감소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농촌 지역에 커다란 기쁨이자 희망의 메시지라며 새로운 가족이 정선에서 행복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박경민, 류형선, 류수런,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음마음마 걸음마 접속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마을의 어르신들 얼마나 기쁘고 경사스러운지 이 소식에서도 느껴집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질 것 같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골에서는 아이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걸 체감하게 해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도요, 이 온 마을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이 아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산촌마을의 큰 자랑으로 자라나면 좋겠네요.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고래아의 개구리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쳤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쳤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숫자 7과 9를 소리내서 읽으면 79. 친구와 비슷하다 해서 7월 9일, 오늘을 친구데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뭘까요? 함께 웃었던 순간일 수도 있고 별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얼굴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문득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보게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화인이 쓴 시에 최현석이 곡을 붙인 친구여 테너 이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친구 한 사람쯤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친구란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기순 시 이흥렬 작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소프라노 정주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명희 시 장일남 작곡 비목 테너 유채운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정주희가 부른 코스모스를 노래함, 테너 유채운이 부른 비목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남수의 시 영원한 친구에서 뽑았습니다. 새로운 행복 찾아 함께한 우리, 젊음도 부럽잖아 화음의 노래,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

김남수 씨, 한성훈 작곡, 영원한 친구,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00번님께서 허림시 윤학준 작곡 마중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언제 기회되면 음원으로 발매해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림시 윤학준 작곡 마중, 테너 존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존노가 부른 마중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설도시 김한서 역시 김성태 작곡 동심초였습니다. 친구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불빛 하나 밝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어 짧은 안부 한마디라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언락 벽사창이입니다. 김기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을 통해 서울 도남고학당이 기획한 산조대전 틈틈이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된 서울 도남고학당만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렸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그중 두 개의 공연을 발췌하여 만나볼 텐데요. 먼저 4월 12일 산조대전 중 인도경이 선보인 김병오류 가야금산조 들어보고요. 4월 19일 산조대전에 대미를 장식한 신산조병주, 변상엽, 최강일, 김승태, 윤재영 이렇게 네 명의 음악가들이 선보인 경기제 산조정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김병오류 가야금산조입니다. 그맘이라는 호로 통용되는 김병오는 1910년에 태어나 1968년에 고인이 된 명인입니다. 생전에 가야금산조는 물론이고요. 판소리, 아쟁산조, 가야금병창에도 능했다고 하는데요.

1936년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창극 단원으로도 활약하기도 했고요. 또 작곡하기 전까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라든지 서울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도 판소리의 더듬을 바탕으로 한 소리

선율을 살펴보면은 깊은 농연으로 사람의 감정을 진계면, 강산조, 경조, 평조 등으로 다양하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의 구성도 조금 독특합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순으로 흐르는데요. 특히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 있는 엄모리의 배치가 이 산조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 악장에 걸쳐서 2분 박자와 3분 박자, 이렇게 다양한 박자들이 서로 겹치고 불규칙하게 흘러감으로써 김병우류 산조만의 다양한 구성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임도경이 선보인 김병우류 가야금산조는 약 30분 분량인데요. 임도경은 이러한 김병우류 가야금산조와 아주 오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고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청년교육단원으로도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가 중요했던 지점마다 함께한 산조가 바로 김병우류 산조였습니다. 현재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보존의 회원이자 또 2023년에는 임도경의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라는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고요. 2024년에는 KBS 국악 대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가 무대에서 연주한 곡도 바로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였습니다. 즉 이 산조를 이어갈 젊은 세대로서 아주 대표적인 전승자이자 새로운 해석자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역시 임도경의 이러한 진가가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0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임도경이 선보인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하는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독특한 식임새는 물론이고요. 또 소리를 길게 이어나가는 여음까지도 너무나도 명쾌하게 잘 다스린 연주였습니다. 젊은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의 연주로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상하신 무대는 지난 4월 12일 서울 도남고악단이 오른 산조대전 중 한 편이었습니다. 이번 산조대전의 주제가 확장이었습니다. 산조라는 음악은 한 명의 연주자가 한 명의 고수와 함께 무대에서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이러한 산조의 여러 기운들과 또 음악적인 구성미를 활용하여 병주를 선보였던 무대가 펼쳐졌는데 바로 마지막 날을 장식한 신산조병주라는 무대였습니다. 일합일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한자어입니다. 하나의 합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또 각자가 하나하나 흩어지기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이재하와 장삼수가 선보인 현화, 또 박종현과 서수진이 선보인 소림 공연에 올랐고요.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서 4명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경기제 산조정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조정주라는 단어가 조금은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곡은 경기 대풍류와 산조를 정립한 지영이 명인과 박범은 명인의 음악적인 양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산조합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주라고 한다면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음악적인 양식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번 산조대전을 통하여 좀 새롭게 개작되면서 정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병주라고 할 때는 나란히 병자를 쓰지만 두 명이 함께한다라는 음악적 이미지가 우리의 무의식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세 명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한자어로 소정자를 써가지고 이번 산조대전부터 정주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어

정자를 보면은 솥에 세 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정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그 세 개의 다리가 바로 대금, 피리, 해금이라 볼 수 있겠죠. 연주자들도 아주 출중합니다. 먼저 대금의 변상엽은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전통음악 집단 셋 동인이기도 합니다. 피리 연주자 최강일은 국가무용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또 서울시 무용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이고요. 한국정악원과 신청악회 동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금의 김성태는 현재 전통창작음악집단 4인놀이와 신청악회 동인이자 전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출강하면서 여러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손끝에 배어있는 경기제 음악들을 산조처럼 즉흥적이고 또 뭔가 계획된 구성으로 풀어내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잘 느껴보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세 명의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산조의 기량도 느껴보시면서 이번 곡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제 산조 정주, 즉 삼중주라 할 수 있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대금 변상엽, 피리 최강일, 해금 김승태, 장구 윤재영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18분입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도나무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그중 그 대미를 장식한 신산조병주 공연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제 산조정주였는데요. 대금 변상 여필이 최강일, 해금 김승태, 장구 윤재영이 함께했고요. 연주자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산조의

매연이 확장된 순간이었는데 진양, 푸살, 중몰이, 도살풀이, 자진몰이 순으로 흐르면서 장단의 입체적인 변화도 느껴볼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병주라고 한다면 이중주의 이미지가 깊이 다가오는데요. 정주, 즉세 명이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번 산조대전과 함께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제, 산조, 정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과학당을 통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던 서울 도나무고학당의 산조대전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한해더 남았습니다. 산조를 좋아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께도 아마 다음 FM과학당이 많이 기대되시리라 생각됩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는 그 많은 코코아를 천천히 다 마시고는 눈물이 달다는 것을 깨달으며 잠이 들 거야. 하늘엔 반짝반짝 네가 찍어 붙인 눈물들이 밤새 단내를 풍기고 있을 거야. 배수연 시인의 시 코코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피로한 밤, 코코아 한 잔처럼 달콤한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힘이 날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7월 9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이슬기의 여러분의 연주로 스위트 스토리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배수연 시인의 시 코코아의 한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달콤한 음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 삶의 힘이 되는 마음에 대한 시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채우는 달콤한 시간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이명운의 여러분의 연주로 힐링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훈의 여러분이 함께한 힐링 감상하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펼쳐지는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장마 초대권입니다. 소리꾼 김수인,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가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서로 다른 듯 닮은 판소리와 블루스, 두 음악의 정서를 한 무대 위에 펼쳐낸다고 합니다. 깊은 한과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판소리,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진하게 담아내는 블루스가 서로의 선율에 기대고 스며들면서 국악이 블루스가 되고 블루스가 국악이 되는 특별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 거라고 해요.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달울음극장에서 펼쳐지고 7월 22일 수요일 공연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도에선 모두 5분께 2장의 초대권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김수인과 조선블루스가 함께하는 사랑을 잃었네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수인과 조선블루스가 함께한 사랑을 잃었네 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총각은 자기도 복을 받아보자는 생각에 복을 타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만난 노인들은 가는 길에 마을 고목나무에 잎이 언제 피는지 알려달라 했고, 또 길 가다 만난 처녀는 자신이 언제 시집을 가는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만났는데 구렁이는 자신이 길을 데려다 줄 테니 언제 용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타러 간 총각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께 낯선 이야기일 텐데요. 복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난 총각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처녀, 구렁이에게 각자 부탁을 받았죠. 용궁에 도착한 총각은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구렁이에게는 용궁에서 얻은 구슬을 주어 승천을 시켜주었고, 처녀는 처음 만난 사람이 배필이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총각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처녀와 총각은 노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깔고 앉은 방석을 처음 본 사람에게 주면 고목나무에 잎이 핀다고 알려주었죠. 노인들은 방석을 처녀와 총각에게 주었는데 그 방석이 금방석이었습니다. 고목나무에도 잎이 나기 시작했죠. 처녀와 총각은 방석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복을 얻게 된 총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승석의 소리로 복줄까 만나보시죠.

한승석의 소리로 복줄까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복타러 간 총각 이야기입니다. 복을 타기 위해 길을 떠난 총각이 길 가다 만난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총각도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자신을 위해 떠난 여행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자 자신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참 좋았습니다. 복은 혼자서만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복이란 건 결국 나 혼자만 잘 사는 일을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요. 나도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도 무탈하고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을 위한 삶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으로 전경옥의 노래로 더불어 숲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경옥의 노래로 더불어숲 감상하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코너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엔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이 펼쳐집니다. 화요일엔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수요일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엔 각각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과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로 감성 가득한 시간 전해드리고 있어요.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풍류음악 가운데 천년만세는 천년토록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마음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천년만세 이세환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이세환의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기엔 본래 이름 말고 별명이 있는 악기도 있습니다. 해금은 소리를 빗대 깡깡이, 깽깽이라고 부르고 태평소는 쇠납, 호적, 날나리 같은 말로도 불리죠.

그럼 이 별명은 어떤 악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봉생, 봉황이 날개를 접은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생황을 의미합니다. 생황은 길이가 서로 다른 대나무를 박통에 꽂아서 만들고 그 모습이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생자 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봉황이 날개를 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대나무 관대는 13개에서 37개까지 꽂는데 관대 수에 따라 이름이 다르기도 합니다. 화생, 우생, 소생 같은 건데요. 전통음악엔 주로 17관을 씁니다. 생황 몸통은 원래 박을 이용해 만드는데 박이 쉽게 깨질 수 있어서 요즘엔 금속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주할 땐 하모니카처럼 들숨과 날숨을 이용합니다. 국악기 가운데 유일한 화음악기로 한 번에 여러 음을 낼 수 있죠. 옛 문헌은 이런 생황의 특징을 한입으로 두말하는 간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준비한 음악은 이런 생황의 특징을 잘 나타낸 곡 유예지 생황자보에 의한 봄내음입니다. 유예지는 조선시대 서유구가 편찬한 고악보로 선비들이 즐기던 영산회상 가곡 같은 풍류음악을 범은고, 양금, 생황악보로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그럼 들어볼까요? 김대성 작곡 유예지 생황자보에 의한 봄내음, 홍지혜의 생황, 신지희의 검은고, 이유진의 장구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김대성 작곡 유예지 생황자보에 의한 봄내 음을 홍지혜의 생황, 신지혜의 검은고, 이유진의 장구 연주로 들었습니다. 유예지는 방중 악보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방중악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방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소규모 악기 편성의 실내악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오늘의 감성으로 생황을 한번 또 즐겨보시죠. 사이의 연주로 7월 꿈꾸는 바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의 연주로 7월 꿈꾸는 바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깊어가는 밤, 여러분들의 밤이 평온하길 바라면서 또한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정은의 까데호 그리고 비브라포니스트 김혜찬이 함께 참여한 구름 위의 삶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해내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또 AI가 구석구석 스며든 요즘인데 아직 이런 풍경도 보이죠? 줄이 긴 유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또 LP 매장에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앨범을 고르는 사람들, 두툼한 다이어리에 펜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불편해서 그동안 멀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네요. 흔히 디지털 피로감이라고 표현하죠.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 끊임없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화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디지털이 대신할 수 없는 감각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손으로 만지고 천천히 기다리고 오래 음미하는 경험들을 말이에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목소리죠. 김광석님의 너에게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디지털 피로감, 예, 많이들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디톡스라는 걸 시도를 하는데 예,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피로감 덜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저희 방송 같이 도와주는 유튜브랑 어디니 저거 뭐야 덩덕궁이랑 얘네들은 예, 두 시간만 피곤하게 좀 돌려주십시오. 푸들푸들님,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저에게 오래 음미할 수 있는 이음밤이란 라디오는 큰 치료제가 되어주네요. 그래요, 같은 플랫폼으로 전달이 되더라도 그 내용과 분위기,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피로감을 주기도 하고 힐링을 주기도 한다고 우기고 싶네요. 빵빵 권쌤님, 아, 디지털 피로감. 나는 누군가에게 피로를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 그래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한테, 그리고 이은밤 가족들한테는 안 그러고 계시는 거, 예, 제가 보증해 드리죠. 물결 세주님, 디지털이 아무리 편해도 아날로그가 좋아요. 감성도요. 그쵸? 예, 라디오란 매체 자체가 아날로그 합니다. 토닥토닥님, 핸드폰으로 메모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아직까진 마음을 전하는 일에 손으로 꾹꾹 눌러 적은 손편지를 대신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손편지는 잘 못 씁니다만 뭐 이렇게 글을 쓸 일이 좀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뭐 핸드폰에 메모도 하고 뭐 급할 때는 그냥 녹음으로도 하지만 역시나 이 종이에다 제가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가사 혹은 뭐 공연 셋리스트 이런 것들이 훨씬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면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고 그걸 적으면서 읽으면서 쓰면은 뭐래냐 외우면 좋다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제가 많이 실패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저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사용한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두 시간 아날로그하게 진행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록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 씨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들고요. 긴 문자는 100원 들어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하시면 되고 덩덕쿵 앱을 깔아서 예, 거기서 들으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1부에서는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햇살, 햇빛, 선샤인입니다. 장마철이잖아요. 예. 뭐 폭우가 내리거나 비가 그쳐도 계속 흐리고 후텁지근하고 막 기분까지 우울하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던데 밝은 햇살, 따사로운 햇살이 좀 햇빛이 그립죠. 그래서 노래로나마 한번 느껴보자 정한 주제입니다. 노래 햇살, 햇빛, 선샤인 등등이 들어가는 곡도 좋고요.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 자체가 햇살같이 반짝이는 그런 곡도 좋겠습니다. 우중충한 요즘 날씨를 잊을만한 노래 보내주십시오. 자, 2부에서는 이음반 편지 같이 읽어보고요.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국악도 같이 소개 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문회장님, 전 매일 아침 딸내미 필통에 연필 깎아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은 아직 연필 사용하죠. 어떻게? 연필 깎는 칼로 깎으시는 건 아니죠? 그 자동 연필 깎기. 어렸을 때 우리 그 반에서 좀 잘 사는 집 애들만 몇 명이 그 자동 연필 깎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잘 사는 애들은 기차 형태로 된 거. 그거 저희처럼 좀 그런 게 안 되는 애들은 무슨 약간 주스통 비슷하게 생긴 요만한 작은 게 있어요. 그냥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손 넣고 돌리는 거. 거기 안에 그 면도칼 같이 생긴 게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윙 하거나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사각사각사각 돌리던 거.

아이고, 친구들이 막 자기네 연필 갖고 있다고 막 자랑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엄마는 엄마 우리는 연필 깎이 그거 못 사지? 그랬더니 엄마가 응, 못 사. 알았어. 문방구 가갖고 그거 사가지고 깎고서 처음에는 그 거기다 깎고 나도 샀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거든요. 딱 깎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뭔가 달라. 그거로 깎은 거랑 이 주스통 같이 생긴 거로 깎은 거랑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냥 찌그러져서 살았는데 요즘 애들 저희 집에 그거 있거든요. 기차처럼 생긴 거 한이 돼가지고 하나 샀지. 거기 이렇게 가끔 넣어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마이클 잭슨의 노래입니다. Man in the Mirror.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햇살, 햇빛, 선샤인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우중충한 장마철에 따사로운 봄 햇살 같은 노래 들으면서 가라앉은 마음 살짝 뛰어보죠. 그 최수연?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우영우 변호사의 친구 최수연이죠. 그러면서 그 우영우 변호사가 최수연 씨한테 수연이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수연이야 이러면서 뭐 따뜻하고 자상하고 착하고 뭐 그런 노래가 참 딱 필요한 그런 날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기대하며 미리 도착한 사연들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9315님, 발목을 다쳐 며칠 동안 외출을 거의 못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조심조심 걸어서 해바라기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막 하나 둘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노란 꽃을 보니 기분까지 환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가 발목을 다치셨대 그래. 많이 나으셨다니 다행이고요. 이 발목이나 무릎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개 양쪽을 다 쓰는 것들 하나를 다치면 그거 이제 거기에 힘 안 들어가게 하려고 자꾸 다른 쪽에다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 하중이 집중이 되니까 또 거기에 무리가 오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조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갓난이님이십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출근 잘 하셨나요? 하늘이 구멍난 것 같았어요. 천둥 번개 치고 경보 발령 알림 문자에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어요. 예, 어우 그래요. 끝줄이 다행이네요, 진짜. 비가 이제 지역에 따라선 많이 다르겠는데, 일기예보 보면 그런 표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곳에 따라 국지지성 호우. 우리 동네 올지 안 올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곳인지 안 곳인지 몰라서. 근데 아이고 운이 없이 이런 폭우를 만나는 날은 진짜 너무 당황스럽죠. 많이들 오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갓난이님처럼 다들 별 피해 없이 잘 견디셨기를 바라겠습니다. 5558님, 이틀 전 방바닥에 깐 카펫들을 빨았더니 비가 계속

계속 오네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가뜩이나 카펫 같은 거잘안 마르는데 날씨 짱짱하고 햇살 좋아야 되는데 계속 널어놓고 계시겠네. 조엔의 햇살 좋은 날 신청해 주셨습니다. 수박님도 뽀송뽀송 햇살 좋은 날씨 얼른 보고 싶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무더위라는 소문이? 아, 그래요? 일단 노래 듣고.

저는 햇살이라고 하면 빅뱅 멤버들 중 태양 형님이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태양 씨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들으신 곡은 나만 바라봐라는 곡이었습니다. 내가 바람펴도 넌 절대 피지 마.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넌 나만 바라봐. 듣고 있으면 진짜 약간 헛웃음 나는 그런 가사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데 처음에는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들었. 근데 노래는 워낙 좋고 또 잘하고 이러니까 듣기는 들으면서 욕하면 드라마도 아니고 욕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노래 가사에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나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너는 나를 꼭 바라봐줘. 그래도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거 용서하고 너는 나만 바라봐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많이들 재미있는 얘기를 서로 여러분들끼리 나누고 계시길래 한번 저도 거들어봤습니다. 6714님께서 베란다에 상추 심었는데 물 주세요 하고 쳐져 있어요. 물 주면 다시 방긋. 상추가 나의 햇살입니다. 그래요. 상추는 진짜 정직하죠. 예. 물 주는 만큼 자라더라고요. 안 주면 금방 시들했다가 예쁘게 잘 키워서 맛있게 드세요. 어차피 뜯어 먹으려고 키우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도 지금 조금씩 며칠에 한 입씩 뜯어 먹고 있습니다. 7706님, 요즘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마음까지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축축한 공기, 우산, 빗소리 뭐 다 좋지만 햇살이 그리워질 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비가 그치고 젖은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반짝이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풍경이 그려지거든요. 제 마음의 날씨를 맑게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는 안 밝혀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제작진 얼굴에 구름이 잔뜩 꼈어요. 7706님 그 노래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시간이 되시다면 괜찮으시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힌트라도 주시면 저희가 유추라도 해볼 텐데 그래서 일단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하고요. 달빛 윤슬님 전도연 황정민의 너는 내 운명이여.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미국 미녀 You Are My Sunshine을 영화에 맞게 번안한 곡이래요. 찰진 황정민 배우 발음이 인상적이에요. 9903님, 너는 내 운명. 전도연님이 부른 노래 너무 듣고 싶어요. 상큼해요. 영화 주제가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황정민 씨, 전도연 씨 주연의 그대는 선샤인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원래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My Only 뭐 이런 거 있죠. 미국 민요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30~40년대쯤에 그 지미 데이비스라는 컨트리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특이한 게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 주지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지사 하고 나서 이 노래를 자기네 주가로 지정해요. 웃긴 거죠. 예를 들면 막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서울시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미쳤어. 서울시장이 딱 되고 나서 오늘부터 서울시가는 신부에게로 하겠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자, 황정민 전도연의 너는 내 운명 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4278님 5989님도 청해 주셨네요.

달콤하고 청량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조정석,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유미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시간 되시길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야, 조정석 씨 노래 진짜 잘하시는 건 뭐 알았지만 이 노래는 특히나 아내인 그 거미 씨를 만나고 받은 느낌, 이후에 첫째와 둘째 아이가 차례로 태어나면서 들었던 그런 기분을 그대로 가사로 담았다고 합니다.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은 다른 분이 하시고요. 조정석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야, 제목이 다 했다. 그쵸? 나무님께서 개미랑 살면 일을 잘하고 거미랑 살면 노래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개미라는 닉네임, 그러니까 활동명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음악감독이 계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우리 국악방송이 위치한 이 건물에서 가끔 저랑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OST 작업을 하는데 거미 씨랑 같이 한 거예요. 작곡은 개미가 하고 노래는 거미가 하고, 근데 그 곡을 유통을 벅스에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징글징글했다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에피소드였습니다. 아, 0729님, 끊임없는 장마비로 기분이 센치해져요. 그래서 퇴근길에 옥수수를 두 묶음 10개를 사서 모두 삶아 열심히 먹으며 책 보고 있다가 이음밤으로 왔네요 하셨습니다. 아, 맛있게 잘 삶아졌나요? 삶은 옥수수, 예, 맛있죠. 그거 꽤 많은 양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크잖아요, 옥수수 하나가. 근데 이제 먹으면 우리가 실제로 먹는 옥수수 알의 부피는 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뭔가 좀 포만감이,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되나? 포만감이 드는 것도 있고. 자꾸 에피소드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 홍경민 씨가 어디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어느 그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의 아이들하고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찍었나 봐요. 걔들이 가져온 옥수수, 삶은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옥수수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맛있니? 그랬더니 그거 삶을 때 사카린 넣으면 그렇게 달아져요. 그랬더니 애들이 실제로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놀랬다고. 예, 애들이 순수해. 2923님.

비가 내리는 날엔 기분도 처지고 몸도 지치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온 세상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신청해요. 뭘요? 날씨 탓인가? 신청 열심히 해주시고 어떤 노래인지를 안 적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 아, DJ 답답하게 만드시려는 건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어? 말하려다 마는 거고, 두 번째로 답답한 게 이번에 들을 노래는 110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인데요. 사연은 비 오는 날 울적해서 집에만 있겠다는 친구한테 이 노래 들려주니 바로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봤대요. 참 기특한 노래입니다.

신승훈 씨의 햇살 속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밤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야,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예. 이게 예전에 신승훈 씨 보이지 않는 사랑, 예, 이제 대박난 그 앨범 거기 수록된 곡이어서 그 음반을 구입한 사람들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방송을 많이 탄 노래는 아닌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방호성우님이 문자 주셨는데 오늘 2525님이랑 딸이 강원도로 1박 2일 놀러 갔어요. 혼자서 맥주 마시며 소리 크게 음방을 들으니 너무 즐겁네요. 아우, 그냥 그 환한 얼굴이 보인다 보여. 예, 땡 잡으셨네. 우리 방호성우님 네 천장에 해가 떴다 오늘. 성우님은 땡 떴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9004님 운동하러 왔다 운동은 못하고 이음방

밤 듣고 있어요. 이은밤 애청자이신 사장님이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틀 수 없다고 우울해하시길래 그 바람에 같이 듣고 있어요. 덕분에 좋은 노래로 힐링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아이고 성격도 진짜 좋으시네. 예, 우리 사장님이 원래 라디오를 듣는데 못 듣고 있어서 폰을 빌려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닌가? 뭐 어찌됐건 방송 언제까지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운동 끝날 때까지 예, 잘 들어주십시오. 철기군님께서 쭌디 연기를 극찬했던 박정민 배우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고 신해철님의 전기 영화 주연으로 캐스팅됐대요. 아직 촬영도 시작 전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인데 꼭 봐야 되겠다. 그래요.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청해 주셨네요. 1부 끝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되었습니다. 박혜경 씨의 안녕 들었죠? 예, 0328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계속 우중충한 요즘 날씨에 박혜경의 안녕 예,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맑은 목소리와 또 외로운 날들은 가고 햇살 가득한 날들이 온다는 희망적인 가사도 좋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노래 뭐 리메이크 버전도 많던데 예, 원곡이 역시 좋네요. 5784님 예, 이 아이가 절 따라다녔어요. 예, 아이가 엄마 펫 생겼네 해서 한참 웃었네요. 달리는 자전거에서도 안 떨어지던데요. 예, 공원에서 놓아줬네요 하셨는데 뭐야 이게. 어머 쟤 누구예요? 방앗개비? 메뚜기인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솔직히 잘 구분 못합니다. 여치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아 내가 사마귀는 확실히 아닌데 사마귀는 확실히 아는데 저 확실히 아니에요. 예. 쟤 메뚜기일까? 방앗개비일까? 여치일까? 그 세 가지 녀석들의 예, 특징 잘 아시는 분, 정리할 줄 아시는 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무엇인지 저 아이가 누구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자, 2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6434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듣습니다. 이솔로몬의 그댄 내게 향기만 남기고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은 밤 편지. 가족은 늘 곁에 있어 익숙한 존재인 만큼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가족과 함께 했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미소 짓게 만드는 귀한 추억으로 남곤 하지요. 오늘은 한편의 시트콤 같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두열매님의 이은밤 편지 읽어볼게요.

0: 저희 아버지는 가족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사진 찍자고 하면 와 찍노 내 얼굴이 뭐 볼 거 있다고 하시면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앨범을 보면 늘 엄마랑 자식들만 있고 아빠는 없거나 팔만 살짝 나온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 네 아빠 지금 이상하다.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어디 아프셔? 그랬더니 엄마가 소곤소곤 말씀하셨어요. 요새 자꾸 거울을 본다. 응? 머리에도 뭘 바르고 나가기 전에 옷도 두세 번씩 갈아입고서 응? 오늘은 아예 그냥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 순간 저도 살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평생 멋부린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여름엔 무조건 흰 러닝 셔츠, 겨울엔 등산복 점퍼가 끝인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울 보고 스타일을 신경 쓰시기 시작하니 엄마는 아빠가 왜 저러시나 상상으로 거의 드라마 한 편을 쓰고 계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 집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참다 못해 폭발하셨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엄마는 서운했던 게 터졌는지 거침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옷은 왜 고르고 향수는 왜 뿌리는데 맨날 대충 입던 사람이 요새 왜 이렇게 꾸미냐고요. 그러자 아빠가 조용히 숟가락 내려놓더니 말씀하셨어요.
1: 다음 주에 동창회 있다. 부부 동반.
0: 알고 보니 한 달 뒤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괜히 민망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어요.
1: 당신 옆에 있으면 너무 늙어 보일까봐 그러지.
0: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엔 엄청 황당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네 아빠가 나보고 같이 운동을 하잰다. 알고 보니 아빠가 동창회 전에 살을 좀 빼자고 엄마 손 붙잡고 아파트 공원을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캔커피를 나눠 마시는 두 분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괜히 찡했습니다.
1: 그리고 드디어 동창회 당일
0: 엄마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나오셨는데 아빠가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 오늘 예쁘네.
0: 또 동창회 갔다 온 뒤에도 아빠의 애정 표현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 마누라 참 곱다고 다들 칭찬하더라.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잔소리

챙겨주고 같이 길을 걸어주는 걸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녁마다 두 분이 공원 한 바퀴씩 돌고 오시는데 멀리서 보면 꼭 단짝 친구처럼 나란히 걸어오세요. 엄마 아빠의 이런 행복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호두 열매님 편지에 이어서 김건모 씨의 다 당신 덕분이라오까지 듣고 왔습니다. 무뚝뚝한 상남자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갈 동창회를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다들 막 초록사랑님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느낌님 스윗해진 남편님 우리 신랑은 언제쯤 그러려나. 나무님은 알콩달콩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이리 이쁠 수 있는 거네요. 미소가 절로 번져요. 사랑비님 나이 드신 어르신 두 분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편지에 사투리가 들어가 있었죠. 와 찍노 물론 뒤에는 그냥 서울말로 계속 적어주셨는데 그냥 제가 안 되는 예, 경상도 사투리 약간 애매하게 섞어서 해봤습니다. 예, 경상도 아버님들이 원래 말수는 적더라도 이제 임팩트가 확실하죠. 뭐 보통은 뭐 아는 밥도 뭐 자자 요 세 마디밖에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의 예, 요 한마디로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 보니까 예,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편지 들으면서 부모님 보고 싶으신

싶어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내일 날이 밝으면 예, 그냥 별일이 없더라도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는 많이 안 왔어요. 요즘 뭐 이야기할 거리도 참 좋잖아요. 편지 보내주신 호두열매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읽어드리는 이음반 편지, 다음 주까지 사랑하는 가족 주제로 써주신 편지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편지의 내용, 여름 추억으로 해볼까요? 예, 여름 추억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철에 겪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나 여름 햇볕에 피부가 새카맣게 탈 때까지 아주 신나게 놀았던 추억들 글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편지가 소개되는 분께는 선물 두 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이에요.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 보낼 수 있는 주소도 알려드릴까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자,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임백천 씨의 노래예요. 사랑한단 말 없어도.

임백천 씨의 다정한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없어도. 오늘 원래 검색 없는 상식 퀴즈 하기도 하는 날인데 오늘 퀴즈 말고요. 제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던 거여서 나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분께 이제 아 이게 뭔지를 여쭤봐야 되겠구나. 이게 경상도 사투리에 관한 거야. 아까 사연에 아버님께서 와 찍노 내 얼굴이 뭐 볼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에 질문할 때 노를 붙이기도 하고 나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찍노 찍나 이게 경상도 분들은 당연히 구분을 잘 하시죠. 근데 비경상도권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심지어 경상도 분들도 언제 나를 쓰고 언제 노를 써요 라고 하면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쓰는 거지 라고만 대답을 하시지 정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제가 제주도 공연 가가지고 그 거기 찾아오신 경상도 분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게 맞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요거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맞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노를 붙이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찍노 가지고 할게. 와 찍노. 그러면 아이 아빠 멋있어 보여서. 근데 이제 나를 붙이는 건 그냥 yes or no. 응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너 지금 내 찍었나? 하는 건 네. 혹 아니요 안 찍었어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를 붙이고 그리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고 그냥 주관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 먹었나? 그러면 네, 아니요 이거고 뭐 먹었노? 그러면 아, 저 찌개 먹었어요. 확실해요. 그 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학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어떤 오해를 이제 풀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 보니까 이걸 제대로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닐 수 있으니 경상도 사시는 분들이 제 설명이 맞는지를 좀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먹었노 하면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먹었노 하면 뭐 찌개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예, 아침 먹었나?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로 물어보고 그냥 뭔가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노로 묻더라고요. 혹시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이승환 씨의 노래 들으면서 이런 저건 한번 예를 각자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이승환 씨 노래에 이어서 윤상 씨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2783님, 오늘은 일 때문에 속초에 왔어요. 내일까지 강행군인데 목이 많이 잠기네요. 힘내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초는 비가 많이 안 왔는지 모르겠네요. 속초에 막 맛집도 많고 어디 가볼 곳도 많은데 강행군이라고 하시니 어디 구경 다닐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오십시오. 권하영님, 내일은 정승미 팀장님 생일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어리버리했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일할 땐 완벽주의자지만 눈물 많고 겁은 더 많고 애교까지 겸비한 정말 매력 있는 분이에요. 데이트 신청합니다. 시간 한번 내주세요.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설명만 들어도 진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희도 알겠네요. 우리 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남자면 반전? 9073님, 이제 한 시간가량 있으면 우리 막둥이 동생의 생일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가는 저를 기차역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랑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어제 퇴원했습니다. 하마터면 병원에서 생일을 보낼 뻔했네요. 상진아, 생일 축하해. 누나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널 위해 기도하는 누나가 있단 거 잊지 마. 사랑한다, 내 동생. 하셨는데, 아이고, 불법 유턴 차량하고 사고 나면 크게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큰 사고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에이, 왜 거기서 이렇게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그래야 그냥, 어? 물론 살면서 불법 유턴 한 번도 안 하는 운전자 몇이나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예, 안 다치셔서,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에요. 자, 놀란 마음 쓸어내리며 국악을 한 곡 들으러 가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무렵 애군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벌이는 행사이자 놀이. 뭘까요? 바로 지신밟기. 이 지신밟기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 있습니다. 상자루라는 팀이 들려주는 곡인데요. 이 상자루라는 팀은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이라고 전에 알려드렸죠. 상자는 아주 단단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뜻하고요. 자루는 내용물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 또는 창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새롭게 만든 지신밟기는 어떤 음악일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블루스 기타리스트 스티브 레이번 스타일을 결합시켜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이번, RV라는 약자를 더해서 지신 RV라는 제목을 붙였다는데요. 지신밟기와 블루스 기타, 과연 어떻게 어우러졌을까요?

아, 예, 아쟁, 꽹과리, 예. 이런 우리 악기 소리가 예, 블루스 기타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습니다. 아, 이 음악의 바탕이 된 지심밝기는 예, 단순히 이제 들려주는 음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있는 종합적인 연희죠. 예. 이 곡은 아트 필름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필름은 우리 전통 연희의 본질을 보여주면서도 전위적인 표현이 더해져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자루의 지신 RV. 예, 오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7416님, 낮에 감자채전 부쳤어요. 한 장은 딸이랑 맛나게 먹었고요. 남친이랑 도서관 간다길래 한 장은 딸의 남친 몫으로 싸줬어요. 또 다른 한 장은 자영업하는 이웃사촌에게도 나눔했답니다 하셨어요. 아유, 정말 푸짐하고 너무 먹음직스러운 감자 채전까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예, 마음도 푸짐하시고 예, 음식 솜씨도 푸짐하시고 야, 그 남친은 진짜 여자친구 잘 만났다. 그쵸? 아주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감자 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4897님, 어제 오늘 긴 비에 하루 종일 어머니와 밀당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놀이터인 텃밭에 나가봐야 한대요. 비 와서 위험해서 못 간다고 계속 말렸거든요. 간밤에 재난 문자가 23번이나 왔어요. 아, 그런데도 잠깐 사이에 나가셔서 호박 두 덩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침부터 호박 부침개 해서 드렸어요. 빨리 비 그쳐서 어머님도 편하게 놀러 가시고 저도 편하게 지내고 싶네요. 아우, 참, 우리 어르신들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한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는 거야, 진짜. 아직들 걱정하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치, 어머님 마음은 그건 것 같아요. 예, 그 텃밭이 놀이터라서 나갔다기보다 걱정돼서, 그 텃밭이 걱정이 돼서, 아이고, 내 호박들 잘 있나? 그게 걱정이 돼서 나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예, 호박 걱정 말고 자식 걱정 좀더 해주세요, 어머니. 억새 노래입니다. 남원 가는 길.

두 번째 달의 연주였습니다. 여행의 기술. 0919님 AI가 판치는 세상에 라디오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요. 6367님 사회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고향이 가까워지는 다리를 건널 때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엄마의 품같이 나를 안아줍니다. 며칠 동안 힐링하고 갑니다. 알듯 모를 듯한 사연을 예, 따뜻한 사연을 주셨네요. 아우 여기저기 막 비 소식이 심하게 오네요. 이 밤중에 굉장히 많이 오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밤새 또 비 피해 없도록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비 때문에 잠 설치는 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생각의 여름 예, 긴 비가 그치고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시간 감사했고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고 선물도 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는데요. 그와 같은 생일 축하 행위를 무척 이상하게 생각하는 호주의 어느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를 먹는 데에는 아무 노력도 필요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먹는 거라서 굳이 축하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나이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먹는 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나이를 먹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걸 축하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졌다는 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것이 아닌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어느 부족의 전통,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 우리가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음악으로 듣기 좋은 곡 골랐습니다. 생소병주 수룡음 들려드립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입니다.

정갈한 조화를 이루는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진한잎 중에 평롱을 연주했습니다. 생황과 단소, 생소병주, 수룡음, 롱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가 생일 때 흔히 하는 축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호주의 어느 부족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생일이 돼서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축하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먹는 건데 그걸 왜 축하하냐 하면서 의아해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걸 축하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걸 축하한다고 하죠. 그런데 더 훌륭하고 지혜로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서 축하 파티를 언제 열어야 할지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본인 스스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생일 파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도 만일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축하 파티를 연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족의 관습 이야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네요. 나이 드는 걸 축하하지 않고 나아지는 걸 축하하자.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천년만세 듣겠습니다. 정롱아크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를 이어 연주하는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롱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영산회상 한바탕을 모두 연주한 뒤에 남은 흥을 더하기 위해서 뒤풍류로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성격의 음악이라서 좋은 뜻의 잔치자리가 있을 때 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보틀마을님께서 수고 없이 나이 먹는 생일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하셨어요. 오늘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생일 파티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사실 생일 파티는 나이 먹은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그날 낳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한 파티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호주의 어느 부족처럼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먹는 거니까 나이 먹는 걸 축하하는 것보다는 나아지는 걸 축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0408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천년만세 들으면서 도서관 갑니다. 7월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합격하고 나아짐을 축하하는 파티도 할까 합니다. 힐링되는 목소리로 좋은 음악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고 하트를 전체 6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100배 곱하기 해서 60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좀 잘 치러서 나아진 거를 축하하는 파티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또 윤혜성 님도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조 한 수 듣겠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모두가 하늘 아래 있는 것이니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누구라도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만 한다. 이런 내용의 시조입니다. 참 의미 있는 가르침이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우리들을 고무시키는 내용인데요. 조선 중기 문인 양사원이 지은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한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외만 못다 하더라.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끝에 하더라를 생략하고 외만 높다 하고 뚝 자르듯이 부르는 그 지점이 참 매력적이죠.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조선 중기의 문인 양사원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함께해요 하셨고요. 봄봄님께서 장마철이라 끈적거리지만 산책길 함께 걸으며 상쾌한 기분 느껴봅니다. 또 1007님께서 지난주 생각의 향기 곰곰이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냈어요. 내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남은 한 주의 생각들을 정리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내일 금요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런저런 글 읽으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까 엄선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지난날 행악 계열의 음악으로 연주됐던 곡들인데요.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이어서 연주합니다. 첫 곡으로 취타 암영으로 만파정식지곡을 연주하고 짧은 연결가락이 이어지고요.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연주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음악을 좀 특별한 편성으로 고즈넉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리와 아쟁 두대 악기로 연주한 음악입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취타, 연결가락,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취타 연결가락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쭉 이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의 피리 그리고 명인의 아드님이죠.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피리와 아쟁이 함께하는 취타 계열의 음악 다

다섯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아쟁은 원래 이 음악 연주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죠. 피리와 함께 어떻게 어울리도록 할지 궁금했는데요. 주요 선율선을 위주로 연주해서 더욱 풍성한 음향을 전해주었습니다. 아, 마들제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생일도 축하하고 나아지는 것도 축하하고 자주자주 축하해요. 그런 의미에서 산책지기님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축하하는 일 참 좋죠. 저도 마들째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글동무님께서 오늘 시작 멘트로 생일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이 제 생일이라서 뭐 하면서 보낼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악산책 듣고 에어컨 나오는 도서관에서 책 보려고요. 생각해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매일을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제 생일은 다음 주 일요일 7월 19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미리 축하해드려야 되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생일날 그렇게 도서관에서 아주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계획 정말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저의 취미 중에 하나도 좋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가서 책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서관 개관을 했다 하면 열심히 찾아다니는데요. 제가 가보고 싶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번 휴가 때에 고창에 황윤석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그 종묘 건축하고 비슷하게 그 모방에서 유현중 건축가가 설계했고 그거를 세웠다고 하는데 아직 못 가봐서 저도 도서관 탐방을 이번 휴가 때 한번 가볼 계획도 미리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글동무님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시조 한 수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시조가 석자로 시작된 그런 노래였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첫 시작이 두 글자로 시작되는 두자머리 시조 사나 물어보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석자로 시작되는 시조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두 곡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나 물어보자 고금사를 내 알리라 고왕금내 호걸들은 몇몇이나 지나든고 이후란 묻는이 있거든 나도 함께 일러라 하는 내용의 작자 미상의 시조십니다. 산은 이동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지나온 역사를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예로부터 호걸들이 몇몇이 지나갔는지 산은 다 아는데 만약에 이후에 누군가가 호걸이 몇몇이 지났는지 묻는 이가 있다면 그 호걸 명단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일러라 이렇게 산에게 주문을 하는 거겠죠. 시조의 초장 앞부분이 산하하고 두 글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두자머리 시조인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두자머리 평시조 산하 물어보자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나 물어보자 고금사를 내 알리라. 고왕금내 호걸들은 몇몇이나 지나든고 이후란 문눈이 있거든 나도 함께 일러라. 초장 앞부분이 두 글자로 시작되는 두자 머리 시조였습니다. 보통 시조시는 첫 시작이 세 글자로 돼 있죠. 동창이 밝았느냐, 청살리 벽계수야, 태산이 높다 하되 이렇게 세 글자로 시작이 되지만 방금 들으신 사나 물어보자와 같은 시조는 초장 첫 번째 구가 두 글자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에 노래할 때 박자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초장 처음에 다섯 박을 노래할 때 첫 세 박이 생략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자 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선율과 박자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시조 사나 물어보자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일을 해서 제가 돈을 버니 사고 싶은 책 사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을 안 할 땐 겨우 빌려 읽고 못 읽었거든요. 저에겐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문 당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책 좋아하시는 거 심지어 필사까지 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사진 속을 보니까 제사를 폐함 3대 여자들의 종가 혁신 연대기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종갓집 며느리였던 분이 쓴 책이죠. 제사 제도가 좀 달라지긴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인데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떤 책일지요. 다 읽으시고 또 소감도 한번 올려주셔도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금능 빛내 농악 중에 골랐습니다. 금능 빛내 농악은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 광철리 빈내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농악입니다. 김천은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내륙지역에 해당되는데요. 경북 내륙지역 농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농악의 경우 양손으로 치는 대북노름이 볼만하고요. 군사진 굿과 같은 건 이 금능 빈내농악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매기 굿부터 상사 굿까지 12마당으로 구성되는 판굿 중에서 상사 굿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녀만 왜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금릉 빛내 농악의 판꽃 12마당 중에 상사꽃 들으셨는데요. 손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금릉 빛내 농악은 지난 2019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초실님께서 경기 서부권 장맛비가 억수로 옵니다. 오래전 비 오는 변온에 개구리 소리 생각납니다. 개구리가 비가 오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기분이 좋아서 운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도 이 호우경보 알려드렸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된 것이 많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지금 그 부근에 계신 듯 한데요. 안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별주부가 토끼를 불러야 하는데 잘못해서 호생원하고 부르는 바람에 호랑이와 마주친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노래합니다. 별주부가 이 호랑이를 상면하자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자 살아날 방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별주부가 마침내 호랑이의 급소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급소를 물린 호랑이는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후 내용을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한참 울다가 별주부라님이 생각을 하던 것이었다. 내가 이왕이 죽을 판이면 요 호랑이 넙덕 때려라도 내가 씹어먹고 죽을 것이다. 하고서 모가지를 쭉 꼽내가지고 여보 우리 통성명 다시 합시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기가 막혀 뭐 이것이 이롱증이 있는가 보다요. 내가 금방 호랑이 호생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 어? 명색이 별주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네 이놈 네가 호랑이냐? 네 이놈 호랑이면 내 모가지 나간다. 함서 아까급던 대급박이 강담 틈에 구랭이 대구리 나오듯이 나와노니 호랭이가 보니 으뜩이 징그럽고 무섭던지 깜짝 놀래갖고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아 여보시오, 그렇게 모가지가 길게 나오다가는 하루 수만 발 나오게 생겼소. 대관절 네가 무엇이냐? 어? 별주부 하는 말이 오, 나는 수국 전호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노라. 호랭이란 님이 무식해갖고 자라 별자를 모르고 별날이 별날이 같으면 그 어째 모가지가 저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두용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저렇게 그냥 모가지가 쏙 들어갔냐? 별주부가 하는 말이 오냐? 내 내력 들어봐라, 내 내력 들어보아라. 우리 수국 지은 지가 18,564년인데 우리 수국 되려가 처녀간 기와 짱을 내 솜씨를 조금 일정에 처마 끝에 발을 붙여 이리저리 다니다 한발 실투가야 거중에 떨어져서 목이 자꾸 떨어져 우방거지가 되었기로 토사게 보내거니 호랭이 실개를 열뿐만을 먹으시면 내 병이 낫는다 하기로 도장기 세 잡아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올 적어 백두산에 들어가서 다섯 놈 잡아먹고 금광산을 들어가 세 마리를 잡아먹고 삼각산 당도 가야 한

꽃이리 산을 당도하여 내가 네 놈이 적음이다. 네가 진정 호래이면 내한테 죽어봐라. 소공돌이랑 귀신개이 있느냐? 호랭이 있구나. 피소금 드는 칼로 호랭이 배를 촥 쨍고서 누간 머리 쓸게 먹자. 아토리랑 아토리랑 하고 달러든 게 호랭이가 수궁돌이랑 귀신이 있다는 바람이 겁도 났지만 모가지를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야가 겁이 나가지고 뭐 하다가 자라가 홀짝 뛰면서 호랭이 그냥 거기를 꽉 물어 심었단 말이야. 본래 고수 자네도 알지만은 자라 이빨은 그 옥리가 돼갖고 쇠조범도 지끈지끈 부러지는디 호랭이 그 낭심줄 그 똥똥 한 놈을 꽉 물고 뺑뺑뺑뺑 돌아노니 호랭이가 겁이 나갖고 대번 두 눈구녕서 불이 확 쏟아지는디 이놈이 뛰기 시작을 하는디 참나무 소나무를 그냥 후루룩 넘고 자갈밭으로 덜장밭으로 잔대미밭으로 모세밭으로 새태백이로 갈고 생연병을 하고 다녀도 피만 무장무장 나고 떨어지지 않네. 그래 아이고 어쩌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참 뛰는 판인디 아 그 심줄이 그 날카로운 이빨에 달아가지고서 심줄이 톡 끊어지는 바람이 호랭이 도망간다 호랭이 도망간다 우둥둥둥 우둥둥둥 견전히 살다도 귀여버리 반짝반짝 자란다도 매직 먹는다도 괭이지고 지다도 쟁병강상이 요조다도 우둥둥둥 우둥둥둥 도망가는 네 뜻밖에 별똥이 머리 위에서 쭈르르르르 떨어지니 왔다 언제 매력을 두미 여기까지 떨어왔네. 우동통통 우동통통 우동통통 우동통통 어떻게 이놈이 겁쯤이 도망을 해놨던지 전라도 해남 관머리서 도망간 님이 대번 의주 압록강을 턱갔던 것이었다. 가만히 보인 게 압록강 근처에서 그 강둑으로 올라오는 남생이란 님이 앙곰앙곰 기어오르니 호랭이가 그것을 별주부로 보고 왔다 이놈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거기서 훅 뛴 것이 함경도 세수령 고개가 턱 올라앉아가지고 귀를 털털 털며 어허 그놈 참말로 아 내가 촌놈 호랭이 같았으면 그놈한테 영락없이 죽을 뻔했니. 그 산 중에서 내가 20여 년 살아도 도대체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고 전분의 밥인디 아 조막땡이만한 간티 귀신 모를 죽음할 뻔했어. 아이고 그런디 이것이 웬일인가. 가운데 또막이 욱신 욱신 욱신 하는디 호랭이가 말로 나 사타리를 만져보니 아이고 피나네. 이래 만져보니 알불안쪽이 빠졌구나. 아이고 이제는 내가 호자가 아니라 고자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를 어을까 내가 만일 죽거든면 저 성을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이 나를 보고 너는 남녀간이 미치라도

거냐? 이런 듯이 묻거든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별주부의 목이 길어진 걸 보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 호랑이가 그걸 많이 징그러워하네요. 또 급소를 물린 호랑이가 너무 아프고 놀라서 전라도에서 순식간에 의주 압록강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남생이를 보고 별주부가 따라온 줄 알고 다시 도망을 갔더니 함경도까지 갔습니다. 과장의 극치인데요. 급소를 물린 호랑이의 입장이라서 그런대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호자가 아닌 고자라 하면서 애통해하는 호랑이의 모습 안타깝네요. 수군가 중에서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금능 빛내농악 들려드릴 때 문자 주셨는데요. 0878님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누, 아주 어렸을 때 제 동네 까치골 어느 분 돌아가시면 꽃상여 나가며 동네 아재들이 온 동네 울리던 소리와 비슷하네요. 참 오묘한 분위기였어요 하셨는데요. 농악가락에서도 그런 아련한 기억을 소환하는 가락 들을 수 있죠. 또 육구사사님께서 풍장가락에 실려있는 신명이 흐린 날씨로 가라앉은 마음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쇠가락이 이런 흐린 날씨 들으면 고무되는 그런 효과도 있죠.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반메기 비나리 골랐습니다. 이 음악은 불교 화청 소리의 하나죠. 고사 소리를 부를 때 뒷소리로 하는 축원을 위한 소리를 반메기라 합니다. 부처의 공덕으로 액사를 몰아내고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고사 연불인데요. 반메기 비나리 듣겠습니다. 김유리의 소리, 최강일의 장구, 김승철의 아쟁, 김승태의 징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한참 남네요. 추건이 갑니다. 덕담가요. 건고곤명 모시댁의 문전추건 고사덕담. 지극정성으로 여쭌 뒤일랑 석산 가산에 꽃이 피고 힘든 나무가 꺾여지리요.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밤이 되면은 불이 밝고 낮이 되면은 물이 맑아 불과 물은 다 수화 상극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 들을 수 있었죠. 반메기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김유리의 소리, 최강일의 장구, 김승철의 아쟁, 김승태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호우경보 발효된 지역이 많았는데요. 모두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도 지금 연주되는 비나리, 비오는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두루 오늘 같은 날씨 그리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음악이었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석류 아쟁산조 이분은 남도 음악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음악을 온몸으로 받아서 연주하는 분이라서 이분이 만드는 산조는 참 산조다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만든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분의 아드님이죠.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서용석류 아쟁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스름에서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해서 첫 시작 부분부터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네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서용석류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용석 명인의 아드님 서영호의 아쟁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서영호의 아쟁 연주는 보우잉이 특별한데요. 약간 거칠지만 힘이 있어서 아쟁 소리에 깊은 생명력을 안겨줍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음원 중에는 서용석류 아쟁산조를 아쟁 병주로 해서 아버님 서용석과 아드님 서영호가 병주로 연주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이 음악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를 맹꽁이에 풍자한 그런 해학적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랫대 맹꽁이들 다섯, 우대 맹꽁이 다섯을 노래하는데요. 여러 곳에 서식하는 맹꽁이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동수구문 두 사이 오간수 다리 밑에 맹꽁이가 나옵니다. 오간수 맹꽁이는 5·6월 장마에 떠내려오는 헌 남학 신짝을 선유배라고 여기고 순풍에 돛을 달고 명기 명창 가게에게 가진 풍류 질탕하고 배반이 낭자하는 선유 노름을 벌입니다. 인간 세계와 똑같죠. 또 훈련원에서 놀던 맹꽁이도 나오는데요. 이 맹꽁이는 첫 남편을 이별하고 둘째 남편을 얻었더니 도둑질을 하다 포청에 갑니다. 또 셋째 남편을 얻었더니 6, 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 쌓여 밟혀 죽어서 경무청으로 잿돈 타러 가는 맹꽁입니다. 잿돈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죽은 경우 나라에서 주는 장례비를 말하죠. 그 잿돈을 타러 가는 부인 맹꽁이입니다. 맹꽁이들 사연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맹꽁이가 있어요. 손자 맹꽁이를 무릎에 앉히고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쥐암쥐암 하면서 손자의 재롱을 보는 맹꽁이가 아마도 여러 맹꽁이 중에 가장 행복한 맹꽁이가 아닐까 싶네요. 인간사회를 맹꽁이에 비유해서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경기 휘모리 작가 맹꽁이 타령을 이 시간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맹꽁이가 번식하는 시기죠. 맹꽁이가 알을 낳으면 하루 이틀 후에 올챙이가 되고요. 대략 보름 정도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혹시 맹꽁이 소리 들으셨는지요? 맹꽁이가 울 때 한 마리가 맹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꽁 해서 두 마리 소리가 합쳐져야 맹꽁 맹꽁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겨운 맹꽁이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 맹꽁이도 살기 좋아지는 거겠죠. 이 시간 끝곡으로 이춘희의 소리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요즘 장마철이니까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자 재촉을 하니 아니 가겠다고 드러누웅 타라는 맹꽁이 다섯.

익살스러 꾸는 철지고 언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성나서며 하는 말이 해라 하서라 목매지 마라 네가 당년 이팔 청춘이요 내가 방정 호래비니 같이 살자고 손목을 잡아당겨

승부들까지 밑에 수득이 모여 울음 내리 할제 밑에 맹꽁이 운맹꽁이를 쳐다보며 했다 이놈 염치 없이 너무 두르지 마라.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흥부양주 주워들고 바라보니 박씨가 분명구나. 동편 처마 끝에 단단히 심어두었더니 일취월장하여 박이 세 통이 열렸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8월 추석이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흥부마누라가 차탄으로 울음을 우는디.

흥부가 달려들며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아 이렇게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팥이나 한 통 따다가 팥 속은 끓여 먹고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안합시다. 흥부 내외 팥을 한 통 따다 놓고 한 번 다 얼은 뒤 시르르르

박수길랑은 그리워.

실근 실렁 담궈주소 여보게 마누라 예 돕소리를 맞아주소

오,

0: 시리랑 시른
1: 아이고 좋지.

당구유라 토찌리야. 실고 식사코카 박이 쩍 벌어져노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쏙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들었거나 흥보 기가 막혀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날로 두고 헌 말이로구나.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하였지. 옳지, 이것이 날들어 여러 번 하는 말이로구나.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득하여노니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 부어보는디 부어내고 돌아서 나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가 뜩 톡톡 떨고 돌아서 나 열고 보면 쌀과 돈이 하나가 뜩 톡톡 떨고 돌아다 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득 오냐 어서 많이 나오느라

뭐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우리 그냥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봅시다.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제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춤을 출 줄 모르거든 내 뒤에 따라댕기면서 보릿대 춤이라도 한번 추어보시오. 흥분해 왜 좋아라고 춤을 추며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와 절씨구 치화자 준디 얼씨구나 절씨.

때문에 나 얼씨구나 나도 좋네 얼씨구 철씨구야 세상은 여러분네들 이래 말씀을 들어보소 언충신 앵독경 마음 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보시리라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한 사람 관세 마소 나도 오늘날 채비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기민 구제를 헐라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얼씨구절 씨구치 화자준 내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또 저 박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란가 한번 다 봅시다 흥분해 왜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보는디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이롱 실근 당어주소 이 방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0: 꼬화으르를 깨며 타지 말아라.
1: 그래.
0: 타지 말어.

0: 왔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어.
1: 그렇지.
0: 다시는 그런 말 안 어리다. 아멘. 그래야지. 실은 실은 실은 실은 실은 실은 실은 당어 주소 가.

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실고
이 박통석에서는 웬갓 비단이 나와 같다.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이 박통에서는 이렇게 비단이 많이 나왔으니 우리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세어나 봅시다. 붉은 난 푸른 난 일광단 을광단 서황모 유지어루 진상 얻은 천두오문 척설이 만홍산언이 철길 있는 송죽단 등대산 소

우리 집에 시집에 온 지으로 비단이랑은 처음 봤을 진게 무슨 무엇인지 한번 오신 한번 해보시오.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송화색 사모장 쪼그리가 제일 좋습디다. 아, 영감은 무슨 색깔이 좋디요? 나는 평생 검지 않는 먹공단이 좋대. 흥부 마누라가 한번 꾸며보는디.

막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떠나 날 부서 영광께서는 할 일 없는 까마귀

하지만 송아색 다니 송아색 속꽃 송아색 속꽃 송아색 벗은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 소달보시오.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할 일 없는 깨꼬리가 썩으려. 여보 마누라, 우리가 한통 남은 박을 마저 탑시다. 또 한 통을 드려놓고

0: 말이야.
1: 그렇지.
0: 이 방 속에 나오는 보아는 김제만경 오백기들을 억심만금을 주고 사랴. 충청도 소세들을 수만큼을 주고 사면 부익 부가되겠구나. 실이렁 실건 톱질이야. 아?

게르르와 왼담을 치고 주란 화

좋다. 전성 칠기 반문서와

볼짝 시면

나. 사랑치레 볼짝시면 각장장 판소리 반자 완전필창 화루문가 대무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전 주역이며 이백 투신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와 앉았을지 신봉사는 제일 말썽참회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지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인 여기 계시다. 내쉬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향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구나. 내 궁에 들으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가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올해 68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대학의 요가실을 찾아 몸과 마음을 닦아왔다고 하죠. 매일 아침의 수행을 위해 전날 오후 5시 이후에는 음식을 멀리했고 육식도 자연스레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까? 노 교수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바꾸려고 한다거나 타인을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먼저 다스릴 때 나를 둘러싼 외부의 풍경도 서서히 변화한다는 뜻인데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더 깊고 정성스럽게 가꾸겠다는 다짐이 이 아침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조 태산입니다. 노래의 이현아, 대금의 김현수, 장구의 김윤서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평시조 태산이었습니다. 노래의 이현아, 대금의 김현수, 장구의 김윤서였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노 교수의 요가 수행 이야기를 곱씹다 보니 우리 몸과 마음이 지닌 정직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매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절제된 생활은 몸을 한결 가볍게 비워주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엔 세상을 향한 단단한 기운과 다정한 시

시선이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고 그 온기가 결국 내가 머무는 세상도 맑게 한다는 것.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건너오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지혜가 아닌가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한 셈일 겁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친절한 해설로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참 설레는 코너죠. 주말을 앞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아침, 전국의 아름다운 명소와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팔도 마실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음악은 단가 어화 세상입니다. 소리의 박양덕입니다.

나를 뛰고 돌아든지 강산 풍경 극리 가나 지상신선이

0: 어서오세요.
1: 단가 어화 세상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양덕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5년에 발매된 한테라의 가야금 정악 보허사입니다. 본래 궁중에서 연주되던 보허자는 왕세자가 궁을 나설 때나 화려한 잔치 혹은 궁중무용의 반주음악으로 쓰였습니다. 이때는 피리와 대금 같은 관악기 중심의 편성을 지녔는데요.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음악이 민간의 선비들이 모이던 풍류방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노랫말은 싹 빠지고 가야금과 거문고, 양금 중심의 현악 편성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악기 중심으로 향악화된 곡을 기존의 관악 중심인 보호자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허사라고 따로 이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보허사는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리게 진행되다가 5장부터 7장까지는 비교적 빨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4장은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가락을 표현해 줄 연주자는 음악 신동으로 불려온 연주자 한테라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최초로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고 최연소 뉴욕 카네기홀 독주회에 이어 한국인 최초로 미국 그래미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명인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의 음악적 깊이를 모두 품은 명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야금 가락, 한테라의 연주로 보허사 중 4장 긴 호흡으로 만나봅니다.

한테라의 가야금 연주로 보허사중 4장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음의 결을 정갈하게 다듬어주는 이 정성스럽고 느린 호흡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품격 있게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태안 안태꽃 재석경입니다. 소리의 신석봉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제 사만정 시절이로다 인간은요 바로 날짜 사수인수하고 우수인수하야 근근 자세 살아나갈지 목살로 생활하야 떡갈나무 떡인 열고 밤난게 밤이 열고 옷난게 옷이 열고 신난게 신이 열어

시여시여시노 교시교아 하고시고 염제신로신란 도로온도리다 오고패고 농사지여 신롱시여 팔알바도 최석천와 나여실제 최성님 계신 곳이 어디면냐 삼시삼전 서른세 하하누려

경알지 어느 산에 명산이냐 남쪽은 한라산이고 북쪽은 백두산인데 백두산은

사안이요. 그 사한 병기는 좋다마는 재성병당 여기 아니로다. 그 병당 걷어들고 어디를 간 줄 몰랐더니 황야도는 구월산이요. 그 사한 병기는 좋다마는 재성병당 여기 아니로다. 그 병기도 걷어들고 어디를 간 줄 몰랐더니 강안도나 금강산이요.

명산이로다. 그 산 명지에도 걷어들고 어디 간지 몰랐더니 설악산도 명산이요.

학산도의 명산이로다. 그 산병기에도 걷어들고 어디 간 줄 몰랐더니 경기에도 넌 도봉산이여 서울시는 삼각산이여 남산이 둘러 있고 영동포는 관악산이여 인왕산이 명산이로다.

태룡산이야 명산이여 태룡산 너 둘러보니

그 명당 그 터전려 생겨나서 재성님이 마마하부연 만년의연

태안 안태꽃 재석경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신석봉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7월이면 마트나 시장에서 블루베리가 많이 보이죠. 간식처럼 먹기에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 먹기에도 좋은 건강과일 블루베리. 제철 블루베리는 사오자마자 냉장고 안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냉동실에 보관하는 쪽이 영양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하면 떠오르는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항산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성분은 주로 블루베리 껍질과 세포 안쪽에 들어있어서 그냥 두면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얼리면 과육 속 수분이 얼면서 세포 구조가 느슨해지고 안에 있던 안토시아닌이 나오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냉동 보관한 블루베리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냉동 보관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뒤에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한번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금방 녹기 때문에 길게 해동하지 않아도 바로 드시기 편한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한 번에 몰아서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호적풍류 듣겠습니다. 연주의 이호진 외 여러분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호적풍류였습니다. 연주에 이호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지형 희류 해금 산조 중 중중몰이 장단 듣겠습니다. 해금의 천지윤, 장구의 이동훈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지영희료 해금 산조 중 중중몰이 장단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천지윤, 장구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꿀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북 칠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오르고 지역 가게를 이용하면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관악산 3세판 소원 챌린지.

단지 환급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는 최근 관악산을 세 번 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관악산 정상 연주대나 지정된 사진 명소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관악구안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영

겨울사랑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인증 장소가 꼭 정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래내공원, 별빛 내린천, 남현예술정원에 있는 연주대 정상석 모형 앞에서 찍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11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매달 선착순 200명으로 마감되지만 이번 달 접수가 끝났더라도 11월까지니까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관악산 3세판 소원 챌린지를 검색해서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음악 듣습니다. 한강수 타령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송소희입니다.

한강수 타령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송소희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황 음원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피리 검은고 이중주 편지입니다. 피리와 검은고는 언뜻 잘 어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느껴진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피리와 검은고의 이중주는 다소 낯선 시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윤선 작곡의 편지는 바로 이 낯선 조합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악기의 소리는 때로 엇갈리고 쉽게 화합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해집니다. 이 곡은 1악장 검은고에게, 2악장 피리에게, 3악장 서로에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윤선 작곡, 피리의 김정집, 검은고의 오경자입니다. 피리와 검은고를 위한 이중주곡 편지 듣겠습니다.

김정집의 피리와 오경자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신 피리 검은고 이중주 편지였습니다. 다음은 길군악과 쾌지나 칭칭 전해드립니다. 가야금 연주의 민의식 김혜숙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저와 함께 마실 떠나볼 동네 앞서서 소개받으셨죠? 네,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사실 칠곡이라는 동네가 살면서 그리 자주 가보게 되는 여행지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움직이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는 자주 가는데 말이죠. 귀하게 발걸음 하신 김에 이번 마실 1박 2일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에 도착하시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가실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1895년에 조선교구의 11번째 본당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아름다운 신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과 사제관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당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모님의 어머니인 안나 성녀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1924년 프랑스에서 건너온 안나와 마리아상을 보고 있으면 종교를 떠나 마음이 경건해지실 겁니다. 성당을 가볍게 둘러보신 후엔 인근의 매원마을을 거닐어 보십시오. 매원마을은 영남의 3대 양반촌으로 꼽히던 곳인데요. 흙 돌담길을 따라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옛 정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원마을의 돌담길 옆에

그래서 사진 한 컷 운치 있게 찍어보시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1박 2일 여행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칠곡 평화분수에서 열리는 2016 칠곡 꿀맥 페스티벌로 출동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요, 7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주말 이틀간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립니다. 시원한 맥주는 또 저녁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마셔야 제맛이죠. 국내 최대 아카시아 밀원지인 칠곡에 달콤한 벌꿀로 만든 시원한 칠곡 꿀맥. 꿀맥주 한 잔에 독일 정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분도 소시지를 곁들이시면 그야말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최고의 별미가 따로 없을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소금독주 여행 들려드리죠. 연주의 한충은 왜 여러분입니다.

소금 독주 여행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한충은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꿀맥, 꿀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 경북 칠곡에 와 있는데요. 자,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은요, 푸른 낙동강의 숨결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갈 곳은 칠곡 호곡 평화기념관인데요.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의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기념관 내부를 둘러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 본 뒤에 근처 칠곡보 주변으로 길게 조성된 수변 산책로를 걸어보십시오. 탁 트인 낙동강 바람이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줄 겁니다. 다음으로 발길을 옮길 곳은요, 가산수피아입니다.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민간 정원인데요. 여름에는 싱그러운 이끼 정원과 향기로운 허브 정원이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이곳은 어르신들이 걷기 좋도록 황토길 맨발 코스가 마련돼 있는데요. 20분 코스, 60분 코스 두 개 가운데 하나 골라서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어디서 찍냐고요? 가산 수피아의 자랑인 푸른 수목들이 가득한 정원 벤치에 앉아 사진을 남겨보십시오. 숲의 싱그러운 초록빛 덕분에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인생 사진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를 마무리하며 소화도 잘 되고 원기 회복에 그만인 칠곡의 또 다른 별미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칠곡은요, 팔공산 자락에서 자란 신선한 미나리와 함께 구워먹는 그 쫄깃한 미나리 삼겹살이나 갖은 한약재를 넣고 푹 고안해서 국물이 진국인 토종닭 백숙이 유명합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 드시면 이틀간의 여독이 눈 녹듯 사르르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더위도 거뜬하게 이겨내실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여행길에서 들려드리죠. 연주의 미미외 여러분입니다.

여행길에서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미미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팔도 마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경북 칠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한번 가셔서 시원한 꿀맥주도 드시고 숲길을 걸으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을 멋진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야무지게 행복한 추억 가득 안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싹싹한 가이드 막내동생 성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버랜드 들려드릴게요. 연주의 김계희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네버랜드였습니다. 연주의 김계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아침에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잠에서 깨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건데요. 일단 몸을 일으키고 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처럼 온갖 걱정에 망설이던 일도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잘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뭐든 용기 있게 시작해 볼까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 우리나 배도 잼도제다 참새새끼 너는 이것이 잘도 잘도 가는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국악밴드 소름의 연주와 노래로 이어도 사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일찍 잠에서 깬 날은 침대에 누워서 요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5분만 더 잘까? 아니 3분만? 아침밥을 포기하면 얼마나 더 잘 수 있지? 아, 일어나기 싫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이 토요일이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근데요, 차라리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날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더 수월합니다. 아, 늦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벌떡 일으키게 되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늦게 일어난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듯이 그렇게 시작해보는 게 가장 좋은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이런 상념으로 알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와, 이거 진작할 걸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하기 쉬웠던 거야 라는 것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아침에 그 얘기 나눠보죠. 일단 시작해보길 잘한 일입니다. 악기 배우기,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담배 끊기, 대청소 등등등. 미처 몰랐는데 해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졌던 경험 함께 나눠주십시오.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가속도 붙게 말이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

작품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고 딱 눈여겨보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주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라온의 연주 강어달님의 노래로 조율 듣습니다.

아이고, 지금 8시인가 하신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8시 땡 하면 나오는 저희 로고송인데 오늘은 완곡으로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날아오네 연주 강어달님의 노래로 조율 함께 들어봤습니다. 7320님, 항상 짧게만 들었었는데 길게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일단 한번 시작해보길 잘한 일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7397님, 얼마 전에 오랜 고민 끝에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회한회 운동 배우면서 걱정했던 것보다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며 그래,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PT 가격이 많이 비싸요 라고 하셨고요. 비싸죠. 예, 회당 뭐꽤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고 가고 운동할 때도 더 집중해서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쓴 만큼 꼭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520님, 지금 아침에 러닝하러 나왔는데요. 연못에 연꽃이 가득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와, 이파리도 진짜 크네요. 우산으로 써도 될 정도로. 와,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데 이쯤이란 걸 누가 정한 걸까요? 어김없이 피워내잖아요. 기분 좋은 붙잡힘 하셨습니다. 달리러 갔다가 멈췄다. 그래도 되죠, 뭐. 좀 넉넉하게 연꽃 바라보다가 또 달리시면 됩니다. 더불어 라틴 댄스.

배우길 잘했다고 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틴 댄스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걸 어찌 또 그렇게 몸으로 익히시다니 대단하십니다. 4723님, 일단 시작해보길 잘한 일. 1980년대 제가 어릴 적늘 속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물놀이 하러 가면 언니는 물 위에도 뜨고 헤엄도 잘 치는데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서울 종로 YMCA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 오전 6시 수영 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수영 배우러 다녔는데 역시 전문 교습소는 다르더군요. 물에 떴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자유형은 물론 배영, 평영까지 배웠답니다. 시작해보길 잘했던 저의 1990년의 추억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등등등. 네, 지금도 수영 잘하고 계시죠? 자, 이런 사연들 나눠주십시오. 일단 한번 시작해보니까, 와, 이거 너무 잘한 거다. 이런 사연들 문자 샵0302 저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콩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휙 하고 던져주시면 착 하고 받아내겠습니다. 어반 슈즈의 연주로 용눈이 오름 듣습니다.

얼반 슈즈의 용눈이 오름에 이어서 리샌드가 리메이크한 카라 원곡의 프리티 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작해보길 잘한 일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2919님, 저는 집 뒤 야산에서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너 시간 걷고 뛰고 근력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았었는데 이제는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장마철에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또 뭐 흙이나 이런 것들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5882님, 저도 운동하러 나가기 귀찮은 날에는 가기 싫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일단 운동화를 신어버립니다. 그럼 뭐 나가야죠. 그러네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오게 된다라는 말까지 써주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신발을 신어버린다. 6656님, 저는 항상 완벽한 시작을 기대했는데요.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애들 다 크면 해야지,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되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대신에 지금의 행복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공연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열리니까요. 혹은 주변에 열리는 아주 다채로운 공연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공연장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공연 앞두고 있는 서희철 가단의 노래와 연주로 영주 십경가 이하홍 타령 이렇게 제주민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희철가단의 소리와 연주로 영주 십경가 이하홍 타령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자, 2009님 저도 무등산 매일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아, 다들 진짜 운동을 안 빼놓고 다들 하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라디오 청취자로서 사연 보내시고 이런 적극성이 또 있으시니까 생활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나 봅니다. 1476님 한디, 어제까지 장마로 꿉꿉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습기가 싹 마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어디 사시길래요?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꿉 꿉하고 비가 오려나 올 것 같아. 하지만 오지는 않는 이런 날씨인데요. 아이고, 해살이 비쳐서 부럽고 잘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다해의 노래 청춘가 듣습니다.

수다혜의 노래로 청춘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OST 수록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0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공주 창구 타령이란 노래였어요. 지가 저번 날에 부모님이랑 공주에 댕겨왔는데
1: 어허.
0: 마곡사가 됐다 좋아갖고 준비해온 노래였어요.
1: 그래서 오늘은 충남 공주 마곡사와 관련된 퀴즈구나.
0: 네, 이제 문제 드려요. 마곡사에는 아담한 전통가옥 하나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장교를 처단하고 몸을 숨겼던 독립운동가가 머물던 곳이래요. 이분이 직접 쓰신 글씨도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던 이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1번 윤봉길, 2번 이봉창,

0: 3번 김구, 4번 신구.
1: 아우.
0: 좀 어려워요. 마곡사 안에 있는 건물 이름도 그분의 호를 따갖고 백범당이라고 부른대요. 백범 하면 인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공주 마곡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마곡사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호가 백범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분 생각하면 동그란 그리고 색은 까만 뿔테 안경이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누구인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윤봉길, 2번 이봉창, 3번 김구, 4번 신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임진택의 소리로 창작 판소리 백범 땡땡 가운데 4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함께 들어봅니다.
2: 그러던 중 47년 7월 이번에는 몽양 여운형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겠다. 좌우 합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몽양이 피살되자 김규식, 홍명희 등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단결을 모색하여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였거늘 국제정세가 냉전의 심화로 미국의 세계전략이 이미 대소 봉쇄정책으로 수정된 지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 유엔은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안을 결의하였거늘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 대해 38도선 이북의 입경을 거부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즉시 유엔 소총회에 상정한 적 이른바 가능 지역에서의 총선거안이라. 이는 남과 북이 단독 정부로 가는 수순이요 미소의 숨은 책략이라.
3: 그렇지.
2: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있음을 간파한 백범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를 하는데 3천만 형제 자매여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지이니 자파 생명을 여

0: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출폐되는 것.
1: 그렇지.
0: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패고 쓰러질지언정
1: 그렇지.
0: 일신의 구차한

0: 슬픈
1: 예.
0: 곤충.

0: 임진택의 소리로 창작판 소리 100번 땡땡 가운데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마국사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호가 백범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윤봉길, 2번 이봉창, 3번 김구, 4번 신구까지 보기 내게 드렸는데요. 2089님 3번 김구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랑이님 김구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읊어주는 거 신박하고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런 역사를 담고 있는 창작판 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듯해요. 3967님 정답 김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애청자님들 장마철 피해 없이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8878님 아이가 100번 하니까 엄마 3번 아빠일 수도 있구나. 아빠 3번 두 중에 하나겠죠. 김구로 정답을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지치지만 습하지만 모두들 웃는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은 한 곳으로 모여 있는데 과연 진짜 정답은 무엇일지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김구였어요.
0: 역시나
1: 마곡사 백범당 옆에 큰 향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광복 이후 김구 선생님이 다시 마곡사에 오셔갖고 심으신 나무래요.
0: 그랬구나.
1: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향나무를 보는 지 마음도 웅장해지더라고요.
0: 우와, 창호가 진짜 의미 있는 여행을 다녀왔구나. 나중에 나도 공주에 가게 되면 꼭 마곡사 들러볼게.
1: 네. 가시면 백범당이랑 향나무도 꼭 보고 오세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714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501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2096님께는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714 범장기지 떡, 5015 어쩌다 못난이 김치, 2096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와 인사 나누면서 1부 끝곡 들려드립니다. 1078님 신청곡인데요. 임동창이 작곡하고 김수현이 소리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한철의 청혼해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박상옥의 소리로 경기 휘몰이 잡가 장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혼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자, 장미여관의 멤버였던 두 사람, 육중환과 강준우. 두 사람이 육중환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7월 2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발표한 신곡이 있는데, 우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건데라는 노래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하면, 그 방송인 김광규 씨 있죠, 배우 김광규 씨. 이 김광규 씨, 육중환 씨, 이분들 다 나 혼자 산다 출연자들이잖아요. 김광규 씨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준 아주 단출한 멜로디였어요. 전세 사기 어쩔 건데, 뭐 김광규 씨가 직접 경험한 것들, 네, 머리카락 좀 없으면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붙여서 만들기 시작한 곡인데요. 그 곡이 실마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편곡, 당찬 내용을 담은 것과 절도 있게 멜로디를 풀어내는 것, 이게 다 딱 맥이 다 있습니다. 진짜 벌스 부분, 도입 부분, 뭐뭐뭐뭐 어쩔 건데 진짜 깔끔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후렴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로 가고 있습니다. 육중환 밴드의 어쩔 건데.

0: 느낌 빡 오시죠? 좋은 노래. 육중한 밴드의 신곡 어쩔 건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간 이야기를 펼쳐 주실지 생선 작가님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현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지난 한 주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1: 아, 저 장마 좋아하거든요.
0: 장마 좋아하세요?
1: 네. 왜냐하면 저는
0: 왜 좋아해요?
1: 저는 우선 발이 젖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장마 때는 당연히 바지단과 발이 많이 젖잖아요.
0: 젖죠.
1: 신발도 젖고.
0: 네, 그래서 막 일부러 외출할 때 샌들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저는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다닙니다.
0: 오늘도 장화 신었어요?
1: 아, 오늘은 밖에 나갈 일 없어가지고.
0: 아하.
1: 아, 밖에 나, 그쵸. 밖으로 나가서 행동할 일이 없어서.
0: 근데 이제 장화 신고 나왔어.
1: 네.
0: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1: 네.
0: 비가 안 왔어.
1: 네.
0: 그럼 더 막 발 속이 막 답답하고 그러지 않아요?
1: 답답하죠.
0: 응.
1: 근데 제 장화는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는 예쁜 장화가 아니고.
0: 예. 아, 설마 논에 물 댈 때 쓰는 그 장화?
1: 네.
0: 진짜요?
1: 네.

0: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는 건 아니죠?
1: 무릎 아래까지 와요.
2: 우와.
1: 그래서 그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에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어. 호랑이 털 같은 게 있어요.
0: 호피?
1: 호피 호피 뭐
0: 그런 호피? 느낌에
1: 그런 느낌에 그런 그래서 느낌에.
0: 뽀송뽀송하네요.
1: 뽀송뽀송해요. 오히려. 발이 기분 좋아요. 근데 우와. 더우면 땀나긴 하지만 그래서 장화 신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간 가볼까요?
1: 네 우선 이번에는 국내고요.
0: 네
1: 서울이고요.
0: 서울.
1: 네 강해 한강의 동쪽에 있는 김동영의 고장 명일동입니다.
0: 오늘 공주 얘기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곳에서 머물렀다 얘기했는데
1: 네.
0: 오늘은 생선 김동영 선생이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한강의 동쪽
1: 네.
0: 명일동인가요?
1: 네. 명일동 아마 익숙한 동네는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0: 천호동까지는 다들
1: 잠실이나 천호동 네.
0: 뭐 풍납동 정도?
1: 그렇죠. 네. 유명한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네. 항상 거기서 살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소외받은 지역이 서울 안에서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떤 지역 같은 데는 뭐 연신내는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거기 실제로 가보면 아 여기가 거기야. 워낙 이 네. 교통방송이나 등등등에서 많이 봤던 지명이니까요.
1: 그 진짜 명일동은 뉴스에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0: 그러네요. 보통 이제 뭐 4호선 종점, 오이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지하철 타다가 그냥 봤던 역이라도 있는데 네. 명일동은 명일동 역이 생각보다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죠?
1: 한 20년, 30년 됐는데요. 아, 5호선 무시하시네요.
0: 꽤 됐는데도 잘 모르네요 저는. 네. 아유, 아유, 아유.
1: 아 그리고 주변에 특히 올림픽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그 강변에 풍수가 좋다는 호텔도 있어요.
0: 오.
1: 그 있잖아요. 그
0: 리얼?
1: 아니
0: 워
1: 거기가 풍수가
0: 한 글자 더 말해도 되는데 워커땡
1: 네. 네. 그 수영장도 유명하고 하는데요 특히 좀 소외받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암사동 좋아합니다.
0: 암사동이요?
1: 네
0: 명일동하고 암사동은 붙어 있나요?
1: 거의 붙어 있습니다.
0: 오호
1: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군으로 따졌으면 암사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갈 뻔했는데
0: 네.
1: 명일동에 있는 학교를 갔죠.
0: 오.
1: 그래서 암사동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동네고요.
0: 저 암사동은 명일동보다 저한테는 더 잘 알려진 동네예요. 암사동 선사 유적지.
1: 네, 바로
0: 이걸 어디선가 많이 봤거든요.
1: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공간 중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네. 암사동 선사 유적지였어요.
0: 오호, 좋네요.
1: 네.
0: 자, 그런데 서울 동쪽 지역에는 청년들이 막 즐길 만한 그런 핫플레이스,
1: 네.
0: 문화 공간 그런 건 별로 없죠.
1: 그러니까 현 정부가 좀 나서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방 분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역들만 신경 쓰시는데 서울 안에서도 분명히
0: 소외된 지역이 있구나.
1: 있습니다. 특히 야. 강동구 명일동은 진짜 별 게 없어요.
0: 어이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1: 네.
0: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1: 네.
0: 아주 신경 좀 써주세요.
1: 아 그 모든 건 뭐 마포라든가 뭐 강남 그 다음에
0: 성동
1: 성수
0: 요즘 성수 유행이니까요.
1: 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그런 핫플레이스 뭐 광화문 이런 데 있잖아요.
0: 예.
1: 명일동은 어떤 곳이냐면요. 어떤 곳을 가든 1시간이 걸려요.
0: 아 명일동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 걸린다.
1: 네. 오. 예를 들어서 여의도까지도 1시간이고요. 강남역까지도 네. 1시간이고요.
0: 오.
1: 광화문까지도 거의 1시간이에요.
0: 왜 그래요?
1: 저도 알 수 없어요.
0: 강남이 훨씬 가깝잖아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1: 근데 이제 그 지하철이 아무래도 직선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가잖아요.
0: 아.
1: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0: 네.
1: 그렇지만 살기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저도 서울의 동쪽 작년에 한 두어 번 올해는 뭐 안 가죠, 저.
1: 네. 네.
0: 작년에 한 두어 번 갔어요.
1: 네. 그
0: 생선 작가의 초대로.
1: 네.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우리는 너무 어디서든 멀고 특히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라든가

0: 라이브 보러 가도 막차 시간 끊길까봐 항상 일찍 오고 그러거든요.
1: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돼야 사실은 가장
0: 그때부터 이제,
1: 북적일 때인데
0: 예.
1: 나는 11시 좀 넘으면 이제
0: 11시
1: 갈피를
0: 15분
1: 해야 돼.
0: 열차를 타야지, 지금은 좀 열차 시간이 뒤늦게까지 됐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당시에 11시 15분에 열차를 놓치면 집에 걸어가야 돼요.
1: 그러니까요. 아니면 거기 홍대 지하철역에 있는
0: 예.
1: 탐앤땡 거기서
0: 네.
1: 밤새야 돼요.
0: 맞아요.
1: 첫차 기다려야 돼요.
0: 근데
1: 거기 가면 막 수룩해요, 청년들이.
0: 그 세상의 끝이 뭔지 거기가 거의 세상의 끝인데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한강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페스티벌을 만들었어요.
1: 맞아요. 예. 그
0: 예.
1: 페스티벌 저도
0: 두번
1: 함께
0: 제가 두번
1: 했죠.
0: 했는데 두번 초대했잖아요.
1: 이야, 저 같은 사람
0: 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출석률 100%.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명일동에는 음악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1: 네.
0: 나 같은 사람 많을 텐데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통 차 막히는 거 걱정 안 하고 집에 오는 거 걱정 안 하고 우리도 명일동에서 집 즐길 수 있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들하고 사장님들이 아니고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1: 예.
0: 제 장비 가져다 놓고 제 지인들 부르고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 맞아요. 네. 작년에 두번 제가 디제잉 한적
0: 네,
1: 있습니다.
0: 저희는 라이브 같은 거안 합니다. 왜냐면
1: 나중에
0: 라이브.
1: 뭐 여건 되면 또할 수도 있죠, 왜?
0: 그렇죠. 하고 싶은데
1: 예.
0: 우선 라이브는
1: 악기도
0: 악기도
1: 필요하고.
0: 빌려야 되고 근데 디제잉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1: 네.
0: 되니까 되고.
1: 그거 어때요? 가수들 저처럼 불러놓고
0: 예. 네.
1: 노래방 반주기에 노래시키는.
0: 할까요?
1: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올해는 합니다. 네.
1: 그리고 점수 공개. 가수가 자기 노래 불렀는데
0: 예. 네.
1: 점수까지 공개.
0: 아, 그럼
1: 82점, 76점 뭐 이렇게.
0: 아,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1: 네.
0: 제가 몇번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지인 뮤지션들하고
1: 네.
0: 노래방을 가면 노래를 부르고선 자기 노래든 다른 사람 노래든 부르고선 거의 끝날 때쯤 그냥 꺼버려요.
1: 아, 점수를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건가 보네요.
0: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세요? 그거가 다 거짓말 아니에요?
1: 그럼 나름의 뭔가 기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진짜 동요처럼 정확하게 박자를 꾹꾹 눌러서 불러야 그 기준점에 맞겠죠. 평소에 막 자기가 노래 부르듯이 또 노래가 처음 발표될 때 시기랑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좀 밀고 당기게 해서 막 부르잖아요.
0: 그러니까 기교를 못
1: 기교를
0: 넣었네.
1: 부리잖아요. 그러다 못 부리다 보면 82점 이렇게 나와요. 90점 때는 절대 안
0: 그 노래방
1: 나옵니다.
0: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올해도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명일동 서울의 동쪽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릴로.
1: 릴로 킬리인가요?
0: 릴로 클레이라고 해서요. 브레이킹 업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읽기가 어려워요.
1: 그러네요. 네.
0: 이 노래 왜 골라왔냐면요. 한강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페스티벌을 열어서 페스티벌에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나는 경쾌한 곡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1: 아하, 좋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봤는데, 무슨 동네 공원에서 체조도 아니고 춤도 아닌 그 얇은 거를 이렇게 막 추던데요?
0: 근데 여기 여자 보컬이거든요.
1: 예.
0: 여자 보컬이 엄청나게 유명한 코러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 나 엄청나게 유명한까지 듣고 엄청나게 유명한 에어로빅 강사였어요. 그런 줄 알았네요.
0: 코러스 이분이 외국 그 있잖아요. 외국 미국 가수들 코러스 다 하셨어요.
1: 우와, 쉐릴 크로처럼.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마이클 잭슨의 코러스 출신이잖아요. 좋습니다. 릴로 클레이의 브레이킹 업 듣습니다.

0: 릴로 길레이의 Breaking Up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애청자 아빠솜님, 명일동, 그리고 강일, 상일 다 헷갈리는 느낌이에요.
1: 전혀 다르거든요. 선생님? 뭐 무슨 말씀이세요? 강일, 상일, 명일동 뭐가 같은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왜 일자로 끝나는 동네가 많죠? 그쪽은 다 서울의 동쪽이잖아요.
1: 네.
0: 네, 강일 나들목, 뭐 상일동. 달라요?
1: 명일동 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0: 아, 그리고 저기 위에
1: 네.
0: 동쪽, 위쪽으로, 동북쪽으로 가면 뭐
1: 네.
0: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1: 거기까지는
0: 것처럼.
1: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0: 아,
1: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0: 네.
1: 저희는 강의 동쪽만
0: 강의
1: 신경
0: 동쪽.
1: 씁니다.
0: 아하. 동북 안 됩니까?
1: 동북.
0: 동북이잖아요.
1: 아, 네. 그건 좀, 예, 네,
0: 오케이?
1: 괜찮습니다.
0: 오케이,
1: 근데
0: 알겠습니다.
1: 지금은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 재건축이 많이 돼서 아파트가 엄청
0: 아,
1: 많아졌어요.
0: 맞다. 거의 근데 하남시 쪽으로 넘어가도 뭐
1: 네.
0: 많잖아요.
1: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0: 예.
1: 도로 타기가 좋아요. 중국.
0: 아,
1: 중국.
0: 그렇지. 고속도로 타기가.
1: 강원도 가기 엄청 편합니다.
0: 우와.
1: 여러분, 명일동으로 오세요.
0: 네.
1: 아, 그리고
0: 사실은 강원도 서울의 중심,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처럼 마포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주말에
1: 네.
0: 차 막힐 거니까 나는 7시에 출발할게.
1: 네.
0: 정작 7시에 출발은 못하죠. 사실은
1: 네.
0: 뭐 아이들 챙기고 여차저차 하다 보면 거의 8시 낮에서 출발을 하면
1: 네.
0: 여기서부터 그 고속도로 출발하는 서울의 동쪽
1: 네. 네.
0: 생선 동네 그 무렵까지 가는데 일단 1시간 반 걸려요.
1: 이미 여행할 의지는 없어지는 거죠.
0: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한번 가면 쭉 가야 되는데.
0: 오, 근데 그쪽으로 가기가 좋다.
1: 네, 그게 그리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거기 국도 7번 국도 타는 길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서 엄청 많이 타고 오는데
0: 그러면 생선 동네 명일동에서 차로

0: 네. 안 막힌다고 생각했을 때 네. 춘천까지 1시간 안으로 끊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아니 제가 춘천에 방송
1: 네, 맞아요.
0: 그때 많이 가봤잖아요.
1: 네.
0: 50분 컷일 것 같은데요.
1: 네, 엄청 좋습니다.
0: 또 1319님 행복한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1: 아, 네.
0: 왜냐? 지방은 문화 공간 자체도 드물고 한번 가려면 최소 하루의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뭐 한 시간 가지고 뭐 물음표.
1: 아, 네.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제가 근데 이해합니다.
0: 네.
1: 저도 지방에서 많이 살아봐서
0: 그죠. 네. 저도 지방 출신이니까요.
1: 네, 그런
0: 이해돼요.
1: 그런 불편한 점을 이해하는데 원래 배부른 놈이 더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0: 원래 집 가까운 애들이 지각합니다.
1: 네.
0: 예, 1319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죄송합니다.
0: 진짜 공연하다 보면 공연이 길어지고 앵콜이 많아지면 좋은 마음도 들지만 지방 내려가야 되는 분들은 기차나 고속버스 시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이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조마조마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자,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동쪽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밤 여행을 가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잘 안 간다고 했잖아요.
1: 네.
0: 뭐 카페 가시고 뭐 대학가 이런 데 가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유독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 좋아한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1: 빠밤 주차 편합니다.
0: 아.
1: 주차장
0: 아, 예뻐죠.
1: 주차장 엄청 넓고요. 제가 진짜
0: 아이 뭐예요.
1: 아 여기서
0: 주차장 넓기로 따지면 그럼 뭐 저기 뭐야
1: 어디요,
0: 에버땡땡, 에버랜땡, 거기 좋겠네.
1: 거긴 차가 많잖아요. 가는 사람도 많죠. 여기는 가는 사람이 없어요.
0: 없어요?
1: 예, 제가 한 달 전인가 저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 이렇게 비우는 날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제가 한때 그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빗살무늬 토기로 유명하거든요.
0: 예.
1: 그 70년대에 발견됐어요.
0: 우와.
1: 원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홍수 나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밝혀지긴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발굴은 71년도인가 2년도에 시작했대요.
0: 예.
1: 그래서 4차에 걸친 발굴로 인해 지금의 모습을 했는데요. 지금 가보시면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0: 오.
1: 그래서 그 선사인들이 살던 움막집도 있고
0: 움막집도
1: 땅 파가지고 위에다가 지붕 덮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건 빗살무늬 토기들이 그때 발굴됐던 것들이 싹 전시되어 있거든요.
0: 우와.
1: 엄청 박물관도 깔끔하고 예뻐요. 단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없습니다.
0: 야, 아 그러니까 주차장의 넓이가 넓다라는 표현이 그냥 땅이 넓다가 아니라 공간은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방문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가도 주차하기가 용이하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뭐 1년에 한 몇 주 바쁜 날이 있어요.
0: 언제요?
1: 암사 선사 유적지
0: 축제.
1: 축제. 저 가본 적 있거든요.
0: 예. 네.
1: 재밌어요.
0: 우와.
1: 동네 사람들 다 오는데 저희 한강의 동쪽과는 조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니까 크기도 하고 유명 가수들도 많이 나와요.
0: 국악인들도 많이 출연하시겠네요? 그 페스티벌에?
1: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국악 관심 없어가지고 누구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부활 왔었고 김한선 씨 왔었고 막 그래서.
0: 부활을 부활해 이렇게 말하면 했어야 되는 걸까요?
1: 부활.
0: 부활.
1: 예, 진짜 부활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제가 관심이 있으면 덕구처럼 이런 거 한 곳을 파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당시 그런 빗살무늬 토기의 그 문양을 해석한 책을 읽고 나서
0: 네.
1: 그걸 실제로 보러 갔었거든요.
0: 우와.
1: 엄청 감동받았다니까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큰 박물관에 나밖에 없어. 근데 500원이야.
0: 아하.
1: 입장료가.
0: 500원이요?
1: 네.
0: 진짜 저렴하네요.
1: 그리고 주차장은
0: 무려
1: 1,000원.
0: 와.
1: 완전히
0: 그 1,000원이 5분의 1,000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니죠. 제가 거기서 한 2시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거든요. 긴장해.
0: 에?
1: 직원들이.
0: 아 오늘 사람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오셨어. 이런 느낌일까요?
1: 아 근데 남자분들 이거 저런 거 좋아할 거란 같은 건 아닌데.
0: 보통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1: 네.
0: 뭐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1: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0: 네.
1: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금방 보면

0: 15분이면 보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책에서 가져온 걸 비교해가면서 막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 불안한 거야 직원들이.
1: 어.
0: 이 매표소부터 그 안내 데스크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저 사람
1: 뭐 하는 거야? 정체가.
0: 어.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있으면 올 일도 없는데 제 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1: 우와.
0: 근데 저는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만 남겨진 느낌?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박물관 고요하잖아요. 음악 소리도 안 나고.
1: 네. 그리고 사실 작가님들, 뭐 여행 작가님들 그런 재미를 아시는 거잖아요.
0: 네.
1: 와, 여기는 나만 왔을걸.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아마존 여기는 나만 왔지롱 이런 마음 있잖아요.
0: 네. 근데 아마존 가신 분들 그 여행 그 전문가들도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 안 오셨을 거예요. 아이슬란드 이런 이제 이런 거 식상합니다.
1: 야 오늘 지금 어깨 끝이 솟을대로 솟았는데요.
0: 아 저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 진짜 여러분들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게 사람이 없고 나만의 그런 공간도 있지만 그 박물관이 주는 아우라가 있어요.
1: 네.
0: 고즈넉하면서도 뭔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돌덩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렇죠.
0: 연결고리가 있는
1: 의미가
0: 거예요.
1: 부여된 네. 그런 공간이니까요.
0: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파트가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요.
1: 예.
0: 뭐 신석기 시대 뭐 빗살무늬 토기들 막 이런 돌덩이들 딱 있어요. 그리고는 네. 갑자기 72년대 발굴 당시 나타났던 뭐 다른 부장품 해가지고 그 당시 나왔던 과자 봉지, 음료수 캔 그리고 그때 생활용품들이
1: 70년대 생활용품들
0: 우리 발굴할 때 같이 발견됐던 뭐 20년대부터 20년대 처음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발굴은 개발은 70년대지만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생활물품들을 또 해놨고
1: 오.
0: 또 다른 섹션에서는 한강의 동쪽에서만 볼 수 있는 철새들. 그다음에 벌레들.
1: 우와.
0: 그러니까 박물관은 있어. 이거 예산은 받았어. 이거 체어는 놔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1: 네.
0: 한 500개 전시할 수 있는데 100개밖에 없어. 400개를 이제 해놨거든요.
1: 그래서 그걸 막 좀 채운 느낌이 느껴졌나요?
0: 아, 근데 흐름이 좋아.
1: 아, 흐름이 좋아.
0: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금.
1: 아, 거기 지금 저는 아니 계속 아까 앞서서 뭐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에게 뭐 한강의 동쪽에 있는 명일동을 네. 좀 신경 써 달라는 쪽으로 네. 읍소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내용이 성토로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0: 죄송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예, 잘해주십시오. 예, 제가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결론은
1: 개방되셨어.
0: 결론은 그걸 만드신 분이 예. 큐레이하신 분이 되게 잘했다.
1: 맞아,
0: 잘했다.
1: 급.
0: 예. 그리고
1: 급 해피엔딩으로.
0: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중간에 그것도 있어요.
1: 네.
0: 이거 움집터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던 그런 터를.
1: 네.
0: 막아놓고 진짜 있어요.
1: 체험할 수 있어요?
0: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있잖아 그 영상으로
1: 예.
0: 그 큰 공간을 천장부터 사계절을 다 보여줘요.
1: 홀로그램 이런 식일까요?
0: 아 홀로그램까지는
1: 그냥 영상
0: 예산 없고요.
1: 예산 필요합니다.
0: 예산 필요합니다. 그 500원씩 받아서 그거 절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1: 500원이죠 주차비까지 하면.
0: 아 주차 예 그 해서 한데 그게 빔 프로젝트 트로 사계절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위에 그때 풍경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1: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근데 그걸 눌러야 되거든요.
1: 네.
0: 누르는데 제가 한 세 번 봤어요. 15분짜리 영상을
1: 네.
0: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1: 아
0: 사람 너무 없으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또 관계자
1: 왔다가
0: 뭐하시 이거 없나 이렇게. 아 그렇게 하고 맨 끝에 딱 나오시면
1: 네.
0: 박물관의 묘미는 뭐죠? 샵
1: 기념품
0: 아, 기념품
1: 네
0: 기념품 샵 그런 거 있잖아요. 국춘밥 우리 유명하잖아요.
1: 그럼 빗살무늬 토기 모양의 뭐 키링이나 이런 거 있어요.
0: 그런 것도 있지만 발굴할 수 있게 키트가 있어요. 아이들 발굴 키트
1: 교육용으로 좋네요.
0: 근데 문제는 살 수가 없어.
1: 살 수가 없어요?
0: 왜냐면 제가 점심시간 때 가가지고 담당자분이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1: 아 오래 있었다면서요?
0: 아 그래도 말이 그렇게 되네. 아무튼 오래는 있었는데 쉬는 날이셨나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1: 쉬는 날이면 문 닫죠.
0: 아 그분 쉬는 날 있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0: 아니 서로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겠죠.
1: 아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없으니까.
0: 야 여기 어떤 그 어떤
1: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0: 논리에 심한 금이 하나 쫙 가는 느낌인데요.
1: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증거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 문제는 그 국중박가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요.
0: 예.
1: 전시 근데 거기는 안내 데스크 옆에 이렇게 장에 책장 하나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0: 오.
1: 그러니까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라도 좀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에 스카프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0: 예.
1: 그 다음에 발굴 키트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0: 네.
1: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그 주변에는 공원.
0: 공원이 있고.
1: 와 그리고 와. 움치터.
0: 터도 있고. 있고.
1: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0: 매점은요?
1: 아 매점은 못 봤어요.
0: 자판기.
1: 자판기도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거예요.
0: 그게 있어 필요한데.
1: 아, 예, 아 저는 예. 근데
0: 아, 너, 먹는 거 안 좋아하시죠?
1: 예, 아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필요 없을 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진짜 여러분 나중에 그 방 시립 도서관이나 구립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그 빗살무늬 토기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 그런 거 읽고 한번 가 보시면 그 무늬가 왜 그런 무늬인지를 알고 가면 그걸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0: 알려주세요.
1: 그게
0: 네.
1: 제가 또 음모론자잖아요.
0: 예.
1: 그래 왜 그러냐면
0: 아 이분 보면 여유 시간에 막 우주의 뭐 생성 원리 외계인 UFO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예, 이분.
1: 아 네. 근데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교과서에는 기하학적 무늬라고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거 빗살 무기가 빗살 모형처럼 되는데 새로운 음모론에 따르면 그건 빗살은 말 그대로 비가 내리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웃음 모양 같은 거 있죠. 웃음 눈꼬리 모양처럼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0: 예.
1: 빗살 무늬가 빗살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단계로 나눠져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 단계 안에 다 있는데
0: 여러 무늬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구름부터 비가 내리는 거, 해, 무지개, 그 다음 땅.
0: 자연을 그려놓은 거라는
1: 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0: 네, 정설 아닙니다, 여러분.
1: 네, 정설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학생 여러분, 네, 네. 올해 기말고사 고치실 텐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1: 근데 신기한 게 그 무늬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0: 예.
1: 우리가 기계로 찍은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손톱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다 달라요.
0: 그렇겠죠.
1: 근데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그 우리 신석기인이 그걸 했을 때 그 교감
0: 아 이분은 참 차분한 분이군. 이분 성질 좀 급하시네. 살짝 삐뚤하네. 이런
1: 이때 딴 생각했네.
0: 딴 생각했네.
1: 어? 이때 멧돼지 잡을 생각했네.
0: 재밌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작가님 명일 동은 설마 손도끼가 필수품은 아니죠?
1: 아 돌도끼?
0: 어. 아 명일동을 너무 선사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닙니다. 네.
0: 인천 사시나 봐요. 인천과 명일동 극과 극입니다.
1: 아 요즘에 대중교통 좋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아, 근데 솔직히
0: 대중교통으로도 근데 한 2시간 반 걸리겠다.
1: 진짜 멀긴 해요.
0: 네.
1: 네. 거기는 강의 동쪽도 아니잖아요. 강의 정반대니까 서쪽이겠네요. 네.
0: 아 그렇습니다. 자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네요. 이렇게 신석기 시대면요. 얼마나 오래된 그런 유물들, 그 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말 나온 김에 와 근데 진짜 광고 제대로 된 것 같긴 해요.
1: 네.
0: 한번 가볼까? 이번 주말에 가볼까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죠. 옆에 보면 몽촌토성도 있습니다.
0: 오,
1: 백제시대에 몽촌토성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0: 와
1: 거기 주차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는 철호동 쪽에 있거든요. 나름대로 핫플레이스가 있고
0: 그게 올림픽 공원이잖아요 거의.
1: 아,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가기 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전 주차 안 되면 안 가거든요.
0: 아, 이 또 생선 작가께서 줄 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1: 아,
0: 특히 전... 맛집에 줄 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1: 네.
0: 왜 그래요?
1: 아, 뭐 그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0: 어, 막상 줄 서서 먹어봤을 때?
1: 네.
0: 와.
1: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5분, 40분을 줄 서서
0: 네.
1: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줄을 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걸 맛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0: 줄을 서면서 배가 고파져요.
1: 아, 맞다.
0: 배가 조금 고팠었는데 네. 줄을 한 시간 서면서 더 배가 고파가지고
1: 네.
0: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1: 근데 저는 다음에 저 뭐 이렇게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닭 한 마리?
0: 닭 한

0: 한 마리.
1: 근데 거기서
0: 가야죠 우리.
1: 저는 심지어 알려주셔서 갔었거든요. 네.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나 오토바이 타고 가봤어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골목 분위기 되게 좋은데.
1: 맞아요.
0: 골목으로 좋더라. 들어갈 때 생선구이 집들이 쫙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이걸 먹을까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1: 그래서 결국 닭 한 마리 가면
0: 네. 줄을 엄청 써.
1: 엄청 먹어서 다시 나와서 생선구이 먹죠.
0: 맞습니다. 자, 코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으로 세렝게티의 윈보 가지고 오셨네요.
1: 제가 이 선사의 유적지를 소개하면서 이거와 좀 관련된 노래를 찾아봐야 되겠다. 오오. 그래서 막 팝송으로 그런 선사 시대를 스톤에이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노래들 막 찾다가 아 왠지 제가 갔을 때 여기가 세렝게티 초원처럼 평야처럼 쫙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시에
0: 그죠.
1: 야생동물 막 뛰어다니고
0: 뭐 우리 한반도에 공룡도 살았으니까
1: 그러니까요. 뭐 명일동에라 뭐 우리나라라고 뭐 공룡 안 살았겠어요. 그렇죠.
0: 살았죠.
1: 맘모스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렝게티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0: 예.
1: 한때 제가 엄청 좋아했었던 밴드인데
0: 최고의 연주력을 가진
1: 예.
0: 지금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세션 기타리스트로 완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정소환 씨.
1: 저는 베이스 치시는 분하고도 엄청 친했었거든요.
0: 김정균 씨.
1: 네, 아, 네. 드럼 치시는 분은 원래 태권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 장동진 씨.
1: 네, 네. 다 알고 계시네요.
0: 정동진이 아니라 장동진 씨. 네.
1: 그립습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0: 밴드입니다.
1: 예. 특히 윈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0: 좋습니다. 아프리카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의 느낌을 손끝으로 표현할 줄 아는 밴드
1: 네.
0: 세렝게티의 윈보 들려드리면서 생선작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세렝게티의 윈보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

0: 학생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 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장구 하나로 정말 다양한 멋과 개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5회 서울연희대전 장구대전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서울연희대전은 장구와 북, 소고, 부포처럼 풍물연희의 다양한 악기를 주제로 이어져온 공연 시리즈인데요. 올해는 풍물의 중심 악기인 장구를 주인공으로 유파마다 다른 장단과 연주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황규원류와 이수영류 설장구를 비롯해 우도농악 설장구, 이부산류 설장구, 김경수류 채상 설장구, 호남여성농악 설장구까지 여섯 유파의 설장구 멋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장구라도 유파에 따라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주자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야, 평소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구 연주자들의 개성 있는 연주를 한 무대에서 이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신명나는 장단과 화려한 개인 노름이 어우러지는 풍물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장구대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전통을 새롭게 풀어낸 국악 공연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에 재즈와 영상, 대중음악까지 더해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들인데요. 이번엔 충주와 대구에서 열리는 두 편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선 풍류열악의 탄금풍류 우르개길이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르개의 삶과 예술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융복합 국악 공연인데요. 이번 작품은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제작 지원사업 더 넥스트쇼 선정작으로 전통 국악에 재즈와 멀티미디어 영상을 더해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7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선 영남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 국악 한판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알리가 함께하는데요. 국악관현악과 성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장르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던 옛소리를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설릉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는 옛 명인들의 연주와 전통음악의 원형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공연인데요. 연주뿐 아니라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전승 과정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전통음악을 더욱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7일엔 해금 연주자 김정림이 무대에 올라 해금, 신하위의 뿌리를 통해 경기 무속음악 속 해금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24일엔 피리 연주자 김철이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을 주제로 60년 전 녹음과 오늘의 연주를 비교하며 정악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마지막 31일엔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한성기 가야금 산조를 통해 가야금 산조의 원형과 즉흥의 멋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3회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와 함께 오래된 소리가 오늘의 감동으로 되살아나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의 지구는 가끔 화가 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계절마다 어김없는 자연의 선물을 부여합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 비를 맞아 무성해져가는 초록빛 나무들, 풀잎이 내뿜는 진한 향기, 이 모든 것들은 이 여름이란 자연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의 계절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무한 선물을 주지만 또 가끔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제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놀란 분들 많으셨죠? 피해 입으신 분들 있다면 원상 회복 잘 하기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의 산책길인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선사하는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단소독주 청성곡 듣겠습니다. 이거희의 단소 연주입니다.